경풍년 들으셨는데요.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한결 달라진 들판 풍경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주말에 들판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노란 빛으로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이 보여서 잠시 차를 멈추어 놓고 누런 빛으로 변해가는 들판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내내 강직하고 꼿꼿한 초록빛 들판이었는데요. 어느새 빛깔도 한결 노래해졌고요. 여물어가는 벼 이삭의 곡선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이삭 하나하나에 우리 농부들의 마음이 한땀한땀 한땀 스며들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잠시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가을 햇살을 좀더 받고 나면 머지않아 결실의 시간도 찾아오겠죠. 이 고개를 숙인 벼 이삭을 보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숙이고 낮아지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것, 또 그런 것이 바로 겸허함의 증거들이겠구나. 성숙함, 경험함은 바로 아름다움의 다른 이름이겠다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 벼 이삭들이 하루하루 더 고개도 숙이고 누런 빛을 더해가겠죠. 그때 가면 우리의 가을도 우리 마음도 더 성숙해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풍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이름의 음악 경풍년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년도 찾아오고 마음 평온한 태평성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누구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요순 시대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마음 평온한 그런 나날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이번 곡에 담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곡, 가곡 남녀창 태평가 듣겠습니다.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태평가를 김병호, 조이라 두 분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평성대 절여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라.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남녀창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병호 조일화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식임새가 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식임새는 우리 음악을 더욱 우리 음악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임새란 말이 곰삭게 만든다 하는 뜻의 삭인다 하는 데서 왔는데요. 우리 음악에서 어떤 음을 낼 때 음을 떨거나 꺾거나 흔들거나 흘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음을 변화시켜서 특별한 멋을 내서 표현하는데요. 그걸 식임새라고 합니다. 식임새를 넣으면 음악이 보다 역동적으로 살아나는데요. 그 식임새는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어서 식임새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음악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식임새 종류도 참 다양하죠. 요성도 있고요. 음을 밀어서 소리내는 추성, 또 낮게 물려서 소리내는 퇴성, 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식임새입니다. 우리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음이 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음악 감상해보시면 감상에 많은 도움 될 듯해요.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사촌형이 백혈병 치료로 제주에서 서울에 입원해 있는데 다행히 사촌 동생의 골수 이식을 다음 주에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모쪼록 쾌차를 빌면서 오늘 방송 함께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그 사촌 동생의 골수가 맞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사촌 형님 쾌차하시기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마들제님이 태평성대가 성균관대생의 건배사 구호입니다. 위하고 나 위하세 보다 나아 보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균관대생의 이게 구호사군요. 그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요. 네, 좋은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상령산 골랐습니다. 오늘 피리와 거문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상령산이란 음악은 스무박 한 장단 아주 느린 속도로 연주하는 여백이 있는 음악이라서 우리 마음 공부에 도움을 주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여유를 잃고 급해지려는 그런 마음, 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을 잠재우고자 하는 음악으로 연주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되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연주할 피리가 좀 특별한 악기인데요. 새피리와 향피리의 중간에 해당하는 계량피리로 연주합니다.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듣겠습니다. 윤형욱의 피리, 서정곤의 거문고,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윤형욱의 피리, 서정곤의 검은고,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개량한 피리로 연주한 건데요. 새피리와 향피리의 중간에 해당하는 악기고요. 세중피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향피리보다 음색이 좀 부드럽고요. 새피리보다는 음량을 조금 키워서 만든 장점이 많은 악기네요. 그런 계량피리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부분 부분 음색을 음역을 한 옥타브 낮추어서 그런 부는 그런 부분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또 좀 특별한 그런 멋이 있는 음악이 아니었나 합니다. 봄봄님께서 오늘 날씨가 좋아 기분이 좋습니다. 산책길에 음악과 이야기가 있어 금상 첨화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늘 이렇게 산뜻한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또 지초실님께서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9월 12일 날 이 초등학교 향후회 다녀오신 그 내용을 사진과 시로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초추 금정 향후회 한탄강 주상절리 이런 제목인데요. 한탄강 주상절리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고 오원율씨 한수를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또 향후회 벗들과의 좋은 시간이 두루 잘 담긴 시라서 시를 한 두연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화가포 주상절리횡 철원 평야 벌판에 황금변은 풍년을 펼치고 주상절리는 횡으로 길게 뻗어있다. 잔도 난간벽 협운 탄옥명 잔도 난간 절벽 위에 서니 협곡의 운해 한탄강 여울은 옥이 부서지는 맑은 울음을 우네. 구봉 준 작주 응대화 연정

그대들과 대작하는 술은 술통에 가득하고 향우님들과 잔돌리며 유정이 소연하구나. 향록 영구제 복회 상수맹 향록의 순서 있는 이름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서로 손을 흔들며 차후 모임 기약하네. 이렇게 오원율씨를 지어주셨어요. 향후 모임을 기약하는 그 좋은 마음 그대로 전해지고요. 부분 부분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잘 묘사가 된 그런 시가 아니었나 하는데요. 지초실님 좋은 시와 사진 감사합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보뜰마을님의 사촌동생과 형님 곁에서 기도하면서 함께합니다. 응원합시다 하셨어요. 아, 수술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결과 나오기를 저희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 보허자의 파생음악 보허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거문고, 가야금, 양금 이렇게 3종의 악기로만 연주하는데요. 규모를 키워서 여러 대로 연주하도록 편곡한 음악입니다. 작곡가 이상규가 KBS 국악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와 같은 연주를 시도해서 편곡한 곡인데요. 지금은 마치 원래 전통음악이었던 듯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연주하는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암영으로 황하청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아명으로 황하청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금은 독주로 하고 여러 대의 가야금과 검은과 합주로 연주해서 보허사의 맑은 정취를 더해주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마들제님의 쾌유덕담에 너무 감사합니다. 국악산책 청취자분들 가정에 모두 두루 평안히 거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우리 산책길 벗들이 서로 걱정해주고 응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 나누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사설 지름 시조인데요. 길이가 길어진 장형시조 시를 노래하는 경우 사설시조란 이름을 붙이고요. 지름시조란 이름은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음으로 소리를 질러서 부르기 때문에 지르다란 뜻에 지름시조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설지름시조 태백산하입니다. 시조 시를 초중종장으로 나누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초장 태백산하 애굽은 길로 중 선엇 가는 중에 그 중에 말제 중하 개 잠깐 말 물어보자. 중장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을 마련하시던 부처님이 어느 절 법당 탑전 탁자 위에 감중년 하옵시고 뚜렷이 앉은 모양 그 보았던가. 종장 소승도 수종 청송이 금 11호대 모르옵고 상좌 노스님 아도신가 하노라. 끝에 하노라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조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노랫말 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새겨보겠습니다. 태백산 아래 굽은 길로 서너 명의 스님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막내 스님을 꼭 집어서 말 물어보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을 만든 부처가 어느 절 법당 안에서 엄지와 장지 손가락을 둥글게 모으고 앉아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조시 중에 감중년이란 자세가 나왔는데요. 바로 엄지와 장지 모양을 손가락을 둥글게 모아서 하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소승도 수종청송 금11호대 모르옵고 상좌 노스님 아르신가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기에 수종청송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아마도 일천천자를 쓰는 천종청송으로 새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천천자하고 손수자하고 글자가 비슷해서 아마 약간

다르게 읽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들으실 노래에서는 수종청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의 푸른 소나무들이 지금껏 그 둘레가 10위나 되도록 자라는 동안 전혀 못 보았고 아마도 상좌 노수님이 알지 않을까 이렇게 답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임과 이별하고 독수공방해야 하는 이에 하소연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사설지름시조 태백산하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사설 지름시조 태백산하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사 중에 독수공방을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닌데 이 시조시의 화자는 이미 떠나가서 이 독수공방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자신의 그 심정을 감중련을 하고 앉아 계신 부처님에게 화소연 혹은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듯하죠. 그래서 막내 스님에게 물어본 건데요. 그 막내 스님은 잘 모르겠고 혹시 상좌 노스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미루는 그런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 스님이 그 대답을 회피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노련해 보이네요. 음악, 문화의 여백, 고양이 음악, 고양이는 어떤 음악을 들을까?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을 한 편 만나보려고 합니다. 요즘 고양이 키우는 분 많던데요. 그런 분이라면 더 관심이 가실 듯합니다. 작곡가 크리스토퍼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수록돼 있는 글 고양이 음악, 고양이는 어떤 음악을 들을까라는 글입니다.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이 동영상은 다들 알지만 고양이 음악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고양이 음악, 그런 게 정말 있을까? 물론 있다. 동물병원은 진찰을 위해 고양이를 안정시킬 때 비싼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지 않는다. 그냥 오디오를 켜고 고양이 음악을 튼다. 이른바 고양이 친화적인 음악,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고양이 음악은 효과가 있다. 고양이가 음악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틀렸다. 고양이 집사가 음악을 잘못 골랐고 게다가 너무 크게 틀었던 탓에 반응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고양이를 위해 고양이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이 실제로 있다. 고양이 집사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고양이도 좋아할 거라 믿고 온갖 제품을 구매한다. 집사들이 실망하지 않게 그렇게 믿도록 그냥 두기로 하자. 그리고 고양이는 먹이만 주면 누구든지 사랑한다는 사실도 비밀로 하자. 데이비드 타이라는 첼리스트가 고양이를 위한 앨범을 발매했다. 그는 워싱턴 DC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이고 고양이를 사랑했다. 그는 몇몇 생물학자와 함께 고양이 음악을 연구했다. 앨범에는 어떤 음악이 수록되었을까? 어떤 음악이 고양이 음악일까? 고양이는 사냥꾼 본능을 가졌고 그래서 감각이 아주 예민하다. 특히 고양이의 청각은 동물의 왕국에서 최고로 꼽힌다. 고양이는 심지어 자면서도 주변 소음을 듣는다. 청각은 그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민한 청각이 없다면 고양이는 집사의 거실 밖에서 쉽게 잡아먹힐 것이다. 고양이는 저음이면서 시끄러운 소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양이의 청각은 소리를 증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먹이가 어디에서 소리를 내는지 정확히 알아낸다. 고양이의 음악 취향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고양이가 좋아하는 이른바 주류 음악이 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고양이를 위한 음악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연구팀이 고양이에게 여러 음악을 들려주고 무슨 일이 생기나 관찰했다. 그 결과 고양이가 좋아하는 주류 음악의 볼륨은 긍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전투 때 크게 외치는 고함은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젖을 빠는 소리와 갸르릉 소리가 고양이 히트 퍼레이드 상위권에 있다. 고양이 작곡가로 경력을 쌓고 싶다면 이런 소리와 고음을 애용해야 한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한 옥타브 높은 고음을 좋아한다. 그리고 심장박동 50. 고양이의 심장박동 템포는 음악 템포와 비슷하다. 라르고는 1분에 40에서 60회이고 프레스토는 168에서 200회이다. 고양이를 안정시키기에는 라르고 템포가 더 좋다. 단 볼륨이 높아서는 안 된다. 고양이는 뚝뚝 끊기는 리듬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양한 음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인

음악을 고양이는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튼 재즈는 고양이 음악으로 좋지 않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면 잔잔한 음악 또는 클래식 음악이 필요하다. 음악은 인간뿐 아니라 고양이의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양이는 바닷소리를 좋아한다. 높은 주파수와 갸르릉 소리 그리고 조용한 비트를 좋아한다. 고양이 음악은 차분한 카페 음악에 실험적 클래식 음악을 합친 것처럼 들린다.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심상남의 대금, 지순자의 가야금, 최희연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서 고양이 음악, 고양이는 어떤 음악을 들을까라는 글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주장하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정리해보니까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0: 보다 한 옥타브 높은 고음을 좋아하고 고양이의 심장 박동수인 50 정도의 속도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라르고가 1분에 40에서 60회 정도 속도이니까요. 이 라르고 정도의 속도를 좋아하고 볼륨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뚝뚝 끊기는 리듬은 안 좋아하고 다양한 음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인 재즈 음악과 같은 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가끔 저희 집에 오는 고양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야금 산주의 중중머리를 듣고 있는데 고양이가 귀를 쫑긋쫑긋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아주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음악을 듣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프 로이더의 책에서 정리한 내용도 보니까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의 특징, 또 가야금의 음색, 중중몰의 속도 등 이 고양이가 좋아할 만하겠다. 조건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하게 됐는데요. 단소 소리도 좋아할 듯해서 다음에 찾아오면 단소 연주를 들려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 집사 혹은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직접 실험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군사 설움 대목입니다. 우리가 판소리 적벽가의 내용을 크게 나눈다면 삼고초려와 장판교 싸움, 군사 설움 타령, 적벽대전 화용도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판본에 따라서 이 장판교 싸움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의 넘나듦은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별로 조나 장단 선택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들으실 군사 설움 타령, 물론 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나온 군사들 아무래도 부모님 혹은 부인, 자식을 집에 두고 동원된 이들이라서 저마다 설움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군사 설움 타령에는 전반적으로 개면조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 설움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담이 많은 편입니다. 적벽가 중에 어렵게 얻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부분, 또 군사들에게 공을 세우고 돌아가자 하고 호기를 부리는 그런 내용까지 담은 군사 설움 타령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부모 생각 네 설움 성여지심 기특하다.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겠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 봐라 군사들아 너언데 설움 들어라 너언데 설움 뭘 들어봐라 나는 우리 집 5대 독신으로 17의 장가 들어 근로십 장군 토로 설아 일점 여룩이 없어 내일 부부한탄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뱀과 꽁을 다디릴 제명산대 찰정신당 곤묘총사 석광사 불포산 비룡짐 녹음하지 집짓기와 칠성불궁 난불궁 백일산제 신중맞이 가사시주인 등지주 다이군 선길닦기 집에 들어있는 날은 성조조왕 당산철룡 천구능구고 지신제를 지극 청송 드리니 공든 담부너지며 힘든 난기가 꺾어지랴 그 달부터 대기했어 습부정 부자호고 활불정 무식호고 이불정 금성목 불세 악세가야 십사기 중

찾더니 하루 난 해복구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딸이라도 반가울째 아들은 나오구나. 열 손에다 또 받들어 땅에 뉠 날이 조조없이 삼칠을 다 지나고 모두 옥상도 뭐가니 방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 그 노는 양방 그 웃는 양 엄마 아빠 도

명, 주야 사랑해준 건게 자식 받고 또 있느냐. 뜻밖의 급한 난리 이 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나와라 이는 소리 아니 오를 수가 없던 사당 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하지 않으간 건 어린 자식 유정한 가소를 골 안고 누워 둥글며 부대의 자식을 잘 길러 후사를 전해줘 생리별 하지고고 전장으로 나왔으나 언제나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립던 자식을 품안에 안고 아가가 얼려볼 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자식 두고 생각는 정 졸장부의 말이로다. 전장에 나와 죽어도 후사는 청겠으니 네 서름도 가소롭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띠네 서름 들어봐라. 나는 부모님을 조시로 일가 친척 파이 없어 혈혈 단신 이내 모임이 이성지 앞 우리 안에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초초라야 종가대상 탁신안정 일시 떠날듯이 파이 없어 철가는 줄 모를 적에 불나병 일어나며 유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전하 성에는 소리 촛불 지진 나를 끌어내니 울 수 없던구나. 군복 입고 철지벌 쓰고 장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안에 내 고동을 보더니 부선 발로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드리며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이팔홍한 젊은 몸을 나 혼자만 띄워놓고 전장을 가라 지요.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라지.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어났다. 천장 출신을 모두가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줘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구나. 잡았던 손길은 애구리 젖던 치고 정장을 나왔으나 일부지 전장은 불식이라. 살러 가기 끌을 댄다 동서남북으로 수직을 하니 함중하던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나 고향을 가서 그립던 마누라 손을 잡고 만단 정에 물어볼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르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가속이라 하는 게 물가부재다. 네 서름도 울만하다. 또한 군사 나서는 네 그중에 키 적고 목 있는 주벅대게 쥐털수염 거살이고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 군중이 송신하게 말을 하겠다. 이놈 저놈 발덕거라. 너희 울째 졸장부다. 국자 불고 가라. 예, 그래도 일러 있고 남한 빌지온 초자요. 박향강촌 두 가지 넣어서 우리 몸이 군사대야. 전장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고 속절없이 돌아가면 부럽지 않겠느냐. 이내 심사 평생하니 우한삼 척트는 칼로 우한양진창 손머리를 헛떡 땡기는 비어들고 창끝 대높이 달아 개가성 부르면서 극심목후 국물려 본국으로 돌아오며 형제 처자 권솔 일가 친척이 반기오며 펄쩍 뛰어 나오며 다녀온다 다녀와. 전장 갔던 남군이 살아오니 반갑네. 이리와 이리와 울며 불며 반기올째

0: 아니 좋더란 말인자 오지 마 나면 오지 마라.
1: 참 다양한 서러운

두고 전쟁에 나온 군사 참 서럽겠다 싶네요. 또 조실 부모하고 일가 친척도 전혀 없는 혈혈 단신인 어느 군사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잘 살고 있는데 전쟁에 동원돼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 어느 때나 돼야 마누라 손을 잡으며 만단 정회를 나눌까 하며 서러워하는 그런 사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군사가 나오더니 우는 군사를 탓하면서 전장에 나왔는데 공을 못 이루고 속절없이 돌아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면서 장수 머리를 베어들고 공을 이루고 돌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군사들에게 우지 말라 하고 격려하는 그런 군사 이야기까지 다양한 군사들 사연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적벽가 중에 군사 설움다령 들으셨는데요.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9073님께서 후반부에 주로 들려주는 판소리 전반부에도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일에 따라서 가끔 앞부분에서 판소리를 듣는 날도 있고요. 또 방송 흐름도 감안해서 음악을 골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산책길 방송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봉산 탈춤 음악 중에 골랐습니다. 봉산 탈춤은 황해도 봉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월남하면서 그 연희자들을 통해 이 땅에 전승될 수 있게 된 탈춤입니다. 봉산 탈춤은 오락성과 예술성이 두루 뛰어난 탈춤인데요. 의상도 화려하고요. 귀면형의 탈은 요철과 굴곡이 심하죠. 그래서 눈을 사로잡습니다. 춤을 출 때에는 한삼을 쓰는데요. 춤사위가 역동적인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도 풍류가락을 반주 음악으로 쓰는데요. 오늘 봉산탈춤의 제2과장 팔목중 춤 중에 첫목 듣겠습니다. 봉산탈춤 보존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봉산탈춤의 제2과장 팔목중 춤 중에 첫째 목중 이 천목 춤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춤은 못 보았습니다만 첫째 목중은 거의 눕거나 엎드려서 춤을 추다가 후반부에 일어나 춤을 추게 됩니다. 봉산탈춤 보존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서도 풍류가락을 반주 음악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도 저하창의 하나 초한가 준비했습니다. 초한가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두고 다투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고 영웅 호걸들아 초한 승부 들어보소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절인지용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용맹을 말하는데요. 그와 같은 절인지용도 부질없고 순민심,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으뜸이라 했습니다. 초나라 한나라의 이야기가 담긴 초한가 듣겠습니다. 서도 잡가 서도 좌창의 하나 초한가를 김광숙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남산하의 장찬밭은 어느 장부 갈아주며 이웃집의 빚은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 손가 참전 고후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끝부분에서 한왕이 관후하사 불살한군 하오리까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대로만 갈거나 하고 수심가조로 마무리했는데요. 한나라의 유방이 관용이 있고 후덕해서 항복하는 군사는 죽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끝에서는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대로만 갈거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서도좌과 서도좌창의 하나죠. 초한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서도민요 보유자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 어느새 9월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요즘 맑은 햇살을 받고 익어가는 벼이삭이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데요. 모든 것을 익어가도록 하려면 가을 햇살이 아직은 좀 더 따가워도 되겠다 하는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햇살 한 줌에 곡식 한 알, 과일 한 알이 더 연그러지고 굵어지고 또 붉은 빛도 더해주겠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라서 햇살과 바람 한 자락 그 모두가 참 좋습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의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을 하늘처럼 맑고 고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0: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노동이 점점 사라지고 노동의 의미까지도 점점 의심받는 이런 시대에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찾고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 같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동 감독의 말입니다.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 녹터널 마인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지혜 시네토크 코너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를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가능한 사랑이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시대에 영화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자 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에 인류세 이야기를 다룬 책 닭뼈와 플라스틱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인류세가 무엇인지 또 닭뼈와 플라스틱이 기후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잠시 뒤에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더 함께 듣죠. 이날의 노래, 기억의 미로.

이날의 노래 기억의 미로 함께 들었습니다. 9823번 쓰시는 분께서 가능한 사랑 영화관에서 내려가기 전에 봐야겠어요. 이게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스크린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화관이 거의 단관에서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매진 사례라는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뭐 잠시 후에 조금 지나면 OTT를 통해서 올라는 오겠습니다만 또 극장에서 보고 싶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죠. 함께 기다렸다가 감상을 해보기로 하죠.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난달에 네팔에서 대홍수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팔 정부에서는 이번 참사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다라고 하면서 탄소 배출국들이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을 뒤덮은 폭염과 산불처럼 기후가 맞는 재난을 목격할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환경 저널리스트이자 닭뼈와 플라스틱이라는 책의 저자 남종영님 모시고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현재 성공회대 외래 교수로 네. 나가고 계시고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참여연구원이셨고요. 환경 저널리스트이면서 꾸준히 책을 쓰고 계신 작가이신데 주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소개하실 때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십니까?
1: 네, 사실은 저는 그 기자 생활을 만 22년 동안 했어요.
0: 네.
1: 주로 이제 기후, 환경, 동물권 뭐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아직은 조금 제가 기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0: 네.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네,
1: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아직 저를 기자님 기자님이라고 불러서
0: 네.
1: 이제 저의 정체성은 아직까지는 글 쓰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저널리스트죠. 뭐 그게
0: 네. 네,
1: 사회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널리즘적인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 환경 저널리스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20년 넘게 기자로서 활동하실 때에도 특별히 아까 이제 기후나 환경 네. 파트 부분에 대한 취재나 기사를 많이 쓰셨던 건가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셨어요?
1: 네. 제가 사실은 뭐 그다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0: 네.
1: 우연히 이제 북극 취재를 하게 됐어요.
0: 네.
1: 원래는 사실은 이제 여행을 하러 북극에 갔는데 핀란드의 산타클로스 마을이라고
0: 네, 네.
1: 그 진짜 산타클로스가 살아있다고 하는 마을이거든요.
0: 네.
1: 전 세계 어린이들이 편지를 쓰면 거기로 간대요.
0: 네, 네.
1: 첫 휴가 때 거기로 갔는데 산타

0: 콜로스 할아버지가 너무 노동의 경무에 지친 모습이어가지고
1: 환상이 깨시는데요.
0: 네, 기념사진은 네. 안 찍고 딱 나와봤는데 거기에 그 바닥에 선이 쭉 그어져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거기에 북극선이라고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 66.5도를 지나는 선이죠. 네. 그 이북은 북극인데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 여름휴가 때 앞으로 이 북극선을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북극선을 따라서 여행을 했어요. 네. 한 두 달치 월급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네. 비싼 곳을 갔다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눈뜨게 됐고 신혼여행도 이제 북극곰을 보러 갔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 삼아서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그리고 적도의 투발루 그리고 뭐 체르노빌 뭐 이런 환경 현장들을 돌아다니게 됐죠.
1: 그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구 종단 3부작 시리즈를 취재하시고 기사로 내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뭐
0: 이제 알래스카의 원주민 마을을 한 달 정도 쭉 돌아다녔어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한참 그 북극에서 석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그위친족 그 인디어 부족 마을에 네. 고립된 마을이거든요. 뭐 거기 들어가서 취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투발루라는 그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평화로운 섬이에요.
1: 네.
0: 해수면 상승 때문에 가라앉는다고 뭐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거기도 갔다 왔고 또 이제 남극에도 갔다 왔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지구 온난화라는 네. 말을 쓸 때였거든요.
1: 네, 네.
0: 그때 이제 온난화에 고통을 겪는 그 원주민과 그리고 저는 또 유난히 동물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썼습니다.
1: 네.
0: 제가 북극곰을 야생에서 세 번이나 봤어요.
1: 예.
0: 북극을 와.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1: 네, 예. 네. 아, 그렇게 시작된 환경과 동물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후 변화에 네. 관한 관심이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게 된 건데 지난 8월입니다. 저 신간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이 닭뼈와 플라스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거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0: 이게 인류세에 관한 책인데요. 인류세 하면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1: 네.
0: 무슨 세금이냐 네. 주민세랑 같이 걷는 인류에 대한 세금이냐 그러시는
1: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
0: 네, 인류세는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 시대를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홀로세라고 불러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인간의 개입으로 지구의 물리화학적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질 시대로서 인류세가 들어섰다라는
1: 아.
0: 주장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류세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으로서 이제 닭뼈와 플라스틱이 이제 제안이 되기도 했었죠.
1: 네.
0: 그래서 그 닭뼈와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인류세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책을 썼고요. 인류세의 관점은 인류세를 연구하는 관점은 기존의 이제 기후 변화나 환경을 보는 그 환경 운동에서 보는 관점과 조금 다른 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1: 네.
0: 뭐 기후 위기만을 해결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뭐 생물 다양성을 해결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세계를 바꾸려면 먼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1: 네, 네.
0: 시각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한번 쭉 돌아본 기록입니다.
1: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제안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면은 인류세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 새롭게 구분지어지는 지질시대 용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도대체 닭뼈와 플라스틱 왜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을지 좀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0: 네. 닭뼈 하면 닭은 우리 시대에 가장 범람하잖아요.
1: 그렇죠.
0: 닭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닭이 265억 마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개, 고양이, 소, 돼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들을 다 합친 수보다
1: 많아요.
0: 많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나라도 많이 먹는데.
1: 우리나라는 지금 유난히 많죠, 사실.
0: 네, 우리나라의 치킨 전문점 수가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아요.
1: 아, 그 오죽하면 은퇴하면은 네. 네, 자영업으로 치킨집을 가장 많이 한다 이런 기사들도 예. 나왔었기 때문에.
0: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인간

0: 종이 멸종하고 뭐 몇만 년 뒤에, 10만 년 뒤에 외계인 지질학자가 와가지고 만약에 땅을 팠다. 그러면 아마 닭뼈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표준 화석이 되려면 전 세계에서 균등하게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닭고기 안 먹는 나라 없잖아요.
1: 없죠, 없죠.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뼈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닭고기는 주변에 있지만 닭뼈는 바로 은폐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먹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서 우리가 알수 없는 과정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범람하면서도 은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예, 원래는 없었던 물질이 인간에 의해서 새로 생긴 물질인데,
1: 그렇죠. 인간의
0: 그게
1: 편리를 위해서.
0: 그렇죠. 범람했다가 지금은 바닷속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혹은 우리 몸속에 안 보이게 들어있죠. 심지어 태반에도 들어있으니까요. 혈액에도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범람과 은폐의 특징을 가진 두 물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 처음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은 그러니까 뭐 약간 그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를 조금 상징하는 대표성을 띈다. 아, 그런 표현이기도 하면서도 아, 책 제목치고는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눈에 딱 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네요. 자, 남종영 작가님의 책 닭뼈와 플라스틱을 저희가 선물로 또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네,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세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홀로세라고 우리가 불러왔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인류세라고 구분 지어 놓은 건가요? 그 시기가 명확히 규정이 됐나요?
0: 지금도 이제 학자들끼리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지질 학자들이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인류세 실무단이라는 일종의 이제 팀을 만들었죠.
1: 전
0: 그래서
1: 세계적으로요?
0: 예,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는데, 아,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새로운 지질시대가 시작됐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변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지질시대가 시작됐다면.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모은 자료를 보면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1950년대부터 갑자기
1: 급상승.
0: 폭증합니다. 폭증. 그래서 1950년대 이후를 대가속기 혹은 급가속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폭주적처럼 가속 페달을 확 밟는 시기죠. 근데 그게 뭐 다른 지표 또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뭐 메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질소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간의 지표, 뭐 이를테면 도시의 증가 혹은 뭐 숲의 훼손 면적, 뭐 그다음에 뭐 양식 면적, 뭐 이런 것들도 산업혁명 이후에 조금 오르다가 1950년대 폭증.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사실 화석 증거로 삼기에는 1950년대부터가 새로운 지질 시대로 정의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대부분의 지질학자가 동의를 했고요. 반면에 아니다, 신석기혁명 때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아니다, 콜럼버스가 미국에 상륙한 직후에 시작됐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1: 근데 그렇게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것은 이 인류세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대중화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지질 연대로서 정식 공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0: 예, 그래서 인류세 실무단이 지질학계에서 이제 태스크포스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로 제안을 하고, 이제 표준 화석을 이제 플루토늄, 방사성 물질로 제안을 해가지고 투표에 붙였는데, 지질학계 내부에서 부결이 됐어요. 재작년에. 근데 제가 이제 그 투표 과정도 이제 같은 그 참여했던 과학자들 여럿이서 제가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모두 좀 의외로 받아들이는 결과였어요.

0: 거죠. 근데 왜냐하면 지질학자들은 일종의 고요한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네, 네. 불과 새로운 지질시대가 70년 전에 시작됐다니 이거는 너무 혁신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주장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예. 반면에 1950년대 론자들은 아니다 그래도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지질시대 정의에 맞는다. 네, 그러니까 네. 새로운 지질시대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부결이 됐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 있어왔죠.
1: 그 아까 이제 슬쩍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인류세를 5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 봐야 네. 된다라고 했던 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정확히.
0: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가 변하기는 했지만 1950년대 이후에 표준화석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막 발생해요. 네.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 네. 같은 경우 플라스틱 글로머리트라고 플라스틱 잘 안 썩잖아요. 이게 해저 바닥에서 이제 석회석이나 암석과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암석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글로머리트라는 표준화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잘 그 샘플에서 대기시료 샘플에서 잘 채집이 되는 플루토늄 이거는 네. 45년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1950년대에 미국이 태평양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벌이잖아요. 네. 그때 방출되었던 그 플루토늄이 사실은 우리나라 동해에 가서도 시료 채집을 하면 나와요.
1: 그래요.
0: 예. 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문, 역사적 지문으로 다 남겨져 있고 또 하나는 구형 탄소 입자라는 건데 화력 발전소처럼 아주 높은 온도에서 화석 연료를 가열할 때 나오는 특수한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표준화석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공장식 축산으로 엄청나게 범람한 닭뼈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 전보다는 1950년대 이후가 너무나도 증거가 많다라고 해서 1950년대가 주류적인 가설이 된 거죠.
1: 네. 뭐 대부분의 아마 이게 듣고 계신 청취자들은 뭐 홀로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든 인류세가 시작이 되었든 이 개념도 개념이지만 이미 우리가 그 기후 위기로 인한 어떤 지구의 변화들을 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좀 절망적인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들은 뭔가 육감적으로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게 공식적인 지질 시대로 명명된 것은 아니지만 인류세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대를 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질학계에서는 여튼간에 부결이 됐지만 그 파울 크리천이라는 학자가 사실 이걸 제안한 거거든요. 네. 그 오존층에 남극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 증명한 학자가 바로 파울 크리천이에요.
1: 네.
0: 그분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처음에 이제 인류세를 주장하면서 이게 화두가 됐는데 사실은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자 뭐 철학자, 예술가까지 인류세라는 화두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지금도 인류세라고 그 구글 스콜라 논문 검색 사이트에 치면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나오죠.
1: 예.
0: 인류세가 화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지구는 인간에 의해 가지고 뭔가 보살피고 관리되고 인간의 바람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라고 봤는데
1: 통제될 수 있는 예. 네.
0: 근데 인류세 담론은 그 각각의 연결망을 복잡계로 보거든요. 옛날에는 인간과 자연 이분법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봤다면 인류세 세계관에서는 여러 행위자들의 복잡계 시스템으로 봐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뿐만 아니라 여러 비인간 존재로부터 인간이 또 영향을 받고 또 인간이 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증폭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1: 그렇죠.
0: 거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봐야 좀 더 정밀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인류세 관점이 좋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좀 그 단순화시키거나 이분법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좀 더 거시적으로 이걸 좀 이 기후 환경 위기를 좀 살펴볼 수 있다. 인류세의 네. 관점에서 본다.

0: 하면
1: 네,
0: 그런
1: 그렇습니다.
0: 뜻으로 이해하면
1: 그러니까
0: 되겠죠.
1: 이를테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때 이분법적인 관점이라면 우리가 기술 발전을 하면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구는 환자이고 우리는 의사야. 우리가 처방약을 주면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를테면 기후공학적인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뭐 비행기를 타고 성층권에다가 구름을 만들어요. 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러면은 구름이 햇빛을 반사하니까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뭐 심지어는 위성을 띄워가지고 우주 거울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시간대를 살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기술 해결적인 해결책에 낙관을 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성층권에다가 우리가 구름을 만들 경우에 그것들이 생태계의 평형을 깨트려가지고 오히려 동물들이 혼란을 입을 수 있고 아니면 빙하나 혹은 기상현상이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에게 도로 괴리에 회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보다는 복잡계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인류세 사고관이 유용합니다.
0: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기후의 재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의 대표성으로 이제 닭뼈와 플라스틱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환경에 해로운지는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힘이지만 이제 분리수거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제법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권에 비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썩지 않은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로 이 상황이 심각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책에도 담겨 있습니까?
1: 네. 예. 사실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아주 그 악마처럼 대하긴 하는데 네. 사실 플라스틱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물질이거든요.
0: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예.
1: 사실은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사치의 민주주의, 누구나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여유를 준 게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저는 솔직히 약간 이제 길티 플레저인데 네. 길을 가다가 다이소가 있으면 마치 마법에 홀린 듯이 들어갑니다.
0: 중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우리 작가님도 홀린 듯이 가시는군요.
1: 5천 원어치만 사면 부자가 된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 같은 서민에게도 사치를 가져다주는 곳이 사실 플라스틱이거든요.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싸거든요.
0: 네.
1: 근데 불과 100년 전에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혹시 오헬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0: 네, 네.
1: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멋진 금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빚이 없었고
0: 네.
1: 남편은 멋진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자 손목시계를 팔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선물을 사주잖아요.
0: 그래요.
1: 아름답고 네.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빚이 그렇게 비쌌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100년 전에.
0: 네,
1: 근데 100년
0: 네.
1: 전에는 빚이 비쌌어요.
0: 그랬군요.
1: 왜냐? 예.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0: 아,
1: 그때는 네. 빚을 만들려면은 뭐 상아나 아니면 아주 훌륭한 목공하는 사람이 빚을 깎거나 그래야 됐기 때문에 비쌌거든요. 일상용품은 되게 비쌌어요. 자연재료를 네.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플라스틱이 생김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플라스틱이 범람했죠. 너무 쌌기 때문에 범람했고 바로 쓰고 버리고 다이소에서 쓰고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존재를 얼마 전에 알게 돼서
0: 네.
1: 이것이 우리 인체는 물론 바다와 전 지구 생태계에 침투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후
0: 네.
1: 폭풍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0: 네. 뭐 사실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지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너무 그 좀 충격적인 장면 몇 개가 저도 떠오르는데 바다 거북이
1: 네.
0: 비닐봉지를 두른 채로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 먹고 그 장이 폐색돼서 죽어가는
1: 네.
0: 코끼리의 모습도 우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단지 비인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있다는 네,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자, 음악을 좀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s.

레디헤드의 Fake Plastic Trees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아주 맞춤한 선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남중용 작가님께서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계십니다. 8296번 쓰시는 분께서 국내에서만 해마다 약 4천만 대의 우산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가 약 280만 톤 발생한다고 하네요. 와, 엄청나네요. 9820 쓰시는 분은 대학생과 중2 아들들이랑 이 책 같이 돌려서 보고 감상평도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귀 쫑긋하고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환경저널리스트이자 닭뼈와 플라스틱이라는 책의 저자

0: 남종혁님과 함께 인류세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이 책 내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희가 닭뼈와 플라스틱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세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앞서서 플라스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좀 들려주셨는데 또 하나는 그 인류세의 또 다른 대표적인 흔적, 닭뼈라고 말씀 주셨단 말이죠. 왜 닭뼈가 선택이 됐을까요? 뭐 이미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닭을 많이 먹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 닭뼈의 흔적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남아있는지. 네. 그래서 고르신 거겠죠?
1: 네. 예. 근데 그 닭의 형태도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1957년에 2개월령 닭의 몸무게가 900g이었는데요.
0: 네.
1: 지금은 4.2kg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진 거죠.
0: 네.
1: 사실상 품종 개량이나 이제 사육 방식의 개선으로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닭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적은 사료를 주고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도록
0: 네.
1: 닭을 바꿔놨죠. 그래서 네. 사실 닭은 보통 지금은 이제 1개월째 다 도축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 네.
1: 그 이제 핵가족이 되고 이제 또 연한 육지를 요즘엔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개월도 아니고 한 25일, 26일 이 정도에 도개가
0: 그런가요?
1: 되는데
0: 네.
1: 도개장에 실려가는 닭들은 꽃기호라고 울지 않습니다. 삐약삐약이라고 울어요. 진짜로요.
0: 그만큼 성장하지 않은 채로
1: 예, 예.
0: 네, 도개가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1: 야생 닭이 사는 게 한 15년 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1개월째 먹는 건 병아리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계란도 있잖아요. 계란도 원래는 마당 닭들은 일주일에 계란을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낳는데
0: 네.
1: 지금 공장식 케이지에서, 공장식 농장에서 사는 닭들은 하루나 이틀에 한 개 정도, 거의
0: 와.
1: 하루에 하나씩 낳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사육기술 개선으로 낳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 어린 친구들한테 야 닭은 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0: 네.
1: 그럼 어린아이들은 닭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닭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얘기 아니 그 이 이야기 있잖아.
0: 네,
1: 그러면서
0: 네.
1: 닭은 지붕까지 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0: 예.
1: 우리 계란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0: 네.
1: 그중에 1번하고 2번은 야생방사란이나 혹은 동물복지란이라고 해서 그 실내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기르는 거예요.
0: 네네.
1: 그리고 3번, 4번은 케이지, 조그마한 케이지에서 평생을 알라타가 죽는 닭들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1번, 2번 닭을 보통 먹으라고 하는데 1, 2번 닭과 3, 4번 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1, 2번 닭은 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왜냐?
0: 네.
1: 그 동물복지 농장에는 한 길이 1m, 1.5m 정도는 횃대를 갖다 놓거든요. 적어도 밑에서 뒤뚱거리다가 횃대까지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0: 네.
1: 3, 4번 닭은 케이지에서 한평생 갇혀있기 때문에 한 번을 날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0: 너무 좁은 환경에서 네. 살다가
1: 네.
0: 죽으니까.
1: 그래서 네. 사실 닭의 생태나 혹은 뭐 형태 같은 것들이 예전의 닭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이제 프랑켄 치킨이 되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인간이 너무 잔인하고 기형적인 것을 기형적으로 이렇게 비인간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일단은 맛이 좋고 편리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효율만 따지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닭의 경우 말고도 닭처럼 인간의 그 이기 때문에 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비인간들에 대한 사례들도 또 많이 있겠죠.
1: 예. 최근에 이제 뭐 길고양이하고 뭐 새하고 길고양이가 새를 잡아먹는다 이런 논쟁도
0: 네.
1: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0: 네.
1: 그 논쟁을 보면서 이제 생각났던

0: 게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그 제국주의자들이 배를 타고 막 항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식민지를 건설하고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태평양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한 달, 두달갈 동안에 꼭두 종의 동물을 태웠어요.
1: 네.
0: 그 동물 두 종의 동물이 뭐냐면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토끼입니다.
1: 네.
0: 고양이는 왜 태웠냐면은 쥐가 들어오잖아요. 배에서 곡식
1: 예.
0: 창고에
1: 네.
0: 부엌에도 쥐가 다니고 그래서 항상 고양이를 데려갑니다. 옛날부터 모든 항해에는
1: 아,
0: 왜냐하면
1: 그렇군요.
0: 고양이가 쥐를 잡아주고 또 고양이를 괴롭히면서 놀기도 하고 보면은 우리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꼭 해적들은 고양이가 옆에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1: 네.
0: 고양이는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 딱 도착해가지고 얘가 아주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주나 뉴질랜드는 일종의 섬 생태계여 가지고 포식자가 없거든요. 뭐 고양이의 경쟁자인 뭐 늑대나
1: 아,
0: 호랑이나 뭐
1: 네.
0: 이런 애들이 없어가지고 새들이 그냥 걸어다녀요.
1: 오.
0: 걸어다니는 새가 많잖아요.
1: 네.
0: 호주하고
1: 위협이
0: 위협이
1: 없으니까.
0: 없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고양이가 인간 따라 들어갔다가 이제 아주 제
1: 아.
0: 세상을 만난 거죠. 그래서
1: 네.
0: 호주에서는 고양이를 막 주기적으로 살처분을 시켜요. 들고양이들을.
1: 예.
0: 그것도 일종의 이제 인간이 버려놓고 인간이 다시 생명을 죽이는 케이스인 거고요. 토끼는 왜 가져갔을까? 먼 곳을 탐험을 하잖아요. 그럼 식량이 없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무인도에서 잠깐 배를 쉬었다가 토끼를 풀어놔요.
1: 네.
0: 토끼가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몇달 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그 섬에 오면 토끼가 엄청 불어나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잡아다가 식량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끼를 풀어놓은 섬들의 식생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풀들을 다 파헤쳐 먹으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인간이 버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자연이 우리에게 다시 버린 어떤 반격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1: 드러나고
0: 있다고 보면 될것
1: 네.
0: 같습니다.
1: 아, 갑자기 너무 막 죄책감들이 몰려오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매트릭스에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는 질병이자 암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환경과 공존을 하지만 인간만은 그렇지 않다. 지금 딱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더큰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성공이라는 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인류세적인 관점에서는
1: 예.
0: 적어도 홀로세까지는 좀 평형을 잃어왔던 거죠. 그런데
1: 인간과 자연이,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인간이 좀 어느 정도 자연을 많이 이용하긴 했지만 그 평형이 깨질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1: 네.
0: 인류세에 들어서는 그 평형이 깨지면서 자연이 인간도 모르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인간은 배우고 자연은 무대였어요. 움직이지 않는 무대였던 거죠.
1: 네.
0: 근데 지금은 인간은 배우고 무대가 막 부서지고 막
1: 오,
0: 솟아나고 막
1: 네.
0: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작가님의 책, 이 닭뼈와 플라스틱에서는, 뭐, 이런 문제점에 관한 그 사례들도 많이 소개하시지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신데, 그첫 번째가, 인류세라는 용어에서부터 문제를 느낀다. 지금 우리가 인류세가 왔음을 인지해야 하고 좀더 거시적으로 이 모든 현상을 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0: 그러니까 파울 크리처니 인류세를 제안하고 나서 또
1: 예.
0: 일군의 학자들이 인류세라는 용어를 반대했어요. 왜냐? 인류세라는 용어는 야, 이 모든 기후 변화나 생태계 훼손의 책임이 인류 전체로 향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역사를 봐라. 이 모든 잘못은 99% 유럽과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와 혹은

0: 초국적 거대 자본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인류세라는 용어의 어떤 그런 가치 중립성이 그런 책임을 은폐하는 효과를 지닌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주로 이제 사회과학자들, 좌파 사회과학자들 중심으로 인류세 대신에 자본세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본세에 관해서도 지금도 이제 이 사회과학자들은 많이 토론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자본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자본세의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은요, 1610년으로 봐요.
1: 아, 그래요? 훨씬 전이네요.
0: 네, 훨씬 네. 전으로 보는데 예. 이때가 바로 제국주의가 시작되고 자본주의의 맹아가 보이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유럽인이 미국으로 건너간 1492년에 콜럼버스가 건너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유럽인들이 세계 곳곳에다가 플랜테이션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숲을 다 깔아뭉개고 거기다가 사탕수수를 심죠. 그러면서 지구 생태계가 아주 전면적으로 하나의 큰 공장처럼 바뀌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자본주의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장이 사실은 플랜테이션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데 네. 그러면 왜 1610년이냐. 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갔는데 생물종들이 인위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는 말이 가고 뭐 유럽에서 미국으로 말이 가고 미국에서 유럽으로는 뭐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이 가고 그런데 가장 그중에 여파를 크게 미친 게 천연두였거든요. 네. 유럽에서 가져간 천연두가 미국 원주민의 90%를 몰살시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생태계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그 농사가 일시 다 중단됐어요. 원주민들이 하던 그렇죠. 농사가. 그러면서 네. 그게 다 숲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래프를 쭉 보면 그래프가 쭉 가다가 1610년에 갑자기 밑으로 확 꺼져요.
1: 그걸 바로 이제, 그 시기군요.
0: 예, 오르비스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꺼지는 이유는 이제 농사가 중단되면서 숲이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버린 네네. 거죠. 그 숲이. 네. 그래서 오르비스 스파이크라는 이름으로 이게 표준화석, 이산화탄소 농도가 표준화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1: 네, 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코로나 시기가 생각나네요.
0: 네,
1: 전
0: 맞아요.
1: 세계가 스탑되었을 때 오히려 네, 환경이 조금 네. 개선되었다는 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이 뭐 인류세냐 자본세로 봐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후변화에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 같은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대표적인 사례를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0: 네. 기후소송 중에서도 저는 이제 특별히 주목하는 게 네. 페루의 사울 루치아노 리우야라는 그런 그 산악 가이드자이자 농부가 있었어요. 이제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그분이 사는 도시 위에 빙하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1941년에 한번 빙하호수가 터져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거든요. 네. 이 마을 사람들이 도시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홍수 예방 비용이 지금 필요한데 이 홍수 예방 비용을 독일의 최대 전력 기업인 아르베에게 0.47%를 물어라라고 독일에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0.47% 왜 0.47%냐? 왜냐하면 그 독일 전력 기업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 몫이 0.47%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물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2-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소송 자체가 아주 상징적인
1: 그러네요.
0: 거죠.
1: 예. 네.
0: 사실은 우리가 겪는 네팔 홍수처럼 모든 기후 재난에는 모든 기업과 모든 나라가 책임져야 할 몫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기후 기속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걸 네. 몇 퍼센트인지 싹 나와요. 이를테면 네팔 홍수에 우리나라 포스코가 몇 퍼센트 지분 있다라고까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튼 그 소송이 독일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날 확률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단서를 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자기가 배출한 만큼의 책임을 진다라는 문장을 포함시켰습니다.
1: 네네.
0: 이번에 네팔 대홍수 때도 누가 책임을 지느냐 가지고 지금
1: 그러니까요.
0: 논쟁이 벌어지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이 나중에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이 인류세 지금 사실 그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이것이 재앙으로까지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극복할 방법 같은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될 텐데 쓰셨던 지금 닭배와 플라스틱 이 책을 이제 읽게 될 독자들이 세상을 좀 어떤 눈으로 또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길 바라시나요?
1: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계를 바꾸려면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환상이고 단지 우리는 어두운 밤 속에서 길을 모르는 한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또 다른 길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얀 지팡이가 하나 주어져 있기는 해요. 이게 바로 이제 과학이나 기술이겠죠. 이걸로 더듬으면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가지만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서 지팡이에 100% 전적으로 의지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옆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리고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앞으로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고 굉장히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남중경 작가님하고는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닭뼈와 플라스틱 책을 쓰신 남중경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510번 쓰시는 분께서 어제도 치킨을 먹었는데 제가 늘 먹고 사용하는 일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셨고요. 9006번 쓰시는 분 이번 여름에 느꼈던 지옥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계를 좀 바라보는 그런 태도와 관점을 바꾸자는 남중경 작가님의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먼 훗날 이 시대의 지층을 파내려갔을 때 참혹한 닭뼈와 플라스틱만 화석으로 남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어이 궤도를 틀어 공생을 이뤄낸 위대한 전환의 흔적을 함께 남길 것인가. 남중경 작가님의 책 닭뼈와 플라스틱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병우의 다시 출발 전해드려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믿었는데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순하디 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속 챙길 땐 눈빛부터 달라지기도 하고 늘 덤덤하고 수더분한 사람이 일할 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리스마를 뽐내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아,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구나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단 한 가지 모양일 리는 없을 거예요. 내가 아는 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오히려 상대방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지도 모르죠. 사람이 가진 다양한 결을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조선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사람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프레임을 씌워둘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리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누구나 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착한 줄만 알았던 사람이 치열하게 이속을 차리는 건 그만큼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라는 뜻일 테고요. 순해 보이던 사람이 일할 때 칼 같아지는 건 그만큼 제 몫을 다하려는 책임감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의 뜻밖의 모습 혹은 낯선 단면을 봤을 때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실망하기보다는요. 저 사람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네. 그렇게 묻어나게 넘어가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매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니까요. 내 곁의 사람들을 한층 더 넓고 담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순간의 아름다움, 구름의 움직임, 꽃이 피고 지는 경이로움,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사유를 그린 연주곡입니다. 박예정의 가야금 연주로 보이지 않는 전해드릴게요.

박예정의 가야금 연주로 보이지 않는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함께합니다 라고 문자 주시고 6642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은 주변 환경과 감정과 감성의 변화 때문에 감정과 언어가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자람의 음악 말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상대를 그런 생각으로 바라봤던 거니까요. 강요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역시도 나조차 모르는

모습들을 또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이렇게 스스로 놀랄 때 있잖아요. 내가 상대를 평가할 필요도 그리고 나 역시도 상대의 평가에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겠다. 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글, 좋은 음악 들으면서 두 시간 함께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석 작가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국내 대학에 마땅한 전공조차 없던 하모니카 하나로 당당히 클래식 무대의 주역이 되기까지 이윤석 작가의 치열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듯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식당 수저 밑에 냅킨 깔기. 과연 위생적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이 번호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해요. 김대성 작곡의 사랑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배신과 복수를 넘어 인간적인 화해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그린 곡입니다. 서울예술단 단원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의 노래 만나보시죠.

서울예술단 단원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향기와 꽃에 비유해서 묵묵히 잘 살아가고 있는 대견함과 응원, 든든한 그런 모습까지 따뜻한 위로와 축복을 담은 경쾌한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윤미의 노래로 너는 꽃이 되어 전해드립니다.

쉼 그리고 한옥 잣집. 하모니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당시 내가 처음 배운 하모니카는 아시아에서 흔히 쓰이는 트레몰로 하모니카 종류였다. 포크나 간단한 동요에는 제격이었지만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이 컸던 나에게는 표현의 한계가 명확했다. 전환점은 초등학교 시절 참가한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서 찾아왔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만났다. 반음계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클래식 작품을 완벽히 소화하는 외국 연주자들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수소문 끝에 그 악기를 구했고 운명처럼 지그문트 그로븐의 음반을 만났다. 맑고 청아하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하모니카 소리에 나는 단숨에 매료되었다.

문제는 환경이었다. 당시 한국에는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가르치는 곳이 전무했다. CD를 들으며 독학으로 그 소리를 흉내내보려 애썼지만 중학생의 열정만으로는 거장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었다. 서툰 영어로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로 팬레터를 보냈으나 답장은 없었다. 음악의 꿈을 잠시 접고 공부에 매진한 때도 있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다시 음악으로 방향을 틀었고 입시 오디션을 위해 다시 하모니카를 잡았다. 오랜만에 악기를 잡았을 때 깨달았다. 이걸 평생의 업으로 삼고 싶다는 것.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그문트 그로븐에게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간절함은 기회를 불렀다. 운명처럼 그의 내한 공연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공연 후 어렵게 그의 개인 이메일을 얻어냈다. 그때부터 나의 집요한 구애가 시작됐다. 연습한 녹음 파일을 수없이 보내며 조언을 구했고 선생님은 무모한 제자의 열정에 정성어린 답장을 주셨다. 그렇게 몇 년간 이어진 비대면 레슨 끝에 나는 선생님이 계신 노르웨이로 직접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무모해 보였던 선택은 노르웨이 음악원 역사상 처음으로 하모니카 전공 과정을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노르웨이에서 보낸 시간은 꿈만 같았다. 물론 내 부족함 때문에 매 레슨마다 힘든 순간도 많았고 도중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께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버티게 하는 행복이었다. 스승의 세계를 온전히 흡수하고 싶다는 갈망 하나로 버텼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도 나는 해마다 노르웨이로 향한다. 이제는 스승님을 뵙는 것을 넘어 그분과 함께 하모니카 캠프에서 제자들을 가르친다. 어느덧 여든이 되신 선생님은 여전히 맑고 깊은 연주를 들려주신다. 그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때마다 그리고 함께 무대에 설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외침이 되살아난다.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더 많이, 평생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나도 내 인생을 여기에 걸었으니까.

하모니카 산조 열림 전해드렸어요. 박종성의 하모니카, 고명진의 장구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이윤석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어릴 적에 문화센터에서 얼떨결에 쥐었던 작은 하모니카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거침없이 끌고 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윤석 작가는요, 국내에는

0: 전공조차 없던 클래식 하모니카라는 이 낯선 길을 오직 열정과 간절함 하나로 개척해낸 하모니스트입니다. 스승을 찾아서 무작정 노르웨이로 떠나 노르웨이 국립음악원 최초의 하모니카 전공자가 되고요. 끝내 세계 하모니카 대회 심사위원이 되기까지 그 치열한 여정이 담겨 있는데요. 선생님, 더 가르쳐 주세요. 나도 내 인생을 여기에 걸었으니까요. 그 고백처럼 무모해 보이는 길 위에서도 자신의 온 마음을 한 곳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건 와, 그 자체로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싶어요. 흔히 음악이라고 하면 크고 비싼 악기나 또 화려한 무대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이 작고 소박한 하모니카도 누군가의 진심이 닿으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어디 악기뿐일까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마음을 쏟고 묵묵히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그 자체로 근사한 연주가 되는 거겠죠?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이윤석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건호의 노래 올담의 연주로 우공이산 전해드리죠.
1: 옛날 옛적 우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저기 먼 산을 옮긴다 허니 그를 보는 딱한 시선들이 우공을 만류하는디.

이건호의 노래 올담의 연주로 우공이산 듣고 오셨습니다. 두꺼비님께서 가야금, 해금, 하모니카 다 좋은데요. 저는 마루님 방송하는 목소리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유, 어디 제 목소리가 악기에 비하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김인설님께서 어릴 때 옆집 아저씨가 하모니카 잘 불었는데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저도 그 아버지가 하모니카 부시던 거 생각나거든요. 날숨에 보통 악기 소리를 내는데 하모니카는 들숨에도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극 정노 가운데 두 눈을 딱 감고 준비했어요. 대금명인 박종기와 김계선, 이 두 예술가의 삶과 예술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음악극 정노의 두 눈을 딱 감고 전해드릴 텐데요. 하윤주, 안희호, 정윤형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음악극 정로 가운데 두 눈을 딱 감고 전해드렸어요. 하윤주, 안희호, 정윤형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바람의 춤 준비했는데요. 양성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거둬주마 햇빛 가린 먹구름을 아빠도 지켜주마 고운 아가 뛰놀 땅을 아가야 넌 알고 있니?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진실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가꾸어야 한단다. 아가야, 알고 있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너의 삶에

찬란한 햇살과 넘치는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비나리를.

강권순의 노래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 이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랫말이 참 예쁘죠. 너의 삶의 찬란한 햇살과 넘치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비나리. 와 진짜 이것만 있어도 이런 믿음과 응원만 있어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죠.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응원,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잠시 후에는 쓸데없는 듯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식당 수저 밑에 냅킨 깔기, 이게 과연 위생적일까? 그에 관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 가능합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6642님께서 아, 선곡 정말 좋다고 또 진행의 아름다움 가을 한낮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평화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가운데 재롱 꿈을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한국음악발전연구원의 연주예요.

어린 시절 가운데 재롱 꿈을 찾아서 듣고 오셨어요. 한국음악발전연구원의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에 본 내용인데요. 어떤 빵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요. 손님은 빵집에서 사간 식빵에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나왔다고 항의를 했는데요. 사장님은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챙기면서 정성껏 사과를 전했고요.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손님은 환불은 사양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죠.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손님이 매장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사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실수였다면서 사과를 한 거예요. 버터를 발라먹다가 버터 커팅기 조각이 부러진 걸 설거지를 하다가 뒤늦게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착오로 오해를 하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 그 말을 전한 거였죠. 이미 뭐 사과도 받았겠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손님은 마음에 걸려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빵집 주인은 전화까지 해주어서 되레 고맙다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사장님이 이 사연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줬는데 용기를 내서 사과한 손님도 그리고 또 그 마음을 도리어 멋지고 감사하다면서 마음을 드러낸 사장님도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마주하는 용기 또 그 마음을 기꺼이 헤아려주는 마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전히 살만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용기와 또 너그러운 마음이 아닐까 싶죠? 뮤르의 연주로 바람결 전해드립니다.

뮤르의 연주였어요. 바람결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참 선선하고 좋은 계절이죠. 그 바람 느끼면서 9월에 더 깊이 빠져봅니다. 이번에는 25현 8도 민요 전해드릴게요. 강은경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식당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휴지나 냅킨을 한두 장 뽑아서 테이블 위에 수저를 올려놓는 분들 참 많으시죠. 식당 식탁에 세균이 많을 텐데 수저를 어떻게 그냥 수저통이나 식탁에 그냥 놔? 그러면서 꼭 냅킨을 깔아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휴지에는 미세먼지나 화학물질이 묻어있어서 오히려 냅킨을 까는 게 더 비위생적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수저 밑에 냅킨이나 휴지를 까는 행동 실제로 위생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은 휴지를 까는 것이 무조건 더 위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거쳐가는 식당 테이블은 행주로 닦아내더라도 제대로 소독되지 않으면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 같은 세균, 그리고 기름때가 수저 끝에 닿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저 밑에 받치는 일회용 휴지 역시도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닌데요. 휴지를 하얗게 만드는 형광증백제 같은 화학성분, 그리고 또 휴지를 뽑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펄프 먼지가 수저에 묻어서 몸속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소독이 덜 된 테이블 위에 수저를 그냥 놓는 것도, 화학성분이나 먼지가 염려되는 휴지 위에 올리는 것도 완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고 안심이 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가 나오기 전에 제공되는 개인 앞접시 위에 수저를 놓거나 또 비치돼 있는 위생적인 수저 받침대를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 부득이하게 휴지를 써야 한다면 사용 전에 가볍게 먼지를 털어내고 받치거나 음식이 다 나왔을 때 수저를 꺼내는 것. 이것도 소소한 지혜가 되겠죠. 그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수저 및 휴지 깔기.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연주로 블루버블 듣고 오셨어요. 식당에 갈 때마다 수저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보셨죠. 테이블 세균이 걱정돼서 깔았던 휴지가 오히려 미세먼지나 화학물질을 묻힐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좀 당황스러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개별 종이 수저집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수저 받침대를 비치하는 위생적인 매장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비위생적인 식탁이나 휴지 먼지 대신에 작은 앞접시 하나를 수저 받침대로 활용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데요. 사실 식사 자리에서 수저 밑에 냅킨을 깔아왔던 건 청결에 신경 쓰는 지극히 당연하고 습관적인 행동이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냅킨 먼지 걱정하면서 휴지 까는 대신에 앞접시나 수저집 혹은 전용 받침대를 활용해 보시는 거. 이거 좋을 것 같죠? 익숙했던 생활 습관도 이렇게 작은 정보 하나로 더 깔끔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식당 수저 밑에 냅킨 깔기 과연 위생적일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와 연주예요. 톱송 감상하시죠.

가만히

좋던지 쌀 본집에 밥부터 해놓고 밥을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와 연주로 톱송 감상하셨습니다. 벌써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끝곡은 김민지 외 여러분의 연주로 아들의 날린 전해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만보 걷기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걷다 보면 오늘 만보를 채웠나 하고 스마트폰 앱을 힐끔거리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루 만보라는 공식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높은 목표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숫자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60세 이상은 6천에서 8천보, 그 미만은 7천보 정도만 걸어도 건강을 지키는 데 충분하다고 하네요. 걷는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요. 만보를 못 채웠으니 오늘은 실패야. 그렇게 아예 포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에 나에게 맞는 걸음만큼만 꾸준히 걷는 게 진짜 건강한 습관이 아닐까 해요. 그동안 하루 만보라는 숫자가 부담스러우셨다면 마음의 짐 살짝 내려놓고요. 내 발걸음의 속도와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좀 편안하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중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음악이 있죠. 한 사람의 음악엔 그가 걸어온 시간과 자신만의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9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두 명인의 음악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9월 22일엔 고요한의 서용석의 담이 펼쳐집니다. 해금 연주자 고요한이 새롭게 시작하는 공연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는 명인은 남도 음악의 거장 서용석 명인입니다. 공연 제목의 담은 연못을 뜻하면서 깊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선 검은고의 이재야, 장구 윤재영이 함께해 서용석 명인이 만들고 다듬은 남도민요 연곡과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3일엔 렉처 콘서트 월화의 가사와 마주하다 2가 이어집니다. 이번엔 가사의 명창 김어라 명인의 음악을 통해 우리 전통 성악의 깊이를 살펴보는데요. 김어라 명인 특유의 섬세한 식임새와 물 흐르듯 이어지는 선율을 따라가며 가사라는 음악이 가진 아름다움을 만나봅니다. 명인의 음악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를 만나보는 시간, 9월 22일과 23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함께하세요.

추석 연휴 전주에서 우리 전통 예술의 흥과 웃음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마당 창극이 펼쳐집니다. 전주 대사슴돌이 보존회가 준비한 해양 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인데요. 9월 23일 수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주 대사습청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제목부터 익숙하시죠? 바로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신관사도의 행차를 시작으로 변학도의 횡포, 춘향의 순환,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암행어사의 출도까지 춘향가에서 극적인 재미가 돋보이는 대목들을 골라 한 편의 창극으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앙상블의 힘찬 소리와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춤사위까지 더해지는데요.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웃음이 터지는 마당 창극의 묘미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이 펼쳐지는 전주 대사습청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하고 있어서요. 추석을 맞아 전주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도 반가운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공간에서 배우와 관객이 가까이 호흡하며 마당 창극만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정보는 전주 대사슴돌이 보존회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국악관현악 무대가 찾아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추석엔 국악가요인데요. 9월 24일 목요일과 25일 금요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제목부터 재밌죠? 국악에 가요를 더했습니다. 익숙한 민요와 대중가요를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풀어내 세대와 장르를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공연은 경기, 서도, 남도 이렇게 세 지역의 소리를 따라가며 펼쳐집니다. 먼저 경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기민요 명창 김영임과 소리꾼 신승태가 만납니다. 서도 지역에선 유지숙과 인순이가 만납니다. 싸름 타령과 개 타령으로 서도 소리 특유의 해악과 재치를 보여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도 지역입니다. 국립창극단의 조유아와 소리꾼 남상일이 나섭니다. 이렇게 경기의 흥, 서도의 재치, 남도의 신명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풍성한 연주까지 더해지는데요. 익숙한 노래는 반갑게, 국악은 더 가깝게. 올 추석엔 온 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아 국악과 가요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 추석엔 국악가요는 9월 24일과 25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국립극장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디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가을이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전어. 근데 말이죠, 전어가 올해는 귀해가지고요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 만 원 안팎이었던 도매 가격이 지금 한 3만 원을 훌쩍 넘었고요.
1: 네.
0: 소매 가격도 킬로그램당 4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1: 오.
0: 물량 자체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렇게
1: 네.
0: 되겠죠.
1: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0: 네.
1: 있는 건데요.
0: 아유,
1: 전어가 살기에 바닷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져서 그런 걸까요? 전어들이

0: 찬 바다를 찾아가지고 다 이동해 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1: 때문에 지금 산지 어획량이 한 70% 급감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어 가격이 폭등한 거겠죠.
0: 그렇죠. 전어부터 채소까지 추석 물가 지금 뭐 약간 심란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자, 여러분들 채소 추석 장보기 또 언제 하실 건지 궁금해지네요.
0: 계획을 세울 때가 됐어요. 이제 추석이 머지 않았거든요.
1: 그렇죠. 이번 네.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에는 이제
0: 그쵸.
1: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계획 세우셨습니까?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S진의 노래로 노꾼의 소리 어부사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지금 가을 돼가지고 아, 전어 먹어야지 기다렸었던 분들에게는 참 이건 슬픈 소식입니다.
0: 그러게요.
1: 올여름 이상 고수온으로 지금 전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70% 이상 급감을 해서 전어가 귀한 물고기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0: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도매가가 한 3배 정도는 뛰어버렸으니까요.
1: 못 먹죠. 이렇게 되면은.
0: 못 네. 먹죠.
1: 못 먹죠. 네.
0: 실제로 올해 남해안 수온이 25.4도로 10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저 어떡합니까 진짜. 가을 하면 또 전어인데.

0: 그러게요. 올해는 이 높은 가격에다가 물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맛보기가 어려운 진짜 금어가 됐어요.
1: 네. 그러게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0: 이거 뭐
1: 방법이 없죠.
0: 우리가 이렇게 해버렸고 대자연이 네. 그걸 반응한 건데.
1: 그렇죠.
0: 이거 참 누구 탓할 수도 없고.
1: 네, 그렇습니다. 전어는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 아유. 가을, 아, 원래 가을이면 전어. 이게 어떤 법칙처럼 아유. 내려온 이야기였었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고.
0: 네.
1: 자, 그렇다면 얘기 나온 김에 네. 여러분은 가을하면 이거다.
0: 가을하면 이거다.
1: 가을하면 뭐 스카프다.
0: 혹은 웬 스카프 갑자기
1: 여성분들은 이제 스카프 아, 챙겨야죠.
0: 난 또 봉영 씨가 또 스카프 좋아하신 줄.
1: 아, 저는 스카프 안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저는 이제 뭐 코트 같은 거.
0: 어,
1: 트렌치 코트 같은
0: 코트
1: 거.
0: 코트 좋아해요.
1: 아니요, 아직은 안 좋아하는데. 많은 아, 분들이 또 가을 하면
0: 이미지.
1: 네, 트렌치 코트 이미지. 딱 입어야죠.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0: 어.
1: 가을이면 이거다. 또 뭐가 있을까요?
0: 글쎄 이제 전어다였었는데 이제 전어 아니다. 가을이면 전어 아니다로 바뀔 것 같고 어. 아무튼
1: 아니면 새우다
0: 대하
1: 네 대하 같은 거
0: 대하
1: 소금구이로
0: 대하도 괜찮죠
1: 아 너무 좋죠
0: 아무튼 가을이면 이거다 하시는 거를 오늘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1: 그렇죠
0: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을이면 이거다 하시는 거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가을하면 이거다 떠오르는 것들.
0: 네네네.
1: 가을하면 가족과 만남이다. 오, 할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추석이 또 있으니까 예,
1: 명절이다 할 수도 명절이다. 있습니다.
0: 네, 그것도 있고.
1: 자,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 가을하면 이거다 하는 것들 문자로 네.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상사디아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정강상벌 소울지기의 노래로 단풍 꽃보다 고아라 듣고 왔습니다.
1: 아, 소울지기 음악도 가을에 들으니까 더 좋네요.
0: 진짜 가을이죠. 가을. 예. 가을에 딱 어울린 팀이에요. 진짜.
1: 그러게요. 예. 자, 보겠습니다. 가을 하면 이거다 하는 메시지. 네.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059님께서 가을엔 하늘하늘 코스모스죠.
0: 아, 그러네요.
1: 이제 사람들 단풍 구경 많이 가겠네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길 하셨어요.
0: 그러네요. 단풍 구경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1: 가야죠. 네. 1년 중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그 단풍 구경.
0: 그렇죠. 짧고.
1: 기간도 짧아요.
0: 지금 딱 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이 곧 되겠죠, 이제.
1: 그렇죠.
0: 네, 네, 네.
1: 아, 저 그 남원에 살 때 약간 한이 있다면. 네. 지리산 자락에 살면서도
0: 바로 집이 그거 저 지리산
1: 거기에서 단풍 구경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0: 집에서 보면 그냥 보이는 거 아니었어요?
1: 그렇긴 한데 좀 그래도 멀죠.
0: 조금 더 거리감이 좀 들어가야 있고.
1: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또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네네. 가을철이 또
0: 성수기
1: 제철이어가지고
0: 요때 벌어야 이제 겨울을 겨울을 나거든요. 저희는
1: 겨울에는 아예 저희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0: 없어요. 네. 네, 왜냐면 정산의 시즌이고
1: 그쵸.
0: 1, 2, 3월에는 이제 신청을 하는 또 시기다 보니까 네. 한 10월까지 혹은 잘 풀린 사람은 11월까지 이제 하고
1: 네.
0: 그 다음에 4월
1: 풀린 사람은 11월까지
0: 4월 5월에 다시 네. 이제 일을 시작하고 약간 이런 거니까.
1: 그래서 남원의 단풍 구경을 가고 싶은데 그걸 아직 못 갔습니다.
0: 근데 가려면은 아, 못 가는구나. 네. 아, 그러네.
1: 추석 무렵에도 그렇게 단풍이 만개하지 않더라고요.
0: 그 이후에요?
1: 예,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아, 추석 이후?
1: 모르겠어요. 항상 추석 무렵에 갔었을 때 한 2주 뒤에나 되면은
0: 되겠다.
1: 예, 네, 되겠다 아, 정도에 항상 그렇게. 갔었어요.
0: 아하.
1: 갈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즐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0: 은퇴하고 가시면
1: 되죠.
0: 은퇴하시고.
1: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담이죠?
0: 네. 아, 그럼요.

0: 7843님. 네. 가을이면은 고추 말리는 것이죠.
1: 아, 김장을 위해서.
0: 일이 힘들지만 태양고추로 김장김치 한다 생각하면 기뻐요.
1: 아, 맞네요. 진짜 옛날에는 딱 그 도로에 네. 네, 쭉 고추 펴놓고 말리시던 그 풍경이 생각이 맞아요. 납니다.
0: 저도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네. 항상 길 한켠에는 그 검정색 맞아, 맞아. 그게 깔려있고 네네네. 거기에 고추가 쫙 있었던 기억이 나요.
1: 신기하게 누가 뭐 훔쳐가거나 또 그러지도 않아.
0: 맞아요.
1: 그쵸?
0: 네, CCTV 없을 때도.
1: 참 신기해요. 맞아요. 진짜. 7010님께서 가을에는 추어탕이죠.
0: 그렇죠.
1: 가을 추후에 고기 어짜 이렇게 물고기에 빠진 살들 몸보신 해야지요. 고등어 추어탕 한 그릇이면 뱃속에 든든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시면서.
0: 아, 미꾸라지 추어탕 말고도 또 고등어 추어탕도 있군요.
1: 아, 그렇군요. 오호. 아, 추어탕 먹고 싶네요 진짜. 따뜻하게 네. 몸보신도 되고 진짜 맞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추어탕 한 그릇 진짜 먹고 나면 몸에 온기가 돌잖아요.
1: 돌죠. 진짜.
0: 에너지도 뭔가 생기는 느낌.
1: 네네네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1510님 가을이면 알밤입니다.
1: 알밤.
0: 밤을 가을마다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오. 몸이 아파서 시골로 갔는데 매해 보내줍니다. 아. 밤을 삶아서 식구들 손에 수저 하나씩 들고 밥 먹으면서 아 가을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오. 친구의 건강도 기원하면서 밤을 먹는 가을이 왔네요.
1: 아, 밤 좋죠. 좋겠다. 진짜 도란도란 앉아서 그렇죠. 먹는 그 기분이 있죠.
0: 맞아요. 뭔가 따뜻해요. 그 느낌. 저도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숟가락 하나씩 티스푼이죠. 티스푼 그쵸. 들고
1: 맞아.
0: 막 먹으면서 방은 막 어지러졌지만 그 따뜻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1: 전 이제 맞아요. 티스푼인데 이제 집에서는 어렸을 때는 커피 스푼이라고 했었거든요.
0: 아, 네.
1: 엄마 어머님이 이제 뭐 프림 둘 뭐 네. 그거 할 때 꼭 근데 그 사이즈가 딱 맞아.
0: 좋아요. 네. 아무리 큰 알밤이어도 그 사이즈로 먹어야 돼요.
1: 그래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0: 그래야 디테일한 발골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1: 맞아.
0: 숟가락은 뭔가 두네요.
1: 너무 크고 안 들어가.
0: 아 햇밤 진짜 맛있겠네요. 아,
1: 좋네요.
0: 맛있게 드십시오.
1: 7010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장윤슬 아기가 태어났나 봐요.
0: 오!
1: 바투에 인사드립니다. 3.22kg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사진도 보내주셨네.
0: 어머나.
1: 우와.
0: 진짜 신생하다.
1: 어떡해.
0: 우와.
1: 그래서 태교로 국악을 많이 들었어요. 손녀가 아직 말을 못해서 할미가 대신 전한다 이렇게.
0: 이름이 윤슬이에요.
1: 윤슬이.
0: 아유 이름도 예쁘다. 윤슬.
1: 축하드립니다.
0: 반짝반짝 빛나네요.
1: 그 아유, 얼굴이 맞지. 그 아직 막 쭈글쭈글 할 때보다는 조금 펴졌네.
0: 약간 펴진.
1: 며칠 지났군요. 네, 며칠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은데.
0: 아 진짜.
1: 그때 생각난다 진짜.
0: 유리 그 가운데 문을 사이에 두고 바라볼 때 그 감정.
1: 어떡해.
0: 너무 복합적이죠.
1: 좋은 가족의 네. 이제 좋은 행복이 축복이 들어왔네요 진짜.
0: 네.
1: 윤슬이 건강하게 좋으시겠다.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윤슬이 건강해라. 삼촌들도 지켜볼게.
1: 9095님께서 가을에는 국악 공연이죠. 국악 공연은 늘 좋지만. 가을밤 야경 공연이 정말 너무 멋져요. 얼씨구 좋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0: 네.
1: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야경을 배경으로 이렇게 공연하는 게 완전 자리를 잡아가지고
0: 예.
1: 특히 가을밤에는 그게 이제 전매특허가 된 것 같습니다.
0: 가을 축제들이 예전에는 이제 어떤 화려함을 추구했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 지형
1: 그렇죠.
0: 그 지역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공연들이 맞아요.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네. 그런 축제도 많아졌고요.
1: 그 공간에서 조명과 또 이렇게 그 공연을 펼치는 예술가들의 그 콜라보가
0: 그렇죠.
1: 진짜 아름다운 거
0: 맞아요. 야경 공연은 그러니까 밤에 하는 공연을 함께 즐기는 건 확실히 특별합니다.
1: 맞아요.
0: 특히 궁이라든지 왕릉 같은 데서 그렇죠. 보는 공연들은 정말 특별해요.
1: 실내 공연에서는 따라갈 할 수가 없죠.
0: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1: 세트로도 흉내가 안 되니까.
0: 맞아요. 이번에도 그 공연하시잖아요. 왕릉 축전에서 조선 왕릉 축전에서
1: 같이 그렇죠.
0: 목 쌌고.
1: 그렇죠.
0: 훈둥어맨님이 벌써 캡처해가지고 올리셨던데.
1: 아 그러셨어요?
0: 아 이성화 씨 나온다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까지 딱 쳐가지고.
1: 아 네네네.
0: 문석인으로 등장하시네.

0: 이제 저기 그렇습니다.
1: 예, 문석인.
0: 네, 그렇습니다.
1: 뭐 그렇습니다로 끝나요? 뭐 부연이 있어야 돼.
0: 뭐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창극에서 도창의 개념이다, 이야기꾼이다,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상원 씨 포지션도 궁금하긴 한데 작품이 궁금합니다.
0: 작품은 오셔서 보셔야지.
1: 이게 사도세자에 대한,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0: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1: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보는 공연이죠.
0: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1: 사도세자의 스토리 모르시는 분 없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진짜 특별합니다.
0: 그리고 이 배우분들이 실제로 뒤주도 있고 뒤주에 진짜 그 재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타임머신 관객 입장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1: 그 역사의 한 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연들이 이 공연뿐만 아니라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을을 공연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맞습니다.
1: 자, 가을 하면 이거다 하는 메시지 아주 다채롭게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남겨주시고요. 아까 추어탕 드시고 싶다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진이 소리로 창작 단가인데요. 추어탕 듣겠습니다.
2: 사골 궁부 때 통째로 끓여내면 식감이 유별난 서울식 추어탕 매운 당마냥 고추장 불고 칼칼하게 맛을 더한 강원도 추어탕 미꾸라지에 민물 섞어 맑게 끓이면 경상도 추어 탕 가을 보양이라 떠나없이 끓이지만 된장 버무린 시래기 넣고 들깨가루 술술 풀어 구수하고 걸쭉 헌 것이 전라도 남원 추어탕 남원 추어탕이 진짜 좋다 식욕을 둬도 비장은 건강 오장이 동하니 어떤 약이 이만한 것 또 있을까 힘든 일로 몸 상하고 고된 일로 마음 상한 감남 을려가 한 솥단지 푹푹 끓여 아뜨 나눠 먹는 도할 나위 없는 보양이라 다 가라고 더 거둘 것 없이 착실히 쟁겼으니 이제는 몸속도 채워볼 때라 오동통한 백근이가 열대를 자청한대 속치해소 기본이요 요즘 사람 많다는 성인병 당뇨는 저리 가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원기 회복을 해주니 힘은 불끈 마선 구수하기 이를 데 없네 운매불망 목룡이 그리던 춘향 만나러 남원에 가거든 보글보글 끓는 추어탕 뚝배기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말어

0: 훌떠먹어 보세.
1: 서진이의 소리로 창작 단가 추어탕 듣고 왔습니다.
2: 가사는 뭔가 되게 정감이 있는데
1: 네.
2: 서진이 소리꾼이 워낙 소리를 잘하다 보니까
1: 맞아요.
2: 이 소리가 원래 있었던 소리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2: 아, 작창도 네. 너무 좋았고요. 네. 소리가 좋았습니다. 자, 가을은 이거다 또 보겠습니다. 3650님 가을에는 운동 예약입니다. 추석 때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을 거거든요. 추석 지나고 다이어트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때 좀 몇 킬로 좀 찔 수밖에 없죠.
2: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추석 때 많이 먹는 건요. 단순히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보존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2: 추석 때는 원래 그렇게 먹는 거예요.
1: 그리고 또 빼고.
2: 네.
1: 그럼 되죠.
2: 1년 뭐. 내내 고생한 나에게 또 맛있는 거 많이 또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7317님께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라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2: 저 노래 안 불러주세요. 이거 노래.
1: 저도 그냥 봉영 씨 스타일로 한 겁니다. 예. 예. 항상 그렇게 또 그 하시니까.
2: 아,
1: 예.
2: 상화 씨는 상화 씨 스타일로 가셔야 돼요.
1: 그래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런 노래잖아요.
2: 잘한다니까.
1: 예. 예. 그 다음 뭐더라 가사가?
2: 몰라요.
1: 따라란
2: 뭐 내려오는데
1: 따라라 이런 노래인데 예. 예.
2: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가사가? 그래? 이거라는데?
1: 그래?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2: 네.
1: 학교 다닐 때는 편지도 엽서도 참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편지를 쓰지도 받지도 못하네요. 가을에 편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2: 편지는 진짜 감동이죠.
1: 그 정말 종이로 전달하는 그 마음. 그게 있잖아요. 그런 맛이. 맞아요. 디지털로 그냥 탁 오는 것보다
2: 네.
1: 더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그리고 신기한 게 글자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를 맞아요. 그 필체에서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게 편지의 참 맛인 것 같아요.
2: 그 편지에는 얼룩 하나쯤은 들어가 줘야죠.
1: 그렇죠.
2: 눈물 자국이라든지 얼룩이 딱 하나 들어가 줘야 그 정서가 확 느껴지죠.
1: 그 테이프용 화이트도 이렇게 쓱
2: 그렇죠.
1: 한두 줄 이렇게
2: 쓱쓱 지웠을 때 궁금하잖아요. 여기 뭘 썼다가
1: 그 뒷면으로 돌아보면 돼.
2: 그렇죠.
1: 뒷면을 뒤집으면 그 자국이 남아.
2: 혹은 조명을 비춰보면 됩니다. 뭐가 오타가 났는지
1: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런 정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 화이트는 또 이렇게 칼로 살살살살
2: 다 긁어보면
1: 다 해봤구나. 그렇습니다.
2: 네. 유산균 선물을 네. 7317님께 드립니다.
1: 네. 4619님께서 가을하면 송편이지요. 벌써부터 깨송편이 먹고 싶어요. 두 분은 송편 안에 들어가는 거 뭐 좋아하세요 하셨는데 저도 깨 좋아합니다.
2: 네. 예. 저는 그냥 다 먹습니다. 특별히 가릴 거 없이
1: 좋아하시고
2: 네.
1: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송편을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는 거 어때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2: 네.
1: 안 될 것 같아요.
2: 왜요?
1: 어쨌든 이제 장관님의 수락이 있어야 되는데
2: 네.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네,
1: 승인 아직까지 지금 계속 결제 서류는 올렸거든요.
2: 보류 사유가 뭐예요?
1: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어요 지금.
2: 그러니까 예. 보고가 되기는 했는데
1: 보고는 올렸거든요.
2: 서류는 올라갔는데 예. 지금 거기서 어떤 하달이 없네요.
1: 계속 그냥 이를테면 검토 중? 그렇게 그냥 저는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2: 왜 보류 중이실까?
1: 그거를 모르겠어요.
2: 그러면 상호 씨가 내가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할게
1: 예.
2: 이 전제를 깔아두면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1: 믿지 않으셔요.
2: 아,
1: 어쨌든 내 손이 0.0001이라도 들어갈 것이니 완제품을 사자 이쪽으로 마음이
2: 네.
1: 굳어지신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1: 네.
2: 승인의 결과가 또 나오면
1: 저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뭐 못난이지만은 그렇게 같이 만들었었던 그 기억이 참 좋았었거든요.
2: 그럼요. 당연하죠.
1: 네. 그래서 한번 계속...
2: 그 뒤에 이면에는 이제 엄마가 있었다는 거 뒤처리하고
1: 네, 맞네요,
2: 해야 됐을
1: 맞네요.
2: 엄마의 고충이 있었다.
1: 맞네요. 네, 그 결제 서류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2: 다시 받아보세요.
1: 네, 예, 예, 예,
2: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 처분하

0: 네네네. 아니면 내년도에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1: 아, 보완해서. 예,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그렇게 좀 해서. 보충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0: 네네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1: 네, 후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5293님, 낮엔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저도 스카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0: 필요하죠.
1: 멋도 되고 감기도 예방에도 좋으니까요. 하셨는데
0: 필수품인 맞아요. 것 같아요. 스카프나 뭐 마스크 이 정도는 필수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뭐 보온 때문에 스카프를 하기도 하지만 패션으로도 스카프는 너무 너무 예뻐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스카프 잘 어울리시면 여성분들이 되게 우와 심쿵심쿵해요.
0: 세련되고 네. 그렇죠. 네. 네.
1: 뭔가 가을에 진짜 잘 어울려요 스카프.
0: 지금 봉영 씨 이 복장에도 스카프에 되지 않나요?
1: 저 흰 티셔츠인데요.
0: 그러면 안 되나?
1: 아니 뭐 그거 가능하죠. 스카프도 문양이라든지 뭐 재질이라든지 다채롭기 때문에 네. 색상이나 뭐 좋습니다. 이런 것들 잘 꾸미면 됩니다.
0: 문제가 많아서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1510님께서 저는 큰집 며느리라서 추석 때는 장 보는 것도 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대폭 간소화해서 그나마 양도 줄이고 종류도 간소화했어요. 한가인 날 다 같이 모여서 차례 지내고 한 끼 식사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좋아서 기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녀서 추석 전전날 장을 봅니다. 하시면서 보통 좀 그러신 것 같아요.
1: 네.
0: 전전날이나 전전전날 이렇게 해서 조금 세팅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야 이제 가장 신선할 때 네네. 요리로 탄생을 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이제 진짜 간소화해야 돼요.
0: 그래.
1: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네네네. 조상님들이 몇 개나 차렸나? 왜 이런 거 세고 계시겠냐고.
0: 그렇지 않죠.
1: 예. 그래서 진짜 간소화하고 서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이 돼야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0: 파란파도님께서 쌍둥이 진행 너무 재밌어요 하신다.
1: 아, 저희 둘이?
0: 저희가 쌍둥이. 좀 닮긴 했어요 우리가 그죠?
1: 예?
0: 지금 수염을 다시 이제 기르시기 시작하셔.
1: 이게 아버지 역할 때문에 지금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예. 너무 너무 불편해. 너무 너무 이 느낌이 싫어요.
0: 그래 그래.
1: 예. 아, 참 빨리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언제 자르냐고.
0: 공연은 언제 끝나는데요? 다. 예,
1: 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이번 주에 미량 공연 끝나고 나면 밀어야죠.
0: 아, 밀고 다시 길고.
1: 예예. 예, 예.
0: 그런 식으로.
1: 뭔가. 뭔가 여기에 하나 장갑 끼운 느낌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약간 답답해요.
0: 그래.
1: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저는 오히려 수염을 자르면은 약간 네. 헐벗고 있는 느낌이에요.
1: 민둥산.
0: 민둥산이야. 그래서 왠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1: 아,
0: 약간 이너웨어 같은.
1: 예,
0: 예. 뭐, 나갈 수가 없고.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네네. 완전 반대네요. 근데 쌍둥이라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0: 벌써 저도 수염과 함께 한 지 벌써 한 10년 됐어요.
1: 꽤 오래 되셨죠.
0: 네, 그래서.
1: 그렇습니다. 아, 이 상호 씨는 수염이 진짜 아주 멋지게 나요.
0: 아, 그래요?
1: 벌초만 좀 잘 하시면 벌초?
0: 저 이제.
1: 근데 진짜 예쁘게 나세요.
0: 아, 그래요?
1: 수염이. 네.
0: 저기 이제 추석 때만 또 벌초하고
1: 아,
0: 네, 그렇습니다.
1: 조금만 더 이렇게 다듬으면
0: 아, 조금만 더요?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진짜 딱 전형적으로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딱 어머님들이 정말 아우 야 잘라라 할 만한 지금 수준이시거든요.
0: 그렇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
1: 근데 벌초만 딱 해주면 네. 굉장히 패셔너블할 것 같아요.
0: 어머님들도 싫어하시고 이난초 선생님 특히 싫어하시고 이난초 선생님 엄청 싫어하시죠. 수염 기르는 거 네. 엄청 싫어하시죠.
1: 기르는 거 싫어하는데 네. 특히 이면빈 씨가 하면 더 싫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음악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강의 태평소로 태평소 시나위 듣고 올게요.

0: 이생강 태평소 연주로 태평소 신화위 듣고 왔습니다. 김영기님께서 하루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손주 손녀들이 활력을 주면 피로가 확 풀립니다. 아이고, 하셨어요.
1: 세상에.
0: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자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 나면 바퀴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 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퀴한테 달려간다.
0: 바퀴의 상사디아.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사기아 뉴스 봉앵커입니다. 이 기자.
1: 네.
0: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나왔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조사를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30만 2,500원, 대형마트 기준 39만 7,700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보다 각각 1.2% 그리고 1.6%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0: 예, 추석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서 추석 장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 추석 장보기를 앞두고 있다면 내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과 전통시장 환급, 정부 할인 행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장보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내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요.
1: 네. 맞습니다. 이 기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한도까지 구매하면 9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통시장에서는 장을 본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추석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도 확대되네요.
1: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3천 톤 공급할 예정이고요. 지난 3일부터 농축산물은 최대 40%, 주요 수산물은 지난 9일부터 최대 50% 할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0: 네, 전통

0: 시장도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하죠.
1: 네.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장보기 할인 정보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기자였습니다.
2: 요즘에는 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무슨 뭐 명절 같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3: 근데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야.
2: 그래도 일단 많은 젊은이들이 오니까 그래도 기분 좋죠.
4: 그래도 망어시장 하면
2: 시끌벅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 넘치다고 많이들 해주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따라가고 앞으로 더 활동하고.
5: 언니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3: 그럴까?
2: 한번 갑시다.
3: 신나게 불러보자고요.

0: 맛있는 과일을 파는 대진천과입니다.
1: 맛있는 건나물을 파는 진양수산입니다. 싱싱한 생선이 가득한 새날의 수산입니다.
2: 여긴 망원시장.
3: 국악방송 프로그램이었죠. 꿈꾸는 아리랑에서 함께 만들고 부른 노래였습니다. 박인혜, 김창환, 망원시장 상인분들께서 함께 불러주신 한항 가득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4: 네. 자,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한도까지 잘 구매를 하시면 네. 9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크네요. 커.
4: 게다가 환급을 또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러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을 받는다고 하면 총 한 11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요.
3: 그러니까요.
4: 저는 평소에도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좀 잘 애용하는 편인데
3: 네네.
4: 기존에는 7% 할인인데 내일부터 20일까지 일요일까지 10% 할인이 돼요.
3: 어이구야. 큰일.

0: 네. 최대 1인당 20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니까 요거 잘 활용하시면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1: 그러니까요.
0: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로 챙겨 드렸습니다.
1: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함께 가겠습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제주 해녀 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후세에 전승하고 제주 해녀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한 해녀의 날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해녀의 날을 앞두고 이달의 해양 유물로 태왁과 망사리, 조새로 구성된 해녀 도구를 선정했는데요. 이 중에서 해녀들이 부력을 이용해 물질 장소로 가거나 물질 도중 수면으로 올라와 잠시 쉴 때 몸을 의지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1: 자, 몸을 의지하는 도구요. 1번 태왁, 2번 망사리, 3번 조새.
0: 네. 태왁, 망사리, 조새 중에 물질 도중에 계속 물질할 순 없잖아요.
1: 그렇죠.
0: 좀 약간 잠시 쉴 때
1: 예.
0: 바다에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럴 때 이제 얘한테 이렇게 의지를 딱 하고 예. 혹은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때도 네. 얘를 의지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태왁이냐, 망사리냐, 조새냐
1: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되겠고요.
1: 네. 어떻게 힌트를
0: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유사한 단어를 먼저 찾아볼까요? 유사한 단어.
1: 아이 떠오르긴 하는데.
0: 아 그래요?
1: 좀 지저분해서 방송에 좀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
0: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거르죠.
1: 그렇죠.
0: 예, 네. 거르는 게 낫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하나는 이제 그물이죠.
1: 네.
0: 그러니까 오답으로 네. 하나는 그물이고.
1: 네. 하나는
0: 다른 하나는
1: 뭐 이렇게 조개류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
0: 호미 같은 거.
1: 하나는 도구고
0: 네.
1: 하나는 그물이고.
0: 네.
1: 예,
0: 네,
1: 그렇습니다.
0: 자, 하나씩 속어법으로 이렇게 쳐내시면 하나가 나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힌트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1: 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좀 이렇게 결합되면 이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게 뭘까요?
1: 피부를 조금 이렇게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0: 아, 검게
1: 검게 하는 네. 그거와 하나는 내 몸에 그 이제 브라질리언 그거를 아, 한 집에서
0: 네.
1: 해
0: 한 집에서 예. 그래도 뭐가 나오긴 나오네요. 예, 예.
1: 그래서 저는 A도 하고 B도 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0: 저도 한자 힌트를 드리자면
1: 한자 힌트요?
0: 머리 만질 때 그 뭐 젤 헤어 젤도 있고 무스도 있고 한데 이제 꾸덕꾸덕한 거 이렇게 바를 때 땡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1: 그렇게 한자 힌트로 가면 뭐 좀 많은 것 같아요.
0: 그런가요?
1: 조코비치가 잘하는 거.
0: 아,
1: 예. 나달 이랄지.
0: 니스.
1: 네네네.
0: 니스. 테니스. 결국 한자로 가야겠네요.
1: 그쪽은 네.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네. 진짜 여러분도 이 말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태왁, 망사리, 조새. 하나는 뭔가 알겠는데, 그죠? 네. 정답은 진짜 어렵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 김에 알아가는 거죠.
1: 네.
0: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 자, 정답 발표할까요?
0: 정답은?
1: 정답은
0: 1번.
1: 1번 태왁이라고 합니다. 태왁.
0: 태왁. 태는 어이고요. 왁입니다. 태왁. 그렇습니다. 2059님께서 해녀복을 만드는 걸 봤는데요. 오려서 쫙쫙 이렇게 붙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의외로 고소득이라 더 놀랐습니다. 하셨어요.
1: 그렇구나. 태왁. 이제 하나 또 알았네요.
0: 네.
1: 네, 이참에 좀 공부가 또 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김치 선물은 6431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자, 김치 네. 잘 드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에서 가을밤 전통문화축제 2026 세계유산 조선 왕릉축전이 다음 달 10월 16일 경기 화선 육릉 건릉 개막제를 시작으로 25일까지 대장정에 개막이 시작이 됩니다. 이상화 씨가 출연하는 왕릉 뮤지컬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부터 김봉영 연출 작창에 소리꾼 김난희 씨가 출연하는 1인 창작 판소리 보고지고 보고지고까지 풍성한 작품들을 가을밤 왕릉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개막제와 뮤지컬 등 일부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순차 예매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창작 판소리 보고지고 보고지고는 정순 왕후의 애달은 삶과 사랑을 풀어낸 창작 판소리인데요. 정순 왕후의 정순 왕후는 조선시대 누구의 비였을까요?
0: 자, 1번 세종, 2번 숙종, 3번 단종.
1: 네.
0: 자,
1: 그러니까 정순 왕후와 이제 정순 왕후의 그 남자는 누구냐? 이걸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세종이냐 숙종이냐 단종이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1: 아, 영화가 있죠.
0: 아,
1: 네.
0: 그러네요.
1: 영화가 있습니다.
0: 되게 유명.
1: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기 그 방송 중에도 한번 얘기했었네요.
0: 네네네네.
1: 영어를 답사차 다녀온다. 그랬었거든요.
0: 네네.
1: 영어를 다녀온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0: 네.
1: 이제는 영어를 하면 딱 떠오르는
0: 네.
1: 릉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그게 힌트가 될 것 같고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우사인 볼트 선수가 요 종목의 선수죠. 땡거리.
1: 아, 한자 힌트.
0: 네, 한자 힌트로 예. 갑니다.
1: 네,
0: 네, 네.
1: 한자 힌트로.
0: 네, 네, 네. 육상 중에서도 제일 이제 이거 한.
1: 예. 네. 아까 서진희 씨의 추어탕.
0: 그것도
1: 땡가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아, 요거 힌트가 되겠네요. 숙부가 수양되고 있어요. 네.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에서 물러난
0: 그쵸
1: 그분이시죠?
0: 짧았죠. 네. 그래서
1: 네. 짧았어요.
0: 짧았어요.
1: 아주 짧았습니다.
0: 길지가 않죠.
1: 네,
0: 이렇게 어떻게든 커피를 안 사기 위해서 애를 쓰고
1: 그쵸 돌려서 돌려서 아 정답으로 왕사남도 들어오고 있네요.
0: 오, 네. 오, 그렇습니다.
1: 지금 김난희 씨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오, 네, 기대가 되네요.
1: 네, 많이 자, 기대해 주시고요.
0: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 3번 단종이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단종. 정순왕후가 그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보고지고 보고지고를 통해서 김난희 씨의 소리로 펼쳐질 예정이고요. 10월 16일 개막제를 시작으로 25일까지 펼쳐집니다. 7번째 조선 왕릉축전이고요. 오늘부터 티켓이 오픈돼서 일부 프로그램은 예약이 가능하다라는 점
0: 네.
1: 말씀드립니다.
0: 네. 자, 어떤 분께 떡 선물 드릴까요? 1432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 네.
0: 자, 1부 끝고 김난희의 노래로 그 어느 날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나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오늘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 공개 타음 행사가 있다면서?
1: 맞아. 보존 상태와 구조 변화 진단을 위한 타음 주사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오늘 저녁 7시부터 8시 15분까지 있을 거래.
0: 에밀레종을 12번 친다는데 국립경주박물관은 종이 내는 고유 주파수,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맥놀이 시간 파형 등을 확인할 예정이래.
1: 10월에는 국보 성덕대왕 신종의 탄생과 울림, 그 안에 담긴 염원을 음악과 영상으로 풀어낸 공연이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선보일 거라더라.

0: 이야, 이게 바로 K컬처의 뿌리인 전통의 힘이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문화유산에 다양한 공연예술을 접목하게 되면 또 다른 매력의 새로운 공연이 만들어지잖아.
1: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은은하거나 신비하게 울려 퍼질 12번의 에밀레 종소리 생중계한다니까 아이들과 들으면 좋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15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어울림 여는 마당 한태주 흑피리로 듣고 왔습니다.
1: 야, 이거는 뭐 직접 못 가더라도 저녁 7시부터 8시 15분까지니까 이거는 또 직접 못 가더라도
0: 생중계.
1: 예, 생중계를 하니까. 네. 일명 에밀레 종으로 불리는 국보 성덕대왕 신종의 신비로운 소리의 울림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개 타음 조사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8시 15분까지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네.
0: 한번 실제로 들어보고 싶기는
1: 해요. 그렇지, 사실은.
0: 예. 네.
1: 스피커 말고.
0: 예. 영엄한 소리가 마음에 딱 닿는 그 느낌을 받고 싶기는 한데 갈 수 없으신 분들은 이제 생중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라 범종인 성덕대왕 신종은 그동안 파손 우려로 전기 타종을 중단했었어요. 신종의 보존 상태와 구조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타음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5개년 정기 타음 조사를 진행 중인데 작년 조사에서 고유 주파수, 진동 모드, 맥놀이 등 주요 음향, 진동 특성이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0: 네. 네. 자, 오늘 타음 행사도 아마 안정적인 에밀레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립경주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 아들, 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함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0: 아, 언제나 기대가 되는 이 코너.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청국장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국장.
1: 그렇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오늘도 청국장 함께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1: 자, 오늘의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0: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정겨운이라고 합니다.
0: 정겨운님.
1: 조남이 정겨운님이세요?
3: 네.
1: 이름이 너무 예쁘시네요.
0: 진짜요.
3: 아, 감사합니다.
1: 와, 직장이시라면은 어떻게 지금 직장이신가요?
3: 아니요,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 청국장 참여를 위해서 일부러 반차를 내고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통화하고 있습니다.
0: 어머, 그러셨구나.
1: 그렇게까지요? 직장인에게 이 반차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할 때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3: 아,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1: 감사합니다.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0: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청국장에 뭐 연주가 됐든 소리가 됐든 뭘 준비하셨을 네. 거 아니에요?
3: 아, 네. 1년 반 정도 배운 비파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비파요?
0: 비파요?
3: 네.
1: 아니, 이거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비파를?
3: 아, 제가 이제 편집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
0: 네.
3: 포스터나 이제 현수막 배너 뭐 아니면 책 편집 같이 이제 종이에 인쇄하는 거는 거의 다 취급을 해요.
0: 아,
3: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0: 예.
3: 업무랑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3: 그러다가 이제 알고리즘의 조화로 비파 연주 영상을 보게 됐는데
0: 아, 네.
3: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도 배웠었고 대학 때는 이제 밴드에서 베이스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0: 이미 네. 몸 안에

0: 장착이 되어 있으시네.
1: 네, 그래서 이제 연주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왠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좀 운이 좋았던 게 이제 비타 구입 펀딩이 열렸을 시기였어요. 시기가 딱 적절했어서 이제 약간 충동 구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0: 악기를 먼저
1: 네,
0: 샀어요.
1: 그렇게, 네, 악기를 구매를 하고 이제 연주를 어느 정도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0: 그렇죠. 또 게다가 베이스 기타까지 하셨으니까.
1: 네,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 아니,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 기타라든지 일렉 기타라든지 통 기타라든지 그런 학원은 되게 많잖아요.
1: 흔하죠.
2: 근데 비파 선생님이 있으시던가요?
0: 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1: 맞아요. 선생님 찾는 게 사실 정말 어려웠는데,
0: 맞아요.
1: 네, 다행히도 제가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데,
2: 네.
1: 수원에 딱한분 계시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제 정영범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0: 정용범 선생님.
1: 영범 선생님.
0: 영범이세요.
1: 네.
0: 예. 오.
1: 몇번 이제 방송에 나오셨던 걸로 알고.
0: 맞아요. 저희
1: 네.
0: 방송에도 출연을 해주셨어요.
1: 이야. 네, 맞아요.
0: 와,
2: 근데
0: 운명이네, 운명.
2: 그딱 배워 보시니까
1: 네.
2: 딱그 어떤 느낌이 좋던가요?
1: 왠지 할 만하다? 할수
2: 할
1: 있겠다? 좀 이런
2: 만하다.
1: 느낌이 들었었어요.
0: 기타랑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1: 베이스랑 이제 무게는 제가 체감하기엔 비슷한 것 같은데,
0: 네.
1: 베이스보다는 좀 현이 얇고, 좀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베이스는 굉장히 저음이어서 이제
0: 둥둥거리죠.
1: 둥둥거리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비파는 딱 튕겼을 때 소리가 엄청 예뻐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제 헷갈리는 게 있다면, 베이스는 이게 눕혀서 연주를 하는 거면 이렇게 비파는 세워서 연주를 하거든요.
0: 그쵸.
1: 그게 이제 처음에 좀 손가락 방향 같은 게좀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2: 신기하네.
0: 그러니까 국악하는 저희도 비파예요 그러면 어머 진짜요 하고 이렇게 놀라운데
1: 네네.
0: 주변인들이 나 요즘 비파 배워 그러면 반응이 진짜 뜨거울 것 같아요.
2: 비파 자체를 모를 것 같아.
0: 아니면 중국 악기로 인식하거나.
2: 어때요?
1: 맞아요. 거의 이제 제가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놀라지 않거든요.
2: 그쵸.
1: 대학 때 밴드도 했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했던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0: 네.
1: 너 음악해? 하는데 이제 근데 비파라고 하는 반응이 많죠.
0: 그쵸.
1: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 악기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국악기도 있다라고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0: 아하. 그야말로 비파 홍보대사이시네요.
1: 네,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0: 그럼 비파 배우고 나서 뭐좀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1: 일단은 제 직업이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0: 네.
1: 눈이든 머리든 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업무상.
2: 그치.
1: 네, 업무상 이제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비파 연주로 진정을 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할 때 약간 요즘에 이제 핫한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의 플리를 좀 자주 듣는 편이기도 해서, 이제 국악이랑 완전히 연이 없다고는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제가.
2: 그럼 원래 미술 전공이셨어요?
1: 아니요. 전공은 이제 국문학인데,
2: 어머어머어머.
0: 국문학인데.
1: 네, 그래서 국문학 시간에 이제 판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2: 아,
0: 맞아요.
2: 사설.
1: 네,
2: 예.
1: 사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소리나 이제 음악적인 해석보다는 국문학 쪽에서는 사설과 이제 서사, 그리고
0: 그쵸.
1: 그 문학적인 표현에 좀더 집중을 해서 듣는 편이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그래도 이제 음악 전공자를 제외하면은 판소리를 그래도 다른 전공보다는 좀 많이 접하지 않았나.
2: 그렇죠. 그러시네.
1: 네,
0: 판소리
1: 그렇게
0: 사설을
1: 생각합니다.
0: 많은 국문학자분들이 또 연구하시고 논문도 발표를 하셨죠.
1: 네, 심지어
0: 오.
1: 제가 저 졸업 논문도 이제 수공가로 썼기
2: 아,
1: 때문에.
2: 진짜요?
1: 네.
2: 연이 깊네요, 그러면.
0: 그럼
1: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국악이랑 이렇게 연이 이렇게 조금씩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0: 그럼 지금 디자이너 일을 하시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작업하시고 포스터도 제작하시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1: 네.
0: 어떻게 공연 쪽도 많습니까? 국악 쪽?
1: 공연보다는 저희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약간 박람회라던가 아니면 세미나라던가 학술 행사에 조금 더 치중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포스터를 많이 다루는 것 같고, 국악이나 뭐 이런 공연 포스터 기회가 오면은 또 그것도 일로
2: 할수
1: 들어오면은 일로
2: 있고.
1: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너무
2: 알겠습니다.
0: 좋네요.
2: 말씀을 또 너무
0: 진짜
2: 잘하시고
0: 잘하세요.
2: 똑부러지게.
1: 감사합니다.
2: 그러면 이제 연주를

0: 좀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어떤 제목이 뭘까요? 비파 연주의 제목.
1: 네, 제가 준비한 곡은 이제 피아니스트 메이세컨님의 해와 비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제 드라마 추노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셨다고 해요.
0: 어.
1: 그래서 이제 추노의 비익연리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2: 네, 맞아요.
1: 이 곡은 상대적으로 좀덜 알려져 있어서 이제 비익연리의 작가, 후속곡이라고 상상을 하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피아노 곡이라는 거죠?
1: 네, 원래는 피아노랑 해금곡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파 음역대에 맞게 편곡된 버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2: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도
0: 자,
2: 잘하시지?
0: 보니까 지금 이미 녹음을 하셨네요.
1: 네네.
0: 네, 일단 그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네.
0: 해와비 음악 주세요.

0: 정겨우님.
1: 네.
2: 뮤지션 정겨운 뮤지션님.
0: 잘 들었습니다. 와. 네. 일단 문자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꽈배기님께서 어머나 비팟 소리 너무 좋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멋진 취미예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납니다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난이도 뭐 중상 중하 하로 나누면
1: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네, 음을 찾는, 그러니까 보통 초심자들이 악기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음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타 같은 경우에는 음을 찾는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지판도 다 정해져 있어서 예. 그 지판의 원리만 이해를 하면은 레슨 처음 받으시더라도 첫 레슨 받고 바로 떴다 비행기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네.
2: 혹시 그 정영범 선생님의 그 홍보팀 아니시죠?
1: 아, 그건 아니고요.
2: 말씀을 진짜 그런가 진짜 할 수 있겠네. 약간 예. 그렇게 될 정도로 말씀 너무 잘하시는 거 같고.
0: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2: 또 질문 드려볼게요. 6491님이 배울 때 손가락은 안 아프나요? 얼마나 배우면 연주할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 들었어요.
1: 사실 이제 손가락은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베이스를 했어서 그런지 전혀 아프지 않았고요.
0: 네.
1: 네, 그러니까 현이 좀 두꺼운 악기를 원조 했었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좀 비판은 쉽다. 덜 아프다고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초보자 분이면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현악기를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알겠습니다.
0: 어쨌든 베이스 기타보다는 덜 아프다.
1: 네.
0: 요거는 확실하네요.
2: 요거 그리고 해와 비 방금 연주하셨잖아요.
1: 네.
2: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MR이 나오고 거기다가 네. 이제 직접 연주를 하셨는데
1: 네.
2: 이 MR은 음원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1: 아, 이거는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반주 음악을 만들어 주시는
2: 제작을 하셨어요.
0: 전 직접 연주했나 했어요. 피아노 그 미디도.
2: 미디로 직접 하신 줄 알았습니다.
1: 아, 그거는 아니고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0: 아, 요즘에 피아노는 안 치세요?
1: 피아노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네.
2: 베이스 기타도 안 하시고.
1: 네, 그것도 이제 대학생 때만 잠깐 했던 거여서.
0: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피아노 배웠던 그 감각이 있고 베이스 감각도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이제 비팝 곡을 스스로 작곡하고 미디로 찍어가지고 비파 연주하고 이것도 나중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1: 제가 경지에 오르면 어느 경지에 오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 아직까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 일단은 네. 저희가 싱글 앨범부터 기다릴게요.
1: 아, 네. 그리고
2: 정규 앨범 1집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앨범 자켓은 스스로 디자인하시면 되잖아요.
1: 네. 아, 네.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2: 그리고 선생님한테 저기 미디로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0: 네.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저희 구합방송에서 뵐 수도 있죠.
2: 일단은 너무 신기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경호.
1: 아, 네네.
2: 네. 일단은 본인이 직접 연주한 음악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1: 네.
2: 어떠셨습니까?
1: 아, 조금 더 잘하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2: 아니 뭐 1년 저기 좀 넘으셨으니까.
0: 대단한 네. 거예요. 1년 만에 이 정도 하시는 그러니까. 거 대단한 거고.
1: 네.
0: 혹시 그러면 뭐 혼자 배우러 다니세요? 아니면 뭐 친구랑 같이 다니세요?
1: 아, 혼자 다니고 있고요.
2: 아, 네. 혼자가 편하죠.
1: 네, 네, 혼자가 편하다 보니까.
2: 부담 없이.
1: 네.
2: 다른 국악기도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1: 원래는 이제 비파보다 검은 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2: 베이스 라인을 좋아하시는구나.
1: 네, 그래서 베이스를 했었기도 했고, 그래서 검은 거를 좀 뭐 알아볼까 했는데, 이제 검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찾는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0: 맞아요. 어려워요.
1: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좀 비파 영상을 봤을 때는 이제 음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겠어서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비파를 이제 고른 거여서 네, 나중에 이제 좀 경지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은 다른 국악기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

0: 끼를 주신 것 같아서 그런 지점도 너무 좋고 정교훈 님 오늘 그 귀한 반찬까지 쓰시면서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잘 하신 것 같으세요? 반차 이렇게 쓰신 거?
1: 아, 네,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에서 했으면 너무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0: 아, 이번 주에 연주회 하세요?
1: 아, 네, 맞습니다. 아,
2: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0: 소개를 해주세요.
1: 아,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하는 정기,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연주회 풍류열악에 이제 저 기타로 기타 독주곡 해와비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면 그 공간은 학원 내에서 하는 건가요?
1: 아, 9월 19일 토요일 3시 수원 컨벤션 센터 이벤트 홀에서 할 예정입니다.
2: 19일 3시 이번 주네요.
1: 좋네. 네, 이번 주요.
2: 그러면 가면은 이제 다 비파 연주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1: 아니요, 이제 가야금 연주도 있고요. 아, 예. 이제 판소리 공연도 있고 이제 비파 공연도 있고 태동 네. 공연도 있습니다.
2: 아, 다채롭네요.
0: 재밌겠네.
2: 혹시
0: 네.
2: 이 방송 우리 방송 나온다고 했었을 때 정영범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1: 잘 하고 오라고 하시던데요.
0: 알겠습니다.
2: 그래요.
0: 선생님께도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1: 네.
0: 네, 정교훈님 저희가 선물로 김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다가오는 네. 추석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반차까지 써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와, 멋진 분이네. 수원에 사시는 직장인. 네. 직장인이도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0: 연주도 잘하시고.
2: 예, 정겨우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정영범의 비파로 비파 산조 중중머리와 자진머리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영범의 비파로 연주로 비파 산조 중중머리부터 자진머리 부분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비파를 산조로 타도 이렇게 맛깔나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좋았습니다.
1: 비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이제 청국장 두 번째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0: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담양에서 양봉어업을 하고 있는 전영미라고 합니다.
1: 아이고 전영미님 어서 오십시오.
0: 이야 이렇게 또 목소리를 이제 듣게 되네요.
2: 네 너무 반갑습니다.
1: 저희 왕 애청자세요.
0: 네. 아, 올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2: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렇죠.
2: 저희들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1: 아, 양봉업 자체도 힘들었군요.
0: 아이고, 그때 예전에 그 사과에 뿌리는 그 농약 때문에 좀 피해가 있어요. 그렇게 문자 남기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2: 그 밭을 구입했어요.
1: 아... 아예 그 땅을 구입을 해버리셨구나.
2: 네.
1: 그것도 방법이네요.
0: 이야.
1: 그러면은 양봉업을 더 확장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그 땅은?
2: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농약 피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다시 쳤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냥 사버렸어요.
1: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활용을?
2: 멧돼지가 와서 놀고 있어요.
0: 그냥 자연에게 맡기셨군요.
1: 아니
0: 근데 정말 바깥에서 이제 어쨌든 양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덥고 그러실 텐데 우리 국악을 많이 또 접하시고 힘을 내시나 보네요.
2: 네, 제가 한 20년 넘도록 국악 방송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제 고향이 하이도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너무 행복하게 한 20년 넘도록 저 국악 방송 친구가 돼서 네네.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또 하려고 이걸 신청하게 됐고요.
1: 하이도면은 신안군 얘기하시는 거죠?
2: 예.
1: 아하.
2: 저희 신장은 염전하고 있어요.
1: 예. 저희 장모님 고향도 신안군이거든요.
2: 예, 좋은 데인데요.
1: 그러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0: 아니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오늘은 어떤 거를 해주실 계획이세요?
2: 호남가랑요, 쑥대머리 끝까지 해보려고.
0: 판소리네요, 판소리. 그 판소리를 어디 가서 배우셨어요?
2: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고 또 하다가
1: 네.
2: 한 6개월 전에 담양문화원 권하경 선생님한테
1: 네.
2: 배우고 있어요.
0: 아하.
1: 그러니까 사실 아까 고향이 신안군 하이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도 문화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소리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2: 네, 저희 집 앞에가 생애 찢는 데라고 장례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1: 상여 소리.
2: 망가랑 그런 것을 엄청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1: 그러니까.
2: 또 그런 것들 많이 접했어요.
1: 네.
2: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하게 됐고, 저는 슬픔이 많아서 이게 저를 이렇게 많이 힐링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2: 너무 좋았어요.

0: 애면 소리가 남도 소리의 그 슬픈 곡조가 더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치유가 되죠. 아하, 그래서 오늘 들려주실 소리가 호남가,
1: 호남가랑 쑥대머리. 알겠습니다.
0: 네.
1: 단가로 목을 싹 풀고
0: 그렇죠.
1: 이제 본소리로 들어가시겠다.
0: 뭘 아시는 분이세요?
1: 이런 설계를 지금 일단 하신 것
0: 그렇죠.
1: 같고. 자, 그러면 호남가부터.

0: 젊은 놈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대주어선 빌려타고 대나무로 건너갈때 음양을 보던 해는 고성에 비쳐있고 고산은 아침한게 영암을 둘러있다
1: 좋다
0: 퇴인하신 우리 성군

0: 좋은데.
1: 너무 좋아요.
2: 세고. 자, 기침 한번 하고. 자, 기침. 자.
0: 야리공한 추며 능주의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하니 나무나무 이리요 가지가지 꽃과로다 동서구나순이요. 인제
2: 전영미님.
1: 자, 끊어버렸습니다.
2: 예. 제 목소리 들리세요?
0: 예.
2: 자, 찜짜게
1: 물을 한 잔 드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2: 영미님, 예, 물
1: 갑자기 이제 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다 보면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기침이 나와요.
2: 영미님.
0: 아니.
2: 일단 물 한 잔.
0: 목이 안 좋아졌어요.
1: 맞아 맞아. 어제 그래요 원래.
2: 물 옆에 드셨어요?
0: 괜찮아요.
1: 네. 지금 분명 눈물 나오셨을 텐데 기침하면서. 그쵸?
2: 지금 그거를 꼭꼭 참아가면서 맞아. 계속 노래를 전개하는 게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단은 잠깐 브레이크.
1: 물 드셨어요?
2: 네. 드셨어요?
0: 네 괜찮아요. 네.
2: 또 약간 헛기침 해보십시오. 괜찮아요?
0: 동서금 화전이요. 인심은 한여린데 이천한 무주하고 여기만 영광이라 평평한 좋은 시절 무안을 이 사문이 사농공사는 나가니요 우리 형제 동복이로구나 농사하는 북구 백성인 피상우가 불렀으니

0: 가도록 하세. 아!
1: 여기까지.
2: 영민님. 열정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1: 영민님.
0: 네네.
1: 일단 호남간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죠?
0: 예, 다 끝났어요.
2: 어, 끝났어. 끝났어. 여기까지예요. 어, 여기까지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1: 아이고,
2: 물 한 잔 드세요. 물 한 잔.
1: 고생하셨어요.
2: 이거 목을 좀 가다듬어야 돼요. 이거 기침 한번 나오면
1: 계속 나와.
2: 계속 나와요.
1: 또 노래하면 또 이게 맞아요. 계속 건드려 버리니까.
2: 맞아요. 목이 간질간질 하실 거예요.
1: 네.
2: 평소에는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연습 잘 안 하시죠?
0: 많이 듣기만 하고요.
2: 맞아요.
0: 한 지금 한 달 넘게 네. 그 인방을

0: 그 대회 한다고.
1: 대회 있었죠.
0: 한다수로 이것만 하고.
2: 아, 대회 나가셨어요? 인방울대회 나가셨어요?
0: 예, 네. 네, 그 저기 뭐지 판소리 장치자랑 대회 아마추어들.
3: 아.
0: 거기에
2: 나가서
0: 나갔거든요.
2: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아. 어떻게 됐어요?
0: 제가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처음으로 또 나갔잖아요. 그 경험 삼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한 10년, 20년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있어요.
0: 그래서 그분들은 아, 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1: 아, 그분들 진짜 열정 장난 아니세요.
0: 네.
1: 어디가나 뭐, 다 있어요. 신인 부에.
3: 아, 그래. 그럼 어쨌든 좋은 경험 하신 것 같고, 그죠?
1: 추억이지, 추억.
0: 예.
3: 대신 이제 여기를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또 한풀이하고 가셔야지.
1: 아니, 근데 전영민님 소리가 진짜 반듯하고 깔끔하고
3: 그렇습니다.
1: 겉멋부리지 않는 그 진솔된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3: 영민님.
0: 네.
3: 쑥대머리 오늘 하지 마시죠.
0: 아니요, 할 거예요.
1: 그래도 하실 분이에요. 내 느낌도
3: 그러면
1: 그랬어요.
3: 기침이 나오면 잠깐 멈췄다가 물 한 잔 또 드시고 목 가다듬고 또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셨죠?
0: 네, 괜찮아요. 이제.
1: 안 괜찮아.
3: 안 괜찮은데.
1: 지금 이미 지금 간질간질 올라왔어.
3: 천영민님 쑥대머리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진짜로?
0: 네, 괜찮아요.
3: 알겠습니다.
1: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하시죠. 물 드셨어요 지금?
0: 아, 물은 안 먹었어요.
1: 네. 물을 드세요.
3: 드셔야 돼, 물.
1: 물 드셔야 쑥대머리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3: 목을 좀 차분하게 달래주셔야 돼.
1: 지금 전화 들고 휴대전화로 지금 하고 계시죠?
0: 네.
1: 물 드실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지금 물 드세요.
3: 네, 물 드세요.
1: 그래야 쑥대머리 가능합니다.
3: 네. 드셨어요?
1: 천천히 드시라고 하고 아 지금 훈둥어회님이라고 막 전영민님 최고라고
3: 좋아,
1: 너무 좋다고 네. 하시면서 막 문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3: 열정에 저희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1: 네.
3: 물 드셨어요?
0: 네.
3: 아닌데
1: 안 드셨는데
0: 먹고 왔어요.
3: 아 드세요? 아니 전영민님 옆에 물 두세요. 노래하실 때 아니면 물 있는 대로 가세요.
1: 정수기 앞에서 할까요?
3: 네. 됐어요?
0: 네 됐습니다.
3: 네.
1: 야 자. 이거 진짜 재밌다. 근데 생방 자. 중에 와
3: 그리고
1: 이런 상황이
3: 조금만 낮게 하세요. 낮게 네, 네. 편하게 자 갈게요. 쑥대머리 그러면 해보세요.
0: 중앙형 네. 상 가련 바다
3: 얼씨구
0: 쑥대머리 귀신 홍룡
3: 좋아요.

0: 김철씨.
1: 일장선을 내가 못 봤으니.
0: 그렇죠. 예.

0: 이러니가.
1: 아이고.
0: 연이 신혼 금수루지. 나를

0: 정민님.
1: 좋았어요.
0: 이번에는 목 간지럽지는 않으셨어요?
2: 간지럽는데요.
1: 아, 참고하셨어. 이게 한번 간지라면은.
2: 예. 예, 목이 안 좋아졌어요.
0: 아, 그러네. 환절기니까. 맞아요, 맞아요. 환절. 예.
1: 아, 근데 특히 좋았어요.
0: 잘했어요.
1: 아주 잘하셨어요. 좋았어요.
0: 예.
2: 저 열심히 한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더니 못 했잖아요.
0: 아니,
2: 그래서 한 일주일간 숙모라고 하고 그 전에 또 한 달간 또 하고 그랬는데.
0: 너무 무리가 되셨나 보다.
1: 근데 잘하셨어요. 오늘 진짜 그 깔끔한 소리 듣기 좋았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엄청 응원해주고 계세요.
0: 진짜.
1: 너무너무 좋았다고 열정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1716님도 얘기해 주셨고.
0: 맞아요.
1: 어, 이런 쑥대머리 정말 정감 넘친다. 정말 좋았다. 응원합니다. 하신 8376님의 메시지도 있었고.
0: 가만있어 봐. 전영미님.
2: 네.
0: 대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대회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2: 아니요. 왜냐면, 지금 내년에 대회 하잖아요. 그럼 네. 지금부터 날마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0: 아, 그러면.
2: 그것에
0: 업무가.
2: 불안하니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악방송 열심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나중 일이다. 지금 이것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1: 그냥 재미로 하세요. 재미로.
0: 편안하게.
1: 막 대회 나가서 수상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2: 예, 그러니까 상보다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압박감.
2: 그런 것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구나.
0: 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1: 네. 거기에 목숨 거신 분들 진짜 계시는데
0: 맞아.
1: 그렇게 꼭 굳이 해야 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즐겁게 하십시오. 재미있게.
0: 전영미님 대신에
2: 어,
0: 춘향가는 이제 다 배워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2: 아니요. 저희 선생님이요.

0: 신청과 네. 그 박동실제 신청과를 그 이제 전승이 끊길 거란 것을 다시 이어서 열심히 아. 하시고 계시거든요.
1: 권학경 네. 선생님이.
0: 네, 다른 네. 분들은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저기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 개인 사사는 아직 안 받고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하던 거 열심히 해서 또 더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20년 동안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소리를 질러서 나를 표현해내야 되는 거죠.
1: 예, 나를 표현하겠다. 너무너무 지지하고 싶은 멋진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1: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네요.
0: 네, 죄송합니다.
1: 아니, 아니 뭘 죄송해요.
2: 전영민님
1: 너무 좋았어요.
2: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감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3: 아이고, 너무 저 감사하네요. 진짜.
1: 그러니까요.
3: 열정도 느껴지시고.
1: 맞아요.
3: 자, 오늘의 끝음악 다는 못 들을 것 같고요. 한국 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사철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사철가 오늘의 끝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화요일날 하는 이 청국장은 이래서 더 귀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사랑, 국악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그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이 네.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오히려 전영민님이 이렇게 하다가 기침 나오니까 기침하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개인적으로 예. 그런 자연스러움이 좋습니다.
0: 맞아요. 7049님도 정말 귀한 방송입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이 귀함도 결국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뉴스 보니까 단풍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일교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1: 지금은 파투 시대.
0: 파투의 상사됩니다. 내배우. 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 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고층 빌딩이나 다리가 거센 바람에도 버티는 비결은 바람에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것이라고 하죠. 정해진 범위 안에서 휘어지게 만들면 부러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꼿꼿하고 완벽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생각지 못한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때가 있죠. 때로는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유연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에 여지를 주고 숨쉴 자리를 내어주는 우리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박계향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성주풀이 보내드립니다.

남도민요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금문교도 강풍이 불 때 다리 한 가운데가 좌우로 무려 8.4m까지 휘어지는 것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건물보다는 사람이 더 뛰어나니까 조금은 유연해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 서로서로. 그래서 다른 사람 그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더 자신을 옥죄면서 유연함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잠깐 흔들릴 때 혹은 뭔가 한계가 왔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흔들렸을 때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더 이상 가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안 가는 거 가고 싶은데 이런 말썽꾸러기 생각을 버리는 것 이런 게 삶을 살아내는 지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생방송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김효순의 소리로 사랑가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죠. 1년이면 몇 밤이냐? 300에선 다섯 밤이죠. 책방에 홀로 앉아 놀 생각하는 나선 오지 말고 1년 내내 너와 나와 둘이 노는 밤만 있어 주어서 사랑.

판소리 중에 한 대목인데도 뭔가 그 미녀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능청능청한 느낌이 크죠. 김효순의 소리로 사랑가 보내드렸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씨, 오늘은 집안일하고 누워서 휴식 중에 인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집안일은 끝나신 거네요 벌써. 예.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완순 명인의 희설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진도 씻김 굿에서 이 굿이 다 끝나고 이제 읊는 대목이라서 이제 씻김 굿이 망자를 위한 거니까 누워서 휴식 중이십니다만 이 노래 들을 때는 앉아서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누워서 들으시는 것보다. 이완순의 소리로 진도 씻김 굿 중에서 희설, 고흥 이한식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한순의 소리로 진도시 김구 티설 들었습니다. 고흥 이한식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고흥 이한식님께서 누워서 듣기가 죄송하여 일어나서 듣고 있어요. 감동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음원이 벌써 뭐 한 20년도 전에 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처음 들었을 때 그 7번 연속 닭살이 돋는 예, 그 장면이 늘 어제 일처럼 예, 아침에 있었던 일처럼 생각이 납니다. 듣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곡이고 그리고 많은 연주자들이 따라 할래야 참 못 따라 하겠는 예, 그런 성음이기도 하죠. 예, 참 좋은 곡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시간입니다. 황선백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잠깐 다뤘었는데 김수현 명창의 흥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방송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이제 제가 활동하던 팀의 막내가 문자 사연으로 진행자님 남도 흥타령은 흥이 안 나는데 왜 흥타령인가요? 라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예, 그 문자 사연을 보내서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 오늘 들으실 이 흥타령의 주인공인 김수현 명창은 흥타령을 한타령이라고 이야기하곤 하고요. 실제 이 흥타령 하시는 그 현지에서의 어르신들의 그 인터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흥타령을 한타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소리 의성 이 소리 때문에 흥타령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들으실 이 흥타령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랫말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이 노랫말도 참 좋아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랫말이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놓으니로 시작하는 노랫말입니다. 이건 들으면서도 이 기가 막힌 노랫말은 누가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김수현 명창이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라고 하죠. 김수현 명창의 인터뷰 기록을 보면 옛날에 지금 우리 강경화 선생이 대학교 때 이 김수현 명창의 큰 제자시죠. 제가 저 친구

친구가 시를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시를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시를 가져와서 선생님 이 시가 참 좋다고 그래서 보니까 참 좋아요. 그걸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생각을 이제 못했어요. 그러다 민요 취입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걸 곡에 붙여서 처음으로 취입을 했죠. 저희 진도에 가면 민요 대회가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 창밖에 국화를 심고 그 가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분석을 내봤어. 기존에 있는 흥타령 가사들이 많거든. 근데 이게 안 들어본 가사거든. 그러니까 곡을 내가 붙였으니까 뭐 좋은 곡이라고는 못해도 이분들이 이제 너무 새로운 가사, 가사도 참 좋거든요. 안 부르는 사람들이 없이 다들 부르고 히트를 한 거야 라고 히트라는 말을 쓰셨더군요.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으니 술 익자 국화 피자 벚님 오자 달이 돋네 아이야 검은 고 청철아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라는 노랫말입니다. 그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면 아마 유행이 지났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너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온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사람은 얼마나 가을을 즐기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술이 있고 국화가 피고 벚님이 오고 달까지 돋으면 다른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의 가을 밤을 위해서 저 다른 우주가 생긴 이후로 나를 위해서 계속 지구를 맴돌고 있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온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몰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흥타령 들으시면서 지금 이 흥타령을 듣는 순간을 위해서 이 우주가 나를 위해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 잡가 흥타령 보내드립니다.

김수현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 잡가 흥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음원은 이 곡은 노래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수성가락들 가락들도 참 좋아서 저희가 공부할 때도 참 챙겨 듣는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예, 남도 음악의 흥타령이 있다면 서도에는 이 노래가 있겠죠. 김수심과 김오겹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옥엽의 소리로 긴 수심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은 살풀이 준비했는데요. 지성자의 철가야금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음악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자, 이 집 초안을 한번 모시봅시다. 여로 짓으나 짓이나 밟아 눌러보자. 여로 짓으나 모시보자 모시보자. 여로 짓으나 이 집 조항을 모시보자.

나 불을 지게야 자중하소. 가르치세나 조학님이 자중해야.

지라 정직구 성기구 시걸 아르치지라 구시가 구식을 다 밟아주소 지지라 한마르치도 일대이자요 아르치지렁 두마르치도 일대자라 아치스라 스머거리지도 열대자요 아르치스렁 오동같은 이소대다 아르치스렁 하루도 오사를 낳죠 아르치스렁 처질 마질 다불

형님이 자중해야 아르치스러운 낭백수를 막아주소. 아르치스러운 화재수를 막아주소. 아르치스라 구실악담을 다 막아주소.

과연하고 열쇠 따라 아지스러운 삼배하고는 65일 아지스러운 하나의 끝에 닝기 주소 아지스러운 만복을 낙조한

김오동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예, 김오동 명인만 소리를 하셨죠. 예, 경상도 청도의 지신밝기 소리 조왕굿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생강류 퉁소 산조 들어볼 텐데요. 아마 이생강 명인의 퉁소 연주 들으시면 보통의 퉁소 연주가 상당히 그 허스키한 성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투박한 성음을 내는 데 비해서 명인의 퉁소 연주 들으시면 대금인지 퉁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상당히 맑고 깨끗한 소리, 성음이 납니다. 중중모리부터 자진모리 대목까지 들어보실 텐데요. 이생강의 퉁소, 허봉수의 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생강의 퉁소, 허봉수의 장구장단으로 이생강류 퉁소 산조 중에서 중중모리부터 자진모리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다음 주 연휴인데 내려가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추석 연휴 때 고향을 못 가서 이번 주말에 이제 방송 없는 날에 그 경남 진주에서 그 진주 탈춤 한마당 공연이 있어서 진주를 내려가는 김에 아이들과 아내를 모시고 동영 집에 고향에 하루 다녀올 예정입니다. 아마 6186님 그 물어보신 것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들 어떻게든 가족끼리 얼굴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족끼리 얼굴 보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풍년가 보내드립니다.

풍년이 안 오면 혼날 것 같은 노래입니다. 정상이 왜 여러분의 소리로 풍년인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왔네 왔네 외치는데 와야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자라와 토끼가 만나는 대목을 만나보겠습니다. 토끼를 찾기 위해 육지로 나온 별주부는 토생원을 호생원으로 잘못 불러서 위험에 빠졌었죠. 꾀를 내어 호랑이를 쫓았지만 토끼를 만나지 못한 것이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0: 들어서 산신제를 지내고요. 제를 마치고 나니 정말 토끼가 나타납니다. 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이렇게 용궁에서 가지고 나온 토끼 화상과 똑같은 짐승이 나타나자 별주부는 이번에는 제대로 토생원을 부르고요.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자신을 생원이라 하는 말이 반가워서 거 누가 날 찾나라고 하면서 옛 명사들의 이름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깡충깡충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제로 별주부와 토끼가 만나는 부분은 긴 안일이로 되어 있습니다. 토끼가 내려오다 미끄러져서 별주부와 부딪히는데 이 부분은 소리를 하는 사람마다 자신의 스타일로 재미있게 부르곤 하고요. 서로 통성명을 한 뒤에 자라가 하상견지 만만무고 불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서야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치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별주부가 문자를 넣어 말을 하니 토끼는 내가 문자를 짧게 썼다가는 세상 문장가들이 망신을 당할 판이라며 알고 있는 문자를 모두 나열합니다. 별주부에게 내 문자통 굴러가니 잘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문자를 쏟아내는데요. 처음에는 몇 가지 제대로 된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동육서 좌포 우에 홍동백서 분향재배 이렇게 제사상 이야기를 하고 567 두루승이요, 135 대감이요, 명기위적은 전라가명이요 이렇게 입에서 굴러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통이 굴러간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이 대목을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실황 음원이라 관객이 웃는 소리가 함께 담겨 있어 더욱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군가 중 자라가 토끼 만나는 대목 임방울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이때야 자네는 호랭이를 쫓아부린 이후로 감감 생각해보니 호랭이라는 건 산신지 정신이라 정신이 부족해서 변화를 붙였는가 하고 산신제를 잠깐 지내는디 개비 안녕유 너도

너 한 마리 집어내야 무동육서를 꾸며놓고 창문을 잠깐 웃는디 유시차 갑신 6월 초12일 소구결조 감소고 명산 신정전 지성으로이나니다 용왕이 우연 특경하여 천우도사 문병호에 토끼가니 낯사군지 중산 특기는 허구바옵심을 천만 천만 상사샹야 일기를 다한 후 한 권철 바른 유한김 해계가 되었네 울기는 쭉 눈도 어디 어디들들 지렁댕이며 또

공룡 남편 기운이야.

0: 죽는다.
1: 좋다. 태형원아! 네가 늙고 더 좋아라. 네가 늙고 더 좋아라. 김주가 날 잔다. 그 삼용소 소주고 신성가 잡을 날 잔다. 수의 암산대기 숙지 제대로 잡을 날 잔다. 아심청이 숨길 못하다.

0: 세상에 특히 뒷발이 미끄러졌으나 자리야 뭐 다 굳은져 놓은 것이 아이고야 뭐 사고야 아이고 아이고 뭐고 어쩌다가 나무님 아빠가 일이 도구개들이 받아놓았어 해보셔 피차이 바이니 우리 그만두고 바쁘니 통성명 좀 해봅시다 걔가 뚫려오시오 예 나는 수욱 켜놓기고 공신 다 돼서 별쪽으로 별난이라고 듣기 듣고 예 잘 알았어 나는 천상에서 의인양 순사시어요 회초를 분별하던 예부상서 월별로니 대작주 대취하야 장생야 크리찍고 적하중상하야 머무는지 오렐러니 세상에서 우리 이런 정색이라는 최생활이라고 불러주오 차례 표명을 반게 듣고 오늘날 상공원이 하성전기 맛만 먹어붙이기에 아 천지가들이 조만만은 문제는 다 뚫렸으네 아 이것 보소 내 마인의 문제 한마디라도 다 무릎에 썼다가는 나 하나로 세상 문장들이 망신의 얼무녀이니 내 전후에 배운 문자 통을 이놈 앞에 보던 내 궁금해 내놓게 자 저쪽 문화들이 문자 통 문화가 이 착실 좀 들어보시오 톱은 홍안이요 홍안작발이요 홍불감자이요 아가사창이요 당주삼년이요 이불가독식이요 전불변견이요 탄탄대노요 어동육석 가포우회요 홍동백서 분양대대요 오름칠중신이요 일사구대대미요 명지위정은 전라겐네 아이 문자가 쓴문제니 엎었었다 뒤집었었다 이건 사단이었지 잘해 듣고 함소할 대체 최선생 높은 유명을 들은 게 오랬느니 기밀에 와서 바다보는 여두금이가 환치라오 놀랍소 놀랍소 글도 잘하거니와 풍신이 소년 대장을 꼭 흘리며 잘났다 잘났다 줘봐 그 별점으로는 시상에 모두로 나오셨소 예 시상 구경 좋다기로 완경차로 왔나이다 그러나 토서방 얼굴을 보니 단정한 선비요 그 얼마는 경계를 내가 말 듯하니 좀 일러주시죠 예 내가 뭐 별걸 많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내 팔자는 세상에 무시해 내 낱낱이 일러줄게 들어보시오
1: 수군가 중 자라가 토끼 만나는 대목을 임방울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피디님이 아 저기서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네요 이게 참 그래도 음원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긴 한데 저런 판들이 자주자주 예. 그냥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여기도 저기도 계속 저런 판들이 열리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입니다.

서도민주 느리게 타령을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무취타 들어볼 텐데요. 무속가락으로 불고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지의 그 히트곡 중 한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바라지의 연주로 무취타 보내드렸습니다. 0118님께서 출근길인데, 아, 오후 출근이시군요. 출근길인데 마음이 무겁네요. 알고 지낸 동생에게 조금 큰 돈을 빌려줬는데 핵 잠수함을 탔네요. 저만 당한 게 아니네요. 마음 비우려고요. 음악으로 힐링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뭐 듣는 사람도 저희 지금 피디님처럼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되는 그런 사연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배신감과 억울함, 그 다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리고 나중에 저는 그 생각은 꼭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혹시 내 탓인가? 예. 그건 결코 0118님의 탓이 아닙니다. 예. 그냥 그 덕에, 예, 사람을 한 명 가려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 딱 들었던 노래인데 오늘 끝곡으로 되어 있네요. 성창순 오정숙의 소리로 육자배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판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9월에 눈여겨볼 만한 무대들이 있습니다. 먼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선 국립창극단의 완창 판소리가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선 조주선 명창이 김세종제 춘향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데요.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완창을 통해 소리꾼의 깊은 성음과 판소리 본연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엔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판소리 명인전 세 바탕이 펼쳐집니다. 이번엔 한 명창의 완창이 아니라 왕기석, 장문희, 김정훈 이렇게 세 명창이 한 무대에 오르는데요. 김정훈 명창은 심청가, 장문희 명창은 춘향가, 왕기석 명창은 수군가를 들려줍니다.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개성을 비교해 듣는 재미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9월 20일 일요일 오후 4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는 최현주의 동초째 흥보가가 관객을 만납니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로 꾸며져서요. 최현주의 소리와 박추우의 북장단의 김정배의 해설이 더해지는데요. 작품의 배경과 주요 대목을 알기 쉽게 풀어내 판소리가 낯선 분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판소리의 매력, 가까운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가 9월 22일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의 매력을 보여주는 무대들입니다. 먼저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입니다. 전통음악 창작 그룹 우리소리 바라지의 비손이 관객을 만납니다. 우리소리 바라지는 한국 전통음악과 연희를 현대인의 감각으로 풀어내고 있는 팀인데요. 비손은 두 손을 비비며 소원을 비는 모습을 뜻하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가족과 이웃의 평안을 빌었던 마음처럼 우리 삶 가까이에 있던 다양한 바람을 음악으로 풀어내는데요. 여기에 역동적인 타악과 전통 장단이 더해져 전통음악의 깊이는 물론이고요. 힘차고 흥겨운 에너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강릉아트센터에선 풍류일가가 열립니다. 김준수와 하윤주, 최수연 그리고 두 번째 달이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경기소리부터 서도소리, 남도소리, 정가까지 우리 전통소리의 다양한 갈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달의 음악이 더해지면서 익숙한 전통소리를 색다른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우리 소리 바라지의 비손과 두 번째 달의 풍류일가. 9월 22일엔 서로 다른 빛깔을 가진 국악 무대와 함께 우리 전통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즐겨보세요. 그림 속의 춤이 무대 위에서 살아나는 듯한 공연. 9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화중무 그림 속의 춤이 펼쳐집니다. 제목 그대로 화중무는 그림 속의 춤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춤의 움직임을 조금 색다르게 만나봅니다.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진 무대 위에서 무용수의 몸짓이 하나씩 살아나고 그 움직임에 따라 화면 속 이미지도 함께 변하는데요. 특히 주목하는 건 전통 무용의 섬세한 움직임입니다. 손끝과 발끝, 몸을 움직이는 호흡까지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우리 춤만의 정서가 담겨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 움직임을 음악의 선율처럼 바라봅니다. 장단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호흡에 따라 춤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무용수의 몸짓 자체가 하나의 음악처럼 펼쳐지는 거죠. 한 폭의 그림 같던 무대가 음악과 춤, 미디어 아트를 만나 하나의 살아있는 장면으로 변해가는 공연. 9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화중무 그림 속의 춤으로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조금 색다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옷은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분명 작년 이맘때 벗고 다닌 건 아니었을 텐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매번 작년엔 대체 뭘 걸치고 다녔길래 이렇게 입을 옷이 없나 싶지 않나요? 그렇다고 새 옷을 사자니 옷장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 이건 한마디로 안 입는 옷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살이 쪄서 안 맞게 됐거나 유행이 지났거나 단지 싫증이 났거나 더 이상 그 옷을 안 입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처분하지 못한 이유는 살 빼서 다시 입겠다는 헛된 다짐이나 언젠가 유행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옷을 잘 입고 다니던 시절의 추억이 마음 한켠을 붙잡고 늘어져 그냥 옷장 문을 다시 닫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으니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옷장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려면 이미 지난 시절 인연은 미련 없이 놓을 줄 아는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이백과 침대 점령의 노래로 시절 인연 들으면서 9월 15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요즘 일교차가 큰 환절기라 옷을 고르는데 더 고민이 많아지기도 하지만요. 정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고민이 아, 옷장에 옷은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을까 하잖아요. 그래서 날 잡고 옷장 정리를 해보려고 했다가도 정작 입지도 않는 옷들을 과감히 버리기는 또 쉽지가 않죠. 언젠가 다시 입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헛된 미련이란 걸 알면서도 선뜻 버리지 못하는 건 사실 옷이 아니라 그 옷에 담긴 추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고 보면 추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참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나는 너를 찾지 않겠지만 추억, 너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인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옷뿐만 아니라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필요 없어지면 미련 없이 잘 처분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보존할 추억과 버릴 물건을 정하시는지, 또 추억 때문에 남겨둔 물건들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여러분만의 팁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추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드디어 28일 만에

오늘 떡이 도착했습니다. 감사해요.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받으셨다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맛있게 드세요. 3034님께서는요, 보미누님, 저는 오늘 새 작업 바지를 샀습니다. 전에 입던 건 너덜너덜해져서 버려야 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다 닳도록 입으시고 또새 옷을 사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새 작업복으로, 네. 새로운 기분으로, 네. 신나게 또한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0118님께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10분 전에 예약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전송하는 바람에 노래가 좋다 방송으로 제 사연을 보냈어요. 오늘 기분이 꿀꿀했는데 제 실수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좋은 음악 듣고 힐링할게요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노래가 좋다 방송에서 저희 만나 쪽으로, 네, 우리 0118님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봤더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네. 아이고, 이렇게 좀, 예, 기분 털어버리시고요. 네. 좋은 음악 들으시고, 또 편안하게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달래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문자 또 보내주셨는데요. 5년 전에 구입한 옷 아직 택도 안 떼고 있네요. 출근복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흰색, 네, 하얀 와이셔츠 입으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5년 전에 구입하신 옷을 아직 택도 안 떼시고 세탁은 어떻게 하셨나요? 설마 안 하신 건 아니지요? 네.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옷장에는 자리가 없어도 맛있는 라디오는 자리가 많아요. 남녀노소 모두 대환영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럼요. 예, 자리 많습니다. 어서 오셔서, 네, 자리 꽉꽉 채워주세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시기네요. 아직 여름에 미련이 남아서 여름의 시절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네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저녁 만나와 함께합니다. 웃옷은 반소매, 바지는 긴바지, 겉옷도 하나 걸치고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지금 안에는 네, 반팔 원피스를 입고 겉에는 좀 긴팔 이제 겉옷을 입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날씨죠. 낮에 더울 때는 이렇게 겉옷을 살짝 벗어서 네, 또 입고 다니고 밤으로 저녁되면 또 쌀쌀하니까요. 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대강님께서요. 입기엔 그렇고 버리기엔 아깝고 옷장에는 그렇게 사연 있는 옷들이 버릴까봐 어깨동무하듯이 모여 있습니다. 저녁길에 행복한 만나에선 한톨의 음악과 사연 놓치지 않으려고 귀 크게 열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자신들이 버려질까봐 어깨동무하고서는 이렇게 옷들이 줄줄이 있는 그 모습 상상이 됐어요. 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민은경의 노래, 김은영의 소금연주입니다. 추억회상.

민은경의 노래, 김은형의 소금 연주로 추억 회상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하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7843님께서요. 나이 드니 옷도 마음도 내려놓아지네요. 욕심을 버리니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이 욕심이 빈자리에 또 행복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0989님께서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이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네, 또 건강을 신경 더 쓰시면서 네, 생활하시면 되니까요. 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조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628님께서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지 않으면 그 책은 버립니다. 버리고 나니 공간이 넓어져서 너무 좋네요. 해주셨는데 독서량이 상당하신가 봐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나 봅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책을 들여다보기도 일상이 바쁘면 참 쉽지는 않거든요. 멋지시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요. 1,000원 한 장이 나왔는데요. 기분이 짱 좋았구먼요. 신봤다 복권 사야지. 1등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해주셨네요. 아, 1등을 상상하는 그 기간이 가장 행복한 네, 그런 시간이죠. 이왕이면 되시면 좋겠는데요. 자, 2813님께서는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어릴 적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진첩을 보다가 남편과 무려 2시간을 사진에 빠졌었어요. 30년의 기억들이 차르르 펼쳐졌습니다. 삶의 빛나는 추억이 딸의 결혼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되네요. 아이들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슬기둥의 소금장수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사연 참 좋습니다. 네, 이 제가 문자를 읽으면서 이 풍경이 그려졌거든요. 우리 부부 두 분께서 얼마나 흐뭇하고 또 추억에 젖는 그런 시간 보내셨을지 눈앞에 그려집니다. 따님의 결혼도 축하드려요. 자, 3033님께서 저는 옛날 예능을 보면서 추억여행합니다. 너튜브에서 보니까 명작이네요. 해주셨는데 아이 그 진짜 그런 게요.

옛날 예능들 이렇게 다시 보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하면서 저도 배꼽을 잡고 웃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밴드 안음의 연주입니다. 추억의 서랍.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요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민요 한 소절 만나보시죠.

0: 궁 따고 궁
1: 네, 오늘은 남도 민요 남원산성의 일부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중간에 궁따구궁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포리가 튀어나왔죠. 바로 그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와, 4802님 바로 정답 보내주셨어요. 와, 짝짝짝. 자, 그럼 오늘도 이 궁따구궁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일단 이런 가사로 시작돼서 이 노래가 남원산성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데요. 현재 남원산성이라는 이름의 산성이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이 노랫말이 남원에 있는 교룡산성을 노래하는 거라는 해석도 있고요. 남한산성이 와전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적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온 이화문의 존재는 현재 교룡산성에서도 또 남한산성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노랫말 속 남원산성과 이화문은 정확한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았는데요. 이 뒤에 이어지는 노랫말을 더 살펴보면요.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궁따구궁. 여기서 일단 궁따구궁이 나왔는데요. 갑자기 수진이라고 뭔가 사람 이름을 부르는 듯한 노랫말이 나왔지만요. 이 수진이는 사람 손으로 길들인 매를 뜻하는 말이고요. 뒤에 나온 날진이는 야생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수진, 날진 이렇게도 국어사전에 나오고요. 보다 친근하게 부르는 수진이, 날진이도 국어사전에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요. 그 뒤에 나온 해동청도 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사냥용 매로 푸른 깃털을 가진 매를 부르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동쪽 바다에서 온 푸른 매라는 뜻에서 해동청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전부 매의 종류를 일컫는 이름들이었으니까 그 다음 궁따구궁에 가려진 노랫말도 뭔가 매의 한 종류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의 추측을 확 좁혀드릴 보기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1번 이음매, 2번 오소매, 3번 보라매, 4번 울할매, 5번 춘향모 월매, 6번 틀리면 맴매. 자,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일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주세요.

0: 쿵 따고 쿵
1: 네, 힌트도 드리고 보기도 드렸더니 정답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님 그리고 8078님 정답 주셨고요. 8888님께서 정답 바람, 요즘 바람이 시원해요 해주셨어요. 그렇죠. 요즘 바람은 시원합니다만 네, 땡 오답입니다. 자, 487 하나님 그리고 9633님 정답 주셨고요. 3033님도 네, 정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83787님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처음 보내봐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어요. 0989님 네, 이렇게 또 정답 주셨고 3790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윤혜성님 정답 주셨고요. 3790님 청취하면서 퇴근해 주셨네요.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813님께서 으따메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자, 6551님도 그리고 4682님도 정답 주셨네요. 4682님께서 저는 여기 출신입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것도 힌트가 됩니다. 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보기가 재밌구먼요.

0: 정답은 4번 우리 할매요.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요 해주셨어요. 네, 우리 진짜 할머님들, 할매님들 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2884님. 오랜만에 여유 있게 만나들어요. 시어머니 간호하느라 병원 다니느라 바빴는데 퇴원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정답 보내주셨네요. 자, 김영기 님도 정답 주셨고요. 2723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네, 이렇게 모두 다 갔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597님께서는요. 틀리면 맴매 좋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7843님께서 가을이 되니 남원산성 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남원산성이 지금 네 없는 찾아도 없습니다. 남한산성에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바람에 가을바람 신선해서 선선해서 너무 좋아요. 올여름 너무 더웠는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올 여름 정말 더웠는데요. 이거 보상이라도 하듯이 정말 요즘에 부는 가을바람 너무나 시원하고 선선해서 좋죠. 자,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꿩사냥에 쓰던 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특정한 종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새끼 매를 잡아서 길들여서 사냥 기술을 익힌 매를 이것으로 부르는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본래는 사냥용 매를 부르던 이름이지만 오늘날은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이자 별칭으로도 이 이름이 쓰이고 있는데요. 1번 이음매, 2번 오쏘매, 3번 보라매, 4번 울할매, 5번 춘향무 월매, 6번 틀리면 맴매.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속도와 음정을 높인 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요. 정답 들리실 거예요. 네, 정답 들리셨나요? 1번 이음매, 2번 오쏘매, 3번 보라매, 4번 울할매, 5번 춘향무 월매, 6번 틀리면 맴매 가운데 무엇일지 계속해서 샵 030의 짧은 글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곡 듣고 올게요. 가사 잘 들어보시면 정답 나옵니다. 스코농의 노래로 갈까 보다.
1: 죽겠네.

스코농의 노래로 갈까 보다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오늘은 남도민요 남원산성 가사에 나오는 단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새끼 때부터 사냥용으로 길들여진 매를 일컫는 이름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이기도 한 단어죠. 1번 이음매, 2번 오쏘매, 3번 보라매, 4번 울할매, 5번 춘향모 월매, 6번 틀리면 맴매 이렇게 보기 드렸는데요. 자, 0989님 정답 주셨고요. 2628님께서 힌트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군하고 관련 있는 새 같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자, 3515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모든 애청자님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자, 0750님도 정답 주셨고요. 꽃분내님께서는 4번 우랄매 손자 용돈 좀 많이 주세요. 깎아 사 먹게요. 주셨습니다. 아유, 네. 우리 꽃분내님께서 할머님이 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네. 334 하나님께서요. 새끼 때부터 길들이는 사냥매죠. 남도민요 중 남원산성을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가사를 제가 거의 다 아네요. 우와. 국악방송 청취하면서 위로 많이 받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가사를 거의 다 아실 정도면은 정말 많이 들으신 건데요. 와, 역시 김영장이십니다. 자, 1319님, 오늘은 놓치지 말자. 정답 이것. 이제 집에 왔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682님께서요. 발밤 발밤 오시겨. 예, 뜻. 이런 퀴즈 한번 내보시면 어떨런지요. 조심스럽게 건의해봅니다.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오시겨는 강화 사투리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강화도도 사투리가 이렇게 거의 근데 정말 무슨 말일까 할 정도로 네, 색다른 그런 사투리가 있네요. 자, 8878님, 이른 퇴근으로 신랑이 안동 찜닭 먹고 싶대서 더위를 이기며 찜닭하고 있어요. 신랑 맴매 하고 싶네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근데 찜닭 정말 맛있죠. 네, 그래도 우리 남편분과 맛있게 드세요. 자, 김인설님께서도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 공원도 있죠 하시면서 네, 힌트를 곁들인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아까 빠른 속도의 음정을 높인 힌트 한 번 더 듣고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 바로 이어서 듣고 올게요.

노을양의 연주와 노래로 한 단 묶었네 아리랑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남도민요 남원산성의 일부를 이민숙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보람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띄워드린 힌트곡 가사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 공중에 보람에는 높이 떠 잘도 돈다. 우리 집저 멍충이는 날 안고 빙빙 돌 줄도 몰라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네, 참 재밌고도 안타까운 그런 가사였죠. 자, 오늘 정답 보라매. 이 보라매라고 털 빛깔이 보라색은 아니고요. 이 보라매라는 이름의 어원은 날쌔고 사나운 매를 가리키던 옛말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네요.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서울 동작구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에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보라매 공원 에어파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원 이름이 보라매 공원이 된 건 과거 이곳에 공군 사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공사가 청주로 이전하고 남겨진 부지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공군을 상징하는 보라매가 공원 이름으로 남겨진 건데요. 특히 퇴역한 비행기 8대가 전시된 이곳 에어파크는 옛 공군 사관학교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보라매 공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쾌청한 하늘 아래 한낮엔 가을볕이 뜨거웠지만 해가 지고 금세 기온이 내려가 서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의 일교차가 13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5도로 중부는 예년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대구 18도, 부산 20도로 남부는 예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올라 반짝 늦더위가 나타나겠고 대구와 부산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삼진 날 전잔 달아들고 호접은 변변 나무나 무송님 나까지 꽃피웠다 촌몽을 털쳐 언사를 남아 근사는 쭉쭉 기야만 쭉쭉 배산이 울어 천리 세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주르르르 저 골머리 골골 열이 혈두 골머리 한투로 합수 저 전방자 지방장을 덕적구여 방울이 벗금져 걷는 평풍수다 아육방광마주 때려서 육룡거지어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안 봐도 돼

김소희의 소리로 남도민요 세타령 1부 듣고 왔는데요. 만나사랑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서 띄워드린 곡 2813님의 신청곡이었죠. 슬기둥의 연주와 노래로 산도깨비였습니다. 보나명님께서요. 3번 보라매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할매라고 답하고 싶네요. 제가 우리 할머니를 우리 할매라고 불렀거든요. 보라매가 그런 의미인지 이제서 알았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 경상도 분들 중에 할매, 할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네, 많으셨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아, 공군이 있었어서 보라매 공원이군요. 라고 네,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퀴즈도 푸시면서 네, 또 알아가시는 게 분명히 있지요. 자, 좋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 뒤의 세상 맛보기 함께하고요. 추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2부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군님의 신청곡입니다. 국악그룹 이상의 연주와 노래로 자연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손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판소리 트래블러 KA2729의 연주와 노래로 추억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추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일찍 퇴근했더니 집에 밥이 없네요. 만나 들으며 집에 가면 맛난 거 먹어야지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집 앞에 새로 생긴 해물찜 집에 첫 방문하러 갑니다. 모두들 맛있는 저녁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해물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4835님께서는요. 어제 바빠서 결석하고 오늘은 출첵합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만나타임 즐기겠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요즘 정말 얇게 입고 다니시면 아침 저녁으로는 감기 아마 잘 걸리실 거예요. 네, 겉옷 꼭 챙겨 다니시면서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3790님, 만나 듣다가 마누라 심부름 깜빡 막걸리 사오라고 했는데 주차하고 걸어서 쫄래쫄래. 지금 심부름 잘 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이시죠? 1716님께서요. 앞서 1부에 띄워드린 김소희 명창의 세타령 들으시고 얼씨구 좋다. 역시 노래가 최고지에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제가 이 김소희 선생님의 소리로 듣는 세타령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우 역시 우리 정말 만나는 김영창 분들이 많으셔요. 자 승승장군님께서 앞서 1부 끝곡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그 곡을 신청곡 띄워드렸더니 마음이 막 몽글몽글 착해지는 좋은 음악이에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에서 저녁에 함께 들으니까 더 좋네요 하시면서 저는 안 입는 옷을 잘 못 버려요. 딸이 안 입는 옷도 아까워서 입고요. 최대한 입고 버리려고요. 버려지는 옷이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에 버려져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말 산을 잃어서 악취도 대단하고요. 이 정말 환경오염의 또 한 가지 주범 중에 하나기도 하죠. 우리 정말 옷 뭐 패션도 사실은 중요하기는 한데요. 꼭 입으로 잘 입으로만 예, 구매해서 입고 최대한 오랫동안 입고 정말 예, 그렇게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다 떨어질 때까지 옷을 입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거든요. 아유, 버려진 옷이 환경오염에 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제 생각인데요. 옷한 벌로 사계절 나기는 어떨까요? 긴 바지를 무릎 있는데 잘라서요. 지퍼 달아서요. 여름에는 반바지, 또 겨울에는 지퍼 채워서 긴 바지, 절약형 옷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게 또 승승장구님 이렇게 옷 버리는 거 환경오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사실은 패션적으로도 이런 옷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네. 무릎 쪽에 지퍼 채워서 이렇게 네, 뗐다 붙였다 하는 옷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나명님께서요. 2부 첫곡 추억 들으시고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정말 절절하네요. 그저께 일요일에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절친인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인사하는데 비어있는 자리를 보니 눈물이 절로 났어요. 제게 위로가 되는 노래이고 음악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0750님도 노래가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확인을 하기 전에 이 문자를 이렇게 봐서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추억은 임방울 선생님과 연인 산호주였던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연인의 사랑 이게 굉장히 네, 절절한 사랑을 한 연인을 떠나보낸 후에 그 슬픔이 사무쳐서 이 추억이란 노래를 만드신 걸로 제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런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고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밴드 경지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추억이 된 거죠.

봉지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대상인 황금사자상 다음인 2위에 해당하는 상으로 은사자상으로도 불리는데요. 한국 영화가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고요. 한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서 상을 받은 건 2012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창동 감독은 2002년 오아시스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뒤 24년 만에 다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감독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상을 받은 뒤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저는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며 이 상을 주신 건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화 가능한 사랑은 이 감독이 2018년 버닝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인데요. 해고 노동자와 그의 아내,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의 남편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해 만나 서로 다른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렸고요. 설경구와 전도연이 해고 노동자와 아내 역을, 조여정과 조인성이 다큐멘터리 감독과 남편 역을 맡았습니다. 올해 영화제 심사위원 중 한 명인 홍콩 감독 조니 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창동의 이번 작품은 그가 만든 영화 8편 가운데 가장 섬세하고 성숙하다며 이 영화의 모든 디테일한 요소를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사유를 전했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봄이었습니다.

밝히는 것은 쓰다듬고 보다듬고 얼후 만지는 그대들의 사랑.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쓰다듬고

쳐다듬고 어루만지는 그대들의 사랑. 뾰족뾰족한 세상이 둥글

신유진의 노래로 일몰이 아쉽지 않은 이유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 이창동 감독님 축하합니다. 말씀도 멋지시네요. 오아시스랑 버닝도 잘 봤는데 이번 영화도 기대되네요. 다른 못 본 영화도 찾아서 봐야겠어요 해주셨고요. 4682님께서 나이 들고 보니 옷은 편한 게 최고입니다. 요즘 기능성 옷 너무 좋아요. 역시 명절에는 국악이 최고예요.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에 강화 나들길에서 힐링하셔요. 내일은 성모도 바람길을 걷습니다. 언능 오시 하시면서 사진도 여러 장 보내주셨는데요. 꽃과 새 사진 네, 만나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와서 구경하고 가세요. 자, 9171님 국악방송 시청자 청취자분들 알뜰하시죠? 우리 모두 덜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쓰도록 해요.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해서 일회용 덜 쓰고 숲 기행 때 철저히 지키도록 했던 기억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김인설님께서도요. 저는 옛날 앨범 보고 추억여행하죠. 옛날 앨범 사진 보면 추억이 새록새록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8878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655 하나님 그리고 334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9월 15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우리 음악 집단 소옥의 연주로 한여름밤의 추억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영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는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수학에는 소수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과 자기 자신, 오직 두 개의 수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다른 숫자들처럼 쪼개지거나 섞이지 않는 참 고유한 숫자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삶도 모두 이 소수를 닮아 있지 않나 하고요. 누구와도 똑같지 않고 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저마다의 독특한 결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그런 고유함 때문에 조금 외롭고 모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세상은 사실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 저마다의 고유함 덕분에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 미녀 자진아리 카운터테너 이동규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소수는 다른 숫자들처럼 쉽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숫자는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수학에서는 다른 모든 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니까요. 우리 삶에서도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억지로 깎아내리고 통일된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지닌 고유한 빛깔은 흐려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 시간만큼은 굳이 누구와 닮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나대로 꽤 괜찮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꼭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두 곡 보내드립니다. 박희경 씨 조두남 작곡 세타령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동연 씨 이원주 작곡 연 테너 박지민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세타령, 테너 박지민이 부른 연,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조선시대 기생이었던 홍랑의 시, 맵버들 가려 꺾어에서 뽑았습니다.

거들가지 가려 꺾어 보냅니다. 님께서 주무시는 밤 창문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면은 이 몸이라 여기 서서.

소프라노 임청화가 부른 홍랑시 김성희 작곡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이은상시 홍남파 작곡 성불사의 밤 테너 박세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종선시 이종선 작곡 오 통일이여 소프라노 권수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박세원이 부른 성불사의 밤, 소프라노 권수연이 부른 오 통일이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소수는 쪼개질 수 없기에 외로운 숫자가 아니라 그 누구의 셈법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자리를 오롯이 지켜내는 수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결코 다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 비록 남들과 발걸음이 조금 달라도 세상의 공식에 꼭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우주니까요. 내일은 더 다정한 온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우락 조다가입니다. 이병성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옛 놀이를 새로운 창작국악으로 바꿔보는 무대를 만나봅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 도남문고학당에서 열린 창작전학사 옴니움의 창단공연 놀놀이 실황입니다. 옴니움은 국악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드는 작곡가들의 단체입니다. 모든 것에 전체의 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요. 그 이름처럼 한국음악이 품어온 과거의 기억과 기록에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를 한 무대에 아우르겠다라는 그들만의 뜻을 담은 단체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옴니움의 중심에는 두 명의 젊은 작곡가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정은 전남대학교 국악학과에서 국악작곡을 공부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작곡부문 금상을 수상한 작곡가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박채윤인데요.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국악작곡을 전공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음악 작곡을 공부했고 대한민국 대학국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네 작품은 박소정과 박채윤이 각각 두 곡씩 나눠 맡았습니다. 이러한 네 곡을 아우르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놀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옛 놀이를 음악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옴니움이 특히 주목한 것은 놀이를 이어주는 줄이었습니다. 줄타기 혹은 줄다리기처럼 우리의 놀이문화 곳곳에는 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한 줄에는 느슨함과 팽팽함, 또 당김과 풀림이라는 운동감이 스며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런 운동은 줄을 울려 소리를 내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같은 현악기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에 등장하는 악기들도 이러한 줄의 테마를 잘 연주할 수 있는 현악기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박채윤이 작곡한 오방풀이입니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지신밟기인데요. 지신밟기는 집과 마을 곳곳을 돌며 땅의 신을 달래고 마을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던 의례입니다. 작곡가는 그 의례의 구조와 사람들이 이동하는 몸짓을 음악의 흐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의 풀이는 맺혀 있는 것을 풀고 다시 순환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을 동서남북과 그리고 가운데, 즉 다섯 방향을 뜻하는 오방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간소한 편성이지만 작곡가의 특색이 잘 돋보이는 곡입니다. 그러면 박채윤이 작곡한 오방풀이 첫 번째 곡으로 듣겠습니다. 선지우의 해금, 김은혁의 타악연주가 함께합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 도남문국악당이 오른 창작 전악사 옴니움의 창단 연주회 놀놀이 공연 그중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박채윤 작곡의 오방풀이 들어봤고요. 선지우의 해금 김은혁의 타악 연주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옴니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정이 작곡한 낙하하는 낙화라는 제목의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하회 선유 줄불놀이에서 출발했습니다. 줄에 매단 숯봉지에 불을 붙이고 그 불꽃이 아래로 떨어질 때 사람들이 낙화야라고 외치며 소원을 비는 놀이인데요. 터지는 불꽃과 강 위에 비치는 빛이 어우러

펼쳐지면서 하늘의 빛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작곡가는 이러한 줄뿔의 움직임을 18형 가야금의 줄과 연결했습니다. 다섯 줄의 움직임은 한 옥타브 안에 다섯 음으로 대응시키고 불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 역시 가야금의 선율과 주법 안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낙하는 무언가 떨어져 사라진다는 뜻만 아니라 하늘에 품은 소망이 땅에 내려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의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박소정이 작곡한 낙하는 낙화, 윤소연의 18형 가야금, 함동우의 타악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명의 작곡가로 구성된 창작 그룹 옴니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정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낙화는 낙화. 윤소연의 18형 가야금, 함동우의 탁 연주로 만나봤고요. 하회 선유 줄불놀이로부터 모티브를 얻어서 작곡한 곡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8월 13일 서울 도남문과학당에 오른 창작 전학사 옴니움의 창단 연주에 놀놀이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해금과 18형 가야금의 두 곡을 만나봤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구름타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만나보신 불빛에서 이제는 줄 그 자체로 시선을 옮겨볼 텐데요. 이 곡은 박채윤이 작곡한 작품입니다. 구름타기라는 제목에서 구름은 높은 산이 평지로 내려가기 전에 완만한 언덕이 계속 이어지는 진영을 뜻합니다. 솟구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가라앉지도 않은 채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선의 모양인데요. 작곡가 박채윤은 그러한 산의 선 모양을 보면서 줄타기를 떠올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 화려한 줄타기 동작보다는 중심을 유지하는 상태라 할 수 있겠는데요. 땅과 하늘 사이에 놓인 줄 위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은 채 몸의 균형을 계속 조절해 나가는 그 순간과 그 시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운동성을 이 곡에 담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채윤이 작곡한 구름타기, 강승혜의 25형 가야금, 원미의 검은고, 김은혁의 타악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채윤이 작곡한 구릉타기였고요. 25연 가야금의 강승혜, 검은고의 원미, 타악 연주에는 김은혁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공연 전체의 제목과도 같은 박수정이 작곡한 놀놀이입니다. 이 작품은 농사와 놀이를 주제로 한 세 편의 농요로부터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그 곡을 본다면은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수영 농청놀이, 고향 송포 호미거리 노래입니다. 한 해의 농사의 흐름에 맞춰 새 놀이와 노래를 차례로 배치했는데요. 작곡가는 그 흐름을 염원, 협동, 해소로 바라봤습니다. 즉,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함께 일을 하며 힘을 모으고 마지막에는 한 해의 수고와 결실을 놀이로 풀어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박수정이 작곡한 놀놀이 듣겠습니다. 25형 가야금의 강승혜, 검고, 원미, 해금, 선지우, 소화쟁, 남성훈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오늘 공연에 계속 등장하면서 놀이와 줄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이어나가던 현악기들이 마지막에 한자리에 모였던 작품이었습니다. 박소정이 작곡한 놀놀이 들어봤고요. 25연 가야금의 강승혜, 검고, 원미, 해금, 선지우, 소화쟁, 남성훈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8월 13일 서울 도남구과학당에 오른 창작 전악사 옴니움의 창단 연주회 놀놀이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 속에 또 어떤 소재를 찾아서 새로운 음악으로 이들을 풀어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 또다시 만날 테마를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소리는 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자신을 울리는 것이죠. 강지 시인의 시 곁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널리 퍼지는 종소리는 내 안에 크게 울려야만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내 안의 흔들림을 잘 살피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9월 15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꽃별의 일렁이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9월 15일 화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강지 시인의 시 곁에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우리 마음의 종은 나 자신을 잘 울려야만 널리 퍼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시였는데요.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건 누군가가 온 몸을 흔들면서 온 몸으로 흔들리면서 울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소리를 잘 살펴보기도 해야 하겠죠. 네, 우리의 마음 잘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형님, 저는 저녁에 산책할 때 계란빵 샀는데요. 제가 중딩 때 당시 계란빵 가격 500원이었는데 이젠 3개에 5,000원, 물가가 4배나 올랐네요. 먹어서 기분은 좋지만,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물가가 무시무시하죠. 정말 물가 오른 거 생각을 하면 세상에 진짜 뭐 옛날에 사 먹던 아이스크림 하드 막 이런 거 300원 500원 주고 사 먹었던 것들 이젠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진짜 아이스크림 사러 이렇게 막 가게 들어갔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뿐만 아니죠, 수많은 것들이 정말 이 물가가 무시무시합니다. 네, 근데 참 놀랍기도 여러분, 그 문학의 원고료는 그다지 오르지 않다는 거. 네,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네,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3911님, 시인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뭐가 제일 와닿으시나요? 전 제3의 선택지 희망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희망, 희망도. 근데 이건 제4의 선택지 아닌가요? 셋 중에 하나 안 골랐으면. 아무튼 지간에 뭐 뭐든지 간에 다 저는 와닿고 다 소중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희망까지 포함해서요. 뭐 그 중에 뭐 하나 없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 희망까지 두루두루 함께 나누는 시간, 저희 그론도 시간, 한 시간 동안 함께 잘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지요. 김금원의 시 금강산 유점사를 박민희의 노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박민희의 노래로 금강산 유점사 만나 보셨습니다. 9698님 바쁘다 보니 오랜만에 그론도에 사연 남기네요. 무더운 여름을 뒤로한 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불어오네요. 잔뜩 흐린 날씨에 기분이 그랬는데 오늘은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네, 9698님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날씨가 진짜 좀 기분이 좋아요. 진짜 좀 약간 가벼운 외투 하나 싹 걸치고 걸으면 딱 기분 좋은 날씨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한낮에는 또 은근히 또 햇볕 따갑고 또 덥기도 해서 그때만 살짝 외투 벗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해가 살짝 내려갈 때쯤 외투 걸치고 다니면 바람 시원하고 하늘 예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하늘이 너무 계속 예뻐서 구름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야, 이 가을 하늘이 넓고 예쁘긴 하다라는 생각 계속 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무실에 있고 뭐 일하고 있고 하다 보면 하늘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시간에 하늘 보시면 분명히 너무너무 예쁜 하늘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또 몇 가지 안내사항 전해드려야겠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스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 향 립스틱 초대권인데요. 가족 안에서 마주하는 퀴어와 독립, 사랑과 이해의 질문을 유쾌한 놀이로 풀어낸 화제의 연극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2010년에 서울의 한 연립주택을 배경으로 독립을 꿈꾸는 20살 은빈과

가족들의 서로 다른 욕망과 관계를 그린 작품이죠. 네 명의 배우가 끊임없이 배역을 교차하면서 인물과 관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형식인데요. 2025년 백상예술대상 젊은 연극상, 2024년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 연극 베스트 3 등 굵직한 상들에 석권하면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또 초연의 영광을 함께했던 김솔지, 남재국, 류세일, 박은경 배우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고 해요.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공연되고요. 그룬도에선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초대권 모두 세 분께 1인 2매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룬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3677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멋진 노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솔잎수를 담궜어요. 제가 키운 소나무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서 솔잎을 많이 땄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헉, 맞다. 소나무 키운다고 하셨었죠? 아유, 참 그 나무 어떻게 키우는지 너무 대단하시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우 또 거기에 또 솔잎주까지, 야 이것도 아주 향이 아주 또 향긋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유 참 알뜰살뜰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셔요 37님. 네, 함께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솔잎주 담그고 나서 잘 되고 나면 맛은 있는지 어떠한지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구이임의 나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임의 나비 감상하셨습니다. 2701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상하이 경극원의 지단왕자의 복수 잘 관람했습니다. 중국 전통문화예술이고 베이징의 오페라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간소화된 무대, 화려한 중국 전통 한복, 악단들, 오페라 같은 경극은 이 전세계 10여 개국에서 많은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밀스의 스토리에 중국 원어로 빠르게 전개되면서 복수의 처절함 속에 중간중간 유머가 묻어나는 우리나라 전통 창극과의 유사점과 다른 점도 생각해보게 됐네요. 독특함과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저희 공연 선물도 갔다 오신 소감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거 참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진짜 이거 중국 경극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그걸 어느 기회에 볼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9058님도 방송 듣다 보니 저 얼마 전에 칠성조선소 갔다 왔어요. 옛 곳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흥미롭고 좋았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저것 계속 이 선물 안내해드린 또 뭔가 보람이 느껴지는 말씀들 사연을 연달아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그런도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거 전에 좋은 선물들 되게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리려고 항상 애쓰고 있으니까요. 네, 꼭 잘 챙겨주시고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나니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녁도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주말마다 친정엄마한테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빴네요. 아침 저녁 시원해서 좋은데 낮에는 덥더라고요. 인찬님,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항상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그래도 진짜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주말마다 찾아주고 계시니까. 근데 진짜 요즘에 환절기여가지고 감기 환자 늘어났고요. 저도 지금 요즘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 더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비염이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시동 걸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시동 언제 걸리나 오면 받아들여야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넘어가 보지요.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이 밤의 단상. 여러분은 오늘 해야 할 일 바로바로 다 하시는 편일까요? 저는 사실 이게 별거 아니고 좀 작은 일일수록 오히려 자꾸 미루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밀린 설거지, 쌓여있는 이메일, 조금만 하면 되는 책상 정리, 뭐 이런 일들일수록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 생각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상하게 또 그 조금이 한 시간도 되고요. 또 반나절도 됩니다. 아,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또 그리고 나선 아, 나는 진짜 너무 게으르다. 난 진짜 너무 문제야 하는 이 자책까지 하는 게 한 세트예요. 심리학에선 이렇게 미루는 행동이 꼭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연구에선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한 기분들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귀찮고 지루하고 어렵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을 마주하면 일단

그 기분부터 벗어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리하는 일 자체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 이게 뭔가 다른 일들이 너무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지면 이 작은 일들을 오히려 다 미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그 일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부담감들을 미래로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활의 여러 가지 작은 일들 많이 미루고 계신가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권정구의 여러분의 연주로 낮잠 자는 당나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권정구의 여러분의 연주로 낮잠 자는 당나귀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자꾸 자잘한 일들을 미루는 우리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삶의 여러 부담감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일들을 미루게 된다고 앞서 이야기했고요. 특히 작은 일들을 더 미루게 되는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미루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는 하죠. 결국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 다 나잖아요. 하, 또 결국 다 이렇게 계속 일을 미루다 보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엄두가 안 나게 되기도 하고요. 요즘 제가 정말 이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정리 잘 안 되고 다 미루고 싶어질 때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꿀팁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요즘에 저는요, 최대한 자책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좀 먹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다 무슨 큰일 미루는 거 아니고요. 책상 정리 조금 미루고 이메일 답장 조금 미루고 뭐 이런 것들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아 나는 진짜 너무 구제불능이야 막 이렇게 자책, 이 괜한 자책은 조금이나마 덜 해보자는 거죠. 오히려 별일 아니잖아, 금방이야 이런 마음을 먹는 편이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무게를 줄여야 우리 행동도 더 가벼워진다는 거죠. 일을 미루고 안 미루고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기도 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 마음이 왜 이 자잘한 일들을 미룰 정도로 무거워졌는지 살펴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잘 보살피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33님은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의 작은 일들, 독감 주사 저 맞아야 되는데요. 아, 직장에서도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A형 간염 주사까지 6개월에 한 번 맞아야 합니다. 아, 이거 계속 미루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유, 그쵸. 우리들 마음이 항상 그렇죠. 아, 그리고 갓난이님, 아, 옛날 초등학생 때는 일기 쓰는 거 밀어놨다가 한 방에 몰아서 써가지고 검사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혼나겠죠? 방학 숙제 미루고 계약하기 하루 전날 몽땅 몰아서 벼락 숙제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녁 먹고 설거지도 미루고 있었는데 얼른 치워야겠네요. 반성해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일기를 계속 미루게 되는 게 있었죠. 초등학생 때. 진짜 별거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냥 하기 싫어서 계속 미뤘다가 그때부터 이제 막 말 지어내고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뭐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뭐 친구랑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지어내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7426님, 아, 인찬씨님, 저는 오늘 오전에 도서관 다녀오는 길에 날씨가 좋아서 골목 한참 걸었답니다. 채송화, 분꽃, 맨드라미, 부겐베리아도 봤어요. 걷기 참 좋은 가을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도서관도 갔다 오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이 가을에 피는 꽃들도 보시고. 이 가을 꽃들이 참 반가운 게 있어요. 진짜 맨드라미 이런 거 저 참 좋아하거든요. 맨드라미 보면 그 너무 그 타오르는 불꽃 같은 모양 때문에 야, 신기하다, 너무 예쁘다 하면서 한참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911님, 해야 할 집안일이 세 개쯤 있다면 제일 급한 거 먼저 쳐내고 안 급한 건 당연히 다음으로 미룹니다. 미루는 것도 저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괜찮네요. 이거 미루고 나서 미루는 거 내 계획이야. 나 지금 중요한 급한 일 했어. 이제 내 컨디션, 페이스, 배분 잘 정리해야 돼. 라고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마음으로 미루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9258님, 요즘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안 미루고 꼬박꼬박 하려고 하는데 아, 솔직히 이게 맞나 싶어요. 칼퇴하고 와도 이거 다 하면 그런도 시간인 건 왜인 겁니까? 라고 하면서 아직 청소기 돌리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진짜 이게 일 끝나고 하루 일과 정리하고 나서 저녁까지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집안일이고 뭐고 정리고 뭐고 할 정신과 겨를이 없어요. 체력 채워야 되는데 기력 없는데. 전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현대사회 현대인의 이 뭐 업무 시간 구조, 노동 시간 구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풀타임 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도 대신 그 시간에 집에서 일을, 집안일을 맡아줄 사람이 있는 거를 좀 전제하고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 같거든요. 이거 퇴근하고 저녁 먹고 나면 뭐 불가능이에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좀 여유가 되면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왜 이 가사 삼신기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여력 되면 최대한 챙기는 게 또 그나마 이 짬을 만드는 요령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5784님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인찬님, 제가 덕후 기질 있다고 했던가요? 최근에 빨강머리 엔테마를 사드리기 시작했어요. 애니 전하는 긍정적인 말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찬님의 덕후 생활 혹시 없었나요? 라면서도 신청곡 또한 보내주셨군요. 근데 아유 앤들이 앤 이거 약간 앤 그 빨강머리엔 애니메이션 굿즈들 위주군요, 진짜. 근데 진짜 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덕후 생활, 저의 이 30여 년 인생은 덕후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계속 뭔가를 사모으면서, 그래서 저는 집에 캐릭터 굿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자잘하게 사모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니까 막 선물 받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덕후 생활이 또 삶의 큰 이 활력소가 된다는 건 아주아주 분명하죠. 네, 그러면 5784님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리베란테의 여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리베란테의 여정이었습니다. 오지팔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통음악엔 별곡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한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정악 영산회상과 도들이 천년만세를 다양한 형태로 연주하는 겁니다. 영산회상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풍류음악으로 여러 곡이 함께 있는 모음곡이죠. 여기에 더해지는 도들이는 보호자를 변주한 악곡, 천년만세는 계면가락 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 도들이 세 곡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별곡을 연주하는 형태로는 보통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영산회상 중간에 도들이를 넣거나 뒤에 천년만세를 이어서 연주하는 것, 처음에 도들이로 시작해서 영산회상 중간으로 넘어가는 악곡 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런 별곡에 포함된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정상지곡 중 타령입니다. 정상지곡은 별곡의 우아한 별명, 아명이고 타령은 영산회상 후반부에 있는 빠른 악곡입니다. 또 지금 들어보실 음원은 1980년에 녹음된 LP 음반을 2001년에 CD로 재발매한 겁니다. 정농악회의 연주인데요. 정농악회는 1970년대에 창단해서 영산회상 가곡처럼 정악 중심의 연주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럼 정상지곡 중 타령 감상해 보시죠.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정상지곡 중 타령을 정농악회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농악회는 대단한 국악계의 명인들로 구성됐는데요. 처음엔 가야금 김정자, 해금 김천흥, 거문고 김선한, 장구 이석재 같은 명인들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멤버들이 교체되면서 오늘 음원엔 가야금 양현섭, 대금 홍종진, 세필이, 서한범 같은 명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젤리곰님, 오랜만에 느긋한 마음이 드네요. 고된 하루 잠시나마 쉬어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또 이렇게 감상 보내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이 음악은 또 어떠실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어지는 곡인데요. 풍류음악의 대표곡이죠. 천년만세 가운데 이 개면가락 도드리를 오늘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음악입니다. 프로젝트 GM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GM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감상하셨습니다. 5784님, 그나저나 그론도 굿즈도 만들어주세요. 라디오 덕후는 그론도 굿즈도 기다려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론도 굿즈? 저희가 근데 굿즈 뭐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정말 뭐 굿즈 같은 거 워낙 대유행이긴 한데 이 키캡 이런 거 해야 될까요? 키캡? 글 온도 이렇게 세 글자 들어간 키캡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따까따까따까만 누를 수 있게 하거나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좋아요. 저희도 이거 한번 굿즈로 한번 저희 뭐 이제 큰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여러 가지 막 특집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또 벌어보도록 하죠. 라고 꿈만 꿔봅니다. 아 그리고 간나니님, 인찬님 사연도 읽어주시고 오늘도 음악과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꼭 감기약 드시고 주무시고 푹 쉬시고 내일 또 배영 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3217님께 NK365 유산균은 5784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연극 당첨자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저도 항상 기분 좋게 힘나는 시간 보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게나마 이 피곤한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의 끝곡 양방원의 Wish to Fly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어쩌다 짐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발로 낑낑대면서 상자를 밀어넣죠. 손으로 옮기자니 손이 모자라고, 발로 계속 밀자니 현관 턱에 걸려서 안 넘어가고, 아 애초에 집안에 짐 내려놓고 다시 나와서 옮기는 게 나을 뻔했어요. 괜히 한 번 해보겠다고 욕심내다가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면 금방 끝날 일을 말이에요. 조급하게 생각해봐야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죠. 하나씩 차근차근.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UN의 노래였어요. 선물. 아, 택배가 하나 뭐 두 개 정도 괜찮은데 그 이상 되면 한 번에 옮기기가 진짜 쉽지 않죠. 이렇게 막 든 상태에서 뭐 더 올리고 뭐 이렇게 비닐로 된 거 이렇게 대충 손가락 사이에 끼고 이러다가 와장창창 쏟아져 봐야

아유, 그냥 하나씩 할 걸. 그나저나 주문할 때는 되게 신나는데 상자 안으로 들여놓고 마지막에 그저 뭐야 박스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 할때 그건 참 귀찮아요. 근데 그 분리수거 하는데 가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상자 모양 그대로 갖고 와서 툭 던져놓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테이프 같은 것도 떼가지고 탁탁 펴가지고 거기 차곡차곡 쌓아놓는 분들 계시고 그런 데서 보면은 예. 성격이 참 보이는 것도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십니까? 저요? 저는 비밀입니다. 부끄럽네요. 정화정화님, 오늘도 해야 할일 하나씩 천천히 하면서 마지막 이음밤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예, 보람찬 하루군요. 마무리 저랑 같이 잘해 보실까요? 뻥이야님께서는 준밤입니다. 삿포로에서 출첵해요. 문자는 안 되네요. 시원한 밤이에요. 하시면서 요거는 저기 유튜브로 올라온 건가 보죠? 삿포로에 계세요? 와우, 좋으시겠다. 예, 삿포로 가봤나? 잘 모르겠네. 예,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거기가 조금 시원한가? 좀 북쪽에 있는 데인가? 그 북해도가 삿포로인가? 아, 그 홋카이도. 아, 모르겠다. 예, 알려주세요. 한준희님, 예, 저는 어제 방송 듣다가 방송을 듣다가 졸다가 듣다가 했어요. 오늘은 정신 차리려 하는데 벌써 졸리네요. 아유, 이렇게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냥 방송 듣다가 졸리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무세요. 어차피 밤방송은 여러분들을 편안한 잠자리로 이끄는 역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DJ도 11시 반 넘어가면 가수면 상태에 벌써 난 오늘 벌써 더듬는 게 심상치가 않네. 편안하게 주무신다 해도 저는 조금 더 섭섭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 마지막 마무리 하루의 끝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할 겁니다요. 10cm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6줄.

10cm의 사랑은 6줄 함께 들었습니다. 금빛 노을님께서 전 불량주부지만 분리배출은 꼼꼼하게 정석대로 잘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예, 그러면 뭐 최고시죠. 뭐 누가 불량주부래요. 안잘레나 졸려님, 저희 부부는 매번 다퉈요. 남편은 그냥 버리려 하고 저는 테이프 다 떼고 박스 접어서 버리자 하는데 제가 항상 이겨요. 아이고, 예. 뭐 부부끼리 꼭 뭐 이겨야 맛이에요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 이기니까 참 좋네요. 예. 저희 집도 사실은 그래요. 제 사실 아내가 그 정리를 다 해놓으면 저는 그냥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라 저희들도 저렇게 잘 하긴 하는데 제가 직접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웨스턴 가드님, 오늘 리클라이너 침대가 새로 왔어요. 반쯤 기대어 이 음밤 듣고 있는데 신세계네요. 아, 그래요? 침대, 집에서 쓰는 침대인데도 리클라이너니까 이렇게 접혔다가 누워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침대는 나는 저 병원에서만 봤는데 집에 있으니까 그거 좋겠는데요. 항상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으려면 막 쿠션이랑 베개랑 이렇게 등 뒤에다가 몇 개 쌓아놓고 이렇게 누워보고 아 이 각이 잘 안 나와 이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아 목에다가 살짝 뭐 하나만 더 대면 좋을 것 같은데 수건 갖다 괴고 한 방에 예, 해결되겠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사용과 신청곡 보낼 곳 알려드릴게요. 샵 0302 우물정 0302 해시태그 0302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덩덕궁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부에 세 글자 퀴즈 있어요. 노래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는 짧게 듣고 제목을 빨리 떠올리는 센스도 중요한 퀴즈죠. 잠시 후에 재밌게 풀어보시고요. 2부에는 결정해드립니다 있는 날이군요. 뭐 별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는 고민들 다른 분들의 투표로 깔끔하게 정해보시죠. 식빵 딱 한 조각만 먹을 건데 딸기잼 바를까요? 사과잼 바를까요? 난 땅콩버터. 명절에 집에 갈 때 고속버스 탈까요? 그냥 운전할까요? 이렇게 양자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머리 결정 달아주셔야 해요. 자, 2부에서 K클래식 한 장도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우효의 노래 듣습니다. 민들레.

민들레의 우효가 아니고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박은영님, 예, 봄뿐만 아니라 어느 계절에 들어도 좋은 곡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손잡을까요? 앞에 이 인트로가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1476님, 밤 산책 겸 걷기 끝내고 집 가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은 가을 풀벌레 소리가 더 정겹게 들리네요. 아, 그렇군요. 풀벌레 소리 참 좋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튜디오에도 풀벌레 소리가 항상 들려요. 예, 이 카메라 돌아가는 소리가 얼핏 들으면 풀벌레 소리 같아요. 저는 그냥 풀벌레다 생각하고 들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던데요. 이게 소음이라고 생각 안 되고. 아, 오늘 화요일이니까 덩덕궁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덩덕궁 아직 그 뭐니 흔적 안 남기신 분들 빨리빨리 남겨주세요. 일단 세글차 퀴즈 앞서서 바로 할 테니까 지금 빨리빨리 남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죠. 어제부터 선물이 하나 추가된 거 여러분 아실까요? 예, 프라이팬하고 웍팬 세트. 예, 우리 또 주부님들 많으신데 좋아하실 만한 선물로 또 이렇게 장만했으니까 많이들 참여 많이 하시고 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 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음악 좀 안다 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죠. 가사 중에 딱 세 글자만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십시오. 정답, 오답 포함 총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요. 그 가운데 기타도 한 대 있습니다. 자, 노래 불러드리기 전에 우리 덩덕쿵 출석 체크부터 할게요. 오늘 1등은 푸른달님. 예,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그 뒤로 핑크공주, 자몽에이드, 클로버 지화자, 김인설, 일편단심 세준, 날 위에서 오키오키, 장사의 신, 금빛노을, 세스펜서, 안잘레나 졸려, 박하사탕, 갓난이, 일산 멋쟁이, 무지개 반사, 왕자탄 백마. 왕자 잘, 불쌍해. 살아는 있나? 왕자탄 백마, 나무, 요기조기, 우리 개꾸링, 서쪽들, 시카고몬, 박은영, 덜렁이 마녀, 사랑빛, 순수 앤 콩콩이 순이, 갓난이, 마포작두, 또도전, 하마, 배부른 소크라테스, 지금 이 밤, 바람향기, 금은동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늘을 또 덩덕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한번 퀴즈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자,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 노래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목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 한번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가을 우 두 개밖에 안 했네. 세 글자 드려야지. 다시 할게요. 가을 우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가을 우, 가을 우, 가을 우 뭘까요? 가을 우산 속일까요? 아, 가을. 자, 전주 힌트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까지만 들려드려도 아마 다들 맞춰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기로 보내주세요. 덩덕궁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는 예, 안 받아요. 여러분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건 좋지만 선물 받으실 수는 없으니까 퀴즈는 덩덕궁이나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자,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신 씨의 가을 편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앞서 쭌디가 라이브로 들려드린 그 노래는 어느 가수의 어떤 노래였을까요? 오늘의 세 글자 퀴즈였습니다. 무화과님께서 윤도현의 가을 우동집 앞에서 가을 우동집 앞에서 아 우동 먹고 싶다. 근수저님 가을 김종국 앞에서 김종국 앞에서 가을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 6367님 김광석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아 요거는 예 요거는 조금 진짜로 틀리신 것 같아요. 앞에 두 분은 일부러 재밌자고 오타네 일부러 오답 내신 건데 헷갈리실 수 있죠. 자 꽃고사랑님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캬, 낭만 치사량 은행잎 단풍잎 코팅해서 편지 붙이고 싶어요. 그러게요. 예전에 편지 많이 보냈었죠. 그렇게 그리고 책갈피로도 많이 사용했었고 아,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4935님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동안 타방송 라디오만 듣다가 최근에 지인 소개로 국악방송 이음밤을 들어보라고 추천받았는데요. 노래 선곡들이 너무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환영합니다. 4935님 저희 방송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2964님도 새싹 사연이에요. 예,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노래는 제 노래방 애창곡이라 쉽게 퀴즈 다 맞춰봐요 하셨는데 어우 오늘 운이 좋으셨네요. 1597님 왜 이렇게 새싹 사연이 많아 오늘. 1597님 예 나한테 올 등기도 소포도 없어서 우체국 아저씨 만날 일이 없어요. 요즘은 우체국 아저씨는 진짜 딱 그 등기 올 때나 만나죠. 예, 다른 건 다 그 택배 기사님들이 갖다 주시니까. 1597님도 환영합니다. 5349님도 환영합니다. 새싹이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급하게 고무장갑 벗고 얼른 이음밤에 문자 참여해봅니다 하셨는데 지금 다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마저 하고 계실까요? 자 행운이 예, 있으면 좋겠네요. 오잉님께서는 연애 시절 엽서랑 편지 붙이러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예전에 보면 우체국 막 큰 뭐 보통 뭐 중앙자 들어가는 지역마다 중앙자 들어가는 우체국 앞에는 꽤 넓은 광장 같은 게 있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약속 잡고 뭐 휴대폰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을 때는 많이 만나서 서로가 예, 또 서로를 기다리는 그런 풍경이 많았었는데요. 8885님 맨날 틀리는 전대 김현성 가을 우체국 앞에서 맞을까요? 아 맞아요. 예,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김현성 씨인데요. 그러니까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 그 김현성 씨 아니고 그보다 훨씬 어른이시죠. 그 김광석님이 다시 불러서 또 사랑받았던 이등병의 편지 이런 노래 만들고 또 부르셨던 분인데 예, 우리가 이제 이분의 버전보다는 윤도현 씨의 노래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예. 정답은 정답입니다. 8885님 더 깊이 알고 계시네요. 자, 이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덩덕궁 당첨자는 꼬꼬사랑

님이시네요. 예, 꼬꼬사랑님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요. 문자 당첨자는 저희가 답장을 따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후에 선곡표로 별도로 당첨자분들은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1476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유재하 씨의 우울한 편지 듣고 왔습니다. 유재하 씨는 우리에게 앨범을 한 장밖에 안 남겨주셨죠. 예, 너무나 아쉽게도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하시는 바람에 아 참 이분이 아직까지 살아서 음악 활동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만드셨을까. 예, 아쉬운데요. 이 한 장의 앨범이 되게 특이한 형태입니다. 첫 곡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러브 스토리예요. 예. 한 분과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랑이 시작할 때부터 예,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에 따라

곡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게 처음에 발매 당시에는 그 음반 기획사에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일단 뜰 것 같은 노래 맨 앞에다가 전진 배치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앨범이 기획사에서 낸 앨범하고 나중에 유재하 씨를 추모하면서 낸 앨범이 곡수가 이제 곡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그런 특이한 점도 있네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쭉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2811님 오늘 아침 모닝커피는 바다가 보이는 편의점에서 마셨습니다. 파라솔 좌석이 펼쳐져 있어서 바다 보며 커피나 라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최고였어요.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 커피 안 좋아하지만 바다가 보이는 편의점에서는 마셔볼 법한데요. 예.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예 너무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성시경 씨의 노래입니다. 제주도 푸른밤.

9414님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달이 떴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요. 달 같이 보실래요? 하시면서 달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원본 하나랑 AI 도움받은 사진을 보내셨는데 야, 원본은 그냥 달만 있는데 AI가 도와준 거는 이렇게 구름이 또 이렇게 멋들어지게 곁들여져 있네요. 오우, 야, 참 세상 좋아지는 건지 무서워지는 건지 이럴 때 헷갈리기도 합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좋아서 아는 밴드의 노래 청해 주셨었습니다. 오, 1부 끝곡 들을 시간이네요. 김유나, 이성균입니다. Moon River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김현성의 헤븐 들었습니다. 4298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음이 느낌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힘내라고 이 노래 들려주세요. 분명 힘내서 더 빨리 회복되실 겁니다. 예, 문자 주셨어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예, 우리 채팅창 늘 예, 거의 1등으로 와서 제일 활발하게 글 남겨주시는 느낌님이 어제부터 안 보이시는데 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지금 수술 받고 회복 중이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아는 건 아니고 여기 항상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대화를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괜찮으시겠지 언제쯤 다시금 돌아오시려나 예,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또 예, 느낌님의 예, 쾌유를 위해서 예, 또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부산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전날 근처에서 일이 있어서 부산에 넘어가서 자고 근데 부산 공연은 이제 저녁이어서 낮에 지인들과 함께 어떤 시장에 있는 작은 보리밥집에 가서 그걸 먹고 왔는데 거기 보리밥집 사장님께서 채팅창에 등장하셨어요. 망고맘님. 아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제가 낮에는 진짜 새 모이만큼 먹거든요. 등치 안 어울리게.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먹었는데 다 못 먹고 조금 남긴 게 아 너무 너무 죄송했어요. 그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전도 갑자기 막 밥 위에 올려주셔가지고 그거 한 입 먹은 게 좀 컸어요. 다음에 제가 저녁 때 가가지고 제대로 예 제대로 그냥 깨끗하게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해드립니다를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2부에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이고 이게 뭐라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고민들 있죠. 이음밤에 맡겨주십시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음가족들이 본인 일처럼 고민해서 투표해 주실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대충대충 그냥 건성건성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음가족들이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85님 추석 음식을 꼭 해야 할까요? 아님 사 먹어도 될까요? 힘들게 음식을 해줘도 맛이 어떠니 저쩌니 간이 싱겁니 짜니 아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지겨워서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오거나 외식을 했으면 하는데 또 너무 성의 없나 싶기도 해요. 대신 결정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괜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요. 이따가 결과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세요. 둘 중에 하나 키워드 직접 혹은 구매 요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명절인데 음식을 뭐 옛날처럼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직접 해야죠. 이런 분도 계실 테고 아유 요즘 시장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렇게 그냥 굳이 힘들게 만들어요. 난 구매.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로 보내주십시오. 무료로 덩덕쿵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견 듣는 동안 또 모이는 동안 취업하는 동안 노래를 신나게 하나 들어볼까요? 1530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이문세 붉은 노을.

이문세 씨의 노래 붉은 노을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사연. 추석 음식을 꼭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사서 먹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매파 김인설님. 예. 요즘 거의 다 사 먹어요. 구매하시고 편하게 추석 명절 보내세요. 직접 하시면 다음날 병 생김. 힘들어서 예, 몸살 나기 십상이죠. 예. 장사의 신님,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구매 강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어서 예, 파시는 분들은 그 물론 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1번이겠습니다만 우리 많은 주부님들의 수고를 또 덜어준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사의 신님께서 서민경제를 위해서라도 구매 강추합니다 하셔놓고 다시 보내셨어요. 생각해보니 재료 사서 만드는 것도 서민경제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내가 직접 키워가지고 잡아가지고 만들지 않는 이상 뭐 사긴 사야 되는 거네요. 아무튼 마음은 알겠습니다. 8399님 구매. 요즘 파는 음식도 너무 잘 나와요. 힐링의 시간 가지시길. 자, 그에 반해서 직접 만드는 게 그래도 낫다는 분들, 바람향기님. 어차피 사도 맛이 있네 없네 할 거예요. 에, 가족들이 모두 맛있다고 했던 음식만 몇 가지 하세요. 예, 그냥 몇 가지라도 명절이니까 그냥 집에 기름 냄새 좀 내보자고. 9698님 대가족이 모이니 음식을 해서 차례상에 올려야죠. 직접 한다에 투표합니다. 아, 예, 아직도 이런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박하사탕님, 예, 명절이 1년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손도손 같이 음식해서 드시죠. 특히나 그 잔소리 많은 분 꼭 동참시키세요. 아, 맛이 있네 없네 짠해 싱겁네 하는 분들 꼭 예, 같이 음식 만드는데 동참시키려. 어우, 너무 좋은 의견이신데요. 자, 어떤 의견이 더 많았을까요? 집계가 끝났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7%의 득표율로 구매 결정됐습니다. 5085님, 예, 올 추석엔 음식 사드시죠. 아, 구매, 구창모의 또다시 마주친 구매, 아니 그대. 1, 2,

부창모님의 또다시 마주친 그대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은밤 출연하셔서 직접 불러주셨었죠. 예, 그때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엄지척님이신데요. 작년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 아 이거 치울까요? 아니면 곧 겨울 오니까 그냥 둘까요? 아직까지 뒀는데 아무튼 여러분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해서 아직까지 안 치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금이라도 치울까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다시 될 때까지 둘까요? 치워라 두어라 둘 중에 하나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이건 왠지 되게 한쪽으로 몰릴 것 같기도 한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입니다 무료인 덩덕쿵으로도 참여합니다. 아, 이야, 대단하신데요. 예. 아직까지? 그 뜨거운 여름을 트리와 함께 보내시고. 집이 넓구나, 워낙에. 예, 그래서 그거 한, 뭐, 그 트리 하나쯤은 별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주 오래된 트리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Hey,

Stop the Beat. 예. 전주만 어지간한 짧은 노래 길이 되는 그런 노래였죠. 공유로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왔습니다. 자, 엄지청님의 고민은 작년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 저거 치울까요? 그냥 둘까요? 일단 둬라 파보겠습니다. 8682님 겨울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저냥 두고두고 쓰시죠. 여름아이님 치우긴 뭘 치우세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무화과님 둬라. 연중무휴 크리스마스 나고 좋은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 좋은데 왜 치워요. 4514님도 아, 지금 치우는 건 트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반대로 4959님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니에요. 치우세요. 8540님 치우세요. 아니 버리셔야 될 듯요. 잘 보이지 않아도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치우기 귀찮아가지고 아직 둔 트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쓸고 닦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8399님 아, 일단 대단하십니다. 예. 너무 오래 봐서 지겨울 듯해서 쌈박한 걸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눈 건강을 위해 투자하세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듯 하지만 결과는 87대 13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두구두구두구두구 둬라. 예, 엄지청님 이제 얼마 남은 거야? 지금 9월이죠? 10, 11, 12 세 달밖에 안 남았어. 그거 치우면 한 두 달 있다가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애초에 이거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느낌이 났습니다. 지금 치우기엔 너무 늦었어요. 현진섭입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들으신 노래는 성시현 씨의 꿈결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9698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원곡 버전은 아니고 새롭게 이제 리듬이 많이 강조된 그런 버전을 녹음을 하셨는데 목소리는 똑같은데 곡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 다른 곡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네, 가수가 예전 노래를 이렇게 좀 다시 녹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 했던 노래가 그 당시엔 히트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뭔가가 부족했어. 그걸 좀 채우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약간 경제적인 이유로 예전 그 신인 가수 때 히트했던 그 곡에 대한 판권, 예, 저작 인접권은 그 당시 회사 사장님이 이제 아직도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걸 내가 갖고 있는 음원으로 좀 새로 만들고 싶어서 또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 노래를 어떤 이유로 새롭게 노래하셨는지는 제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요건 요렇게 좀 리듬감 있게 만들어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개인적인 짐작이 있긴 합니다. 6913님 오늘 아침 최종 면접 불합격 통보받고 멘탈 나간 우리 늦둥이 여동생 내일 퇴근길에 불러서 몸보신하라고 곰장어에 소주 한잔 할까 합니다. 무뚝뚝하고 티격태격하는 오빠지만 그냥 동생 더 잘되라는 뜻에서 자동차 인테리어 제품 사려고 아낀 돈으로 돈봉투도 줄 예정이에요. 동생아 힘내고 다 잘될 거니까 마음 다잡아라. 와 일단 너무 멋진 오빠시다. 제가 동생이 막내라 뭐 남동생도 여동생도 없어요. 특히나 여동생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도 6913님처럼 이런 예, 너무 자상하고 따뜻하고 예, 좋은 오빠가 되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 예. 아, 그나저나 얼마 전에 그 최종 면접 봤다는 소식도 전해주셨던 것 같은데 6913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합격할 거라고 믿고 응원했는데 그러진 못했군요. 아유, 그 회사가 좀 잘못됐네. 응? 인재를 못 알아보고. 예, 갈 필요가 없는 회사였네. 예, 동생분께 훨씬 더 좋은 기회가 곧 찾아올 거라고 같이 응원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6913님께 예, 쭌디 사비로다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동생분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보통의 흔한 남매라면 동생한테 주라고 해도 보통 자기가 마셔버리는 게 오빠인데 우리 6913님은 꼭 전해주실 거라 믿어집니다. 아, 3659님 이 시간 처음 듣지만 반갑네요. 언제나 국악방송 지화자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국악 들으러 가실까요?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2001년에 나온 정수년의 해금 연주 앨범 공 Beautiful Things in Life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음반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금이 그다지 대중적인 악기가 아니었는데요. 이 해금을 현대적인 악기로 다가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국악기 해금이 뉴에이지 악기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국악 작곡가 이준호, 강상구, 캐나다 재즈 그룹 아발론 모텔, 재즈 피아니스트 제니 최, 양준호, 이런 아티스트들과 손을 잡고 완성한 이 음반,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해금 연주자들의 활동도 많아졌어요. 강은일, 김혜라, 꽃별, 이런 연주자들이 이후에 해금 크로스오버 음반을 계속 내놓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해금에 대해 느끼는 친근한 이미지, 해금이라는 악기의 대중적인 인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음반에서 한 곡 들어볼게요. 한오백년, 정수년의 해금 연주입니다.

한우백년이라는 민요의 느낌은 예. 그 느낌 자체는 해금의 음색과 선율로 잘 살렸죠. 여기에 재즈의 감성을 가미해서 아주 듣기 편안한 연주곡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 한우백년이라는 곡을 처음 접한 게 조용필 씨 노래로예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이런 노래가 수록된 앨범에 그 저희 집에 그 LP가 있어서 이렇게 듣는데 뭔가 묘한 느낌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게 한우백년이라는 민요였고 아, 나중에 알고 보니 조용필 씨 노래가 아니고 이분 저분 막 부르는데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이나 됐을까 1, 2학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애가 듣는데도 뭐 슬프고 이렇게 한이 느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DJ가 되어서 또 해금 연주로 들으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요. 운허님께서 아름답게 허공에 뻗치는 고전무용의 손길이 느껴지기도 해요 라고 아주 예, 음악만큼이나 멋진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들어본 한오백년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서도밴드의 이별가 이어집니다.

살아 힘이 들구나. 또 이별은 아닐진다.

고영렬의 그대의 날개가 되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 오늘 입원 중이시라는 느낌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예, 준디 응원 감사합니다.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준디 목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나무님이 신청곡까지 챙겨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주셨어요. 예, 아 그렇군요. 문자 보낼 힘이 있으신 거군요. 예. 컴백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637님께서 아침 라디오에서 올해는 고구마가 땅속에서 많이 자라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 역시 고구마가 많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사연 듣고 조금은 위안을 받았네요. 배추는 예쁘게 잘 자라고 쪽파씨 심은 것도 싹이 올라왔어요. 요즘 이런 재미로 살고 있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저런 고구마 안타깝다. 예, 비록 고구마는 잘 자라지 못했지만 예, 우리 마음속에 사랑, 희망, 행복 이런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은 잘 자라주리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 소리꾼 서희철 씨 모십니다. 월요일 코너 월간 그 남자에 먼저 출연을 하셨었죠. 아주 짧은 시간에 매력을 뿜뿜 하고 가셨는데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서 더 길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끝곡 김정승, 김택수입니다. 평롱 들려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들판을 달리다 보니 벼 이삭이 한껏 고개를 숙여 가을빛을 머금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름 내내 초록빛 들판으로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해주더니 한결 달라졌습니다. 햇살 듬뿍 받은 벼 이삭 하나하나에 우리 농부들의 마음이 한땀 한땀 스며들어 있겠구나 하고 마음 숙연해지는데요. 이 가을은 겸허한 계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농부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노란 들녘, 고개를 숙인 벼이삭 모두 성숙하고 겸허함의 증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성숙함, 겸허함은 아름다움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벼이삭들이 가을 햇살을 좀 더 받고 나면 이제 우리에겐 풍년을 기다리고 풍년을 축하할 일만 남아있겠죠. 오늘의 산책길은 경풍년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엽의 대금연주입니다.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한결 달라진 들판 풍경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주말에 들판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노란 빛으로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이 보여서 잠시 차를 멈추어 놓고 누런 빛으로 변해가는 들판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내내 강직하고 꼿꼿한 초록빛 들판이었는데요. 어느새 빛깔도 한결 노래해졌고요. 여물어가는 벼 이삭의 곡선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이삭 하나하나에 우리 농부들의 마음이 한땀 한땀 스며들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잠시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가을 햇살을 좀 더 받고 나면 머지않아 결실의 시간도 찾아오겠죠. 이 고개를 숙인 벼 이삭을 보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숙이고 낮아지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것, 또 그런 것이 바로 겸허함의 증거들이겠구나. 성숙함, 경험함은 바로 아름다움의 다른 이름이겠다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 벼 이삭들이 하루하루 더 고개도 숙이고 누런 빛을 더해가겠죠. 그때 가면 우리의 가을도 우리 마음도 더 성숙해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풍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이름의 음악 경풍년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년도 찾아오고 마음 평온한 태평성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누구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요순 시대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마음 평온한 그런 나날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이번 곡에 담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곡, 가곡 남녀창 태평가 듣겠습니다.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태평가를 김병호, 조이라 두 분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평성대 절여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라.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남녀창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병호 조일화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식임새가 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식임새는 우리 음악을 더욱 우리 음악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임새란 말이 곰삭게 만든다 하는 뜻의 삭인다 하는 데서 왔는데요. 우리 음악에서 어떤 음을 낼 때 음을 떨거나 꺾거나 흔들거나 흘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음을 변화시켜서 특별한 멋을 내서 표현하는데요. 그걸 식임새라고 합니다. 식임새를 넣으면 음악이 보다 역동적으로 살아나는데요. 그 식임새는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어서 식임새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음악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식임새 종류도 참 다양하죠. 요성도 있고요. 음을 밀어서 소리내는 추성, 또 낮게 물려서 소리내는 퇴성, 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식임새입니다. 우리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음이 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음악 감상해 보시면 감상에 많은 도움 될 듯해요.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사촌형이 백혈병 치료로 제주에서 서울에 입원해 있는데 다행히 사촌 동생의 골수 이식을 다음 주에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모쪼록 쾌차를 빌면서 오늘 방송 함께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그 사촌 동생의 골수가 맞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사촌 형님 쾌차하시기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마들제님이 태평성대가 성균관대생의 건배사 구호입니다. 위하고 나 위하세 보다 나아 보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균관대생의 이게 구호사군요. 그 미쳐.

올랐는데요. 네, 좋은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상령산 골랐습니다. 오늘 피리와 거문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상령산이란 음악은 스무박 한 장단 아주 느린 속도로 연주하는 여백이 있는 음악이라서 우리 마음 공부에 도움을 주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여유를 잃고 급해지려는 그런 마음, 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을 잠재우고자 하는 음악으로 연주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되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연주할 피리가 좀 특별한 악기인데요. 새피리와 향피리의 중간에 해당하는 계량피리로 연주합니다.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듣겠습니다. 윤형욱의 피리, 서정곤의 거문고,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윤형욱의 피리, 서정곤의 검은고,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개량한 피리로 연주한 건데요. 새피리와 향피리의 중간에 해당하는 악기고요. 세중피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향피리보다 음색이 좀 부드럽고요. 새피리보다는 음량을 조금 키워서 만든 장점이 많은 악기네요. 그런 계량피리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부분 부분 음색을 음역을 한 옥타브 낮추어서 그런 부는 그런 부분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또 좀 특별한 그런 멋이 있는 음악이 아니었나 합니다. 봄봄님께서 오늘 날씨가 좋아 기분이 좋습니다. 산책길에 음악과 이야기가 있어 금상첨화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늘 이렇게 산뜻한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또 지초실님께서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9월 12일 날 이 초등학교 향후회 다녀오신 그 내용을 사진과 시로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초추 금정 향후회 한탄강 주상절리 이런 제목인데요. 한탄강 주상절리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고 오원율씨 한수를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또 향후회 벗들과의

좋은 시간이 두루 잘 담긴 시라서 시를 한 두 연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화가포 주상 전리횡. 철원 평야 벌판에 황금변은 풍년을 펼치고 주상절리는 횡으로 길게 뻗어 있다. 잔도 난간벽 협운 탄 옥명. 잔도 난간 절벽 위에 서니 협곡의 운해 한탄강 여울은 옥이 부서지는 맑은 울음을 우네. 구봉 준 작주 응대화 연정. 그대들과 대작하는 술은 술통에 가득하고 향우님들과 잔돌리며 유정이 소연하구나. 향록 영구제 복회 상수맹. 향록의 순서 있는 이름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서로 손을 흔들며 차후 모임 기약하네. 이렇게 오원율시를 지어주셨어요. 향후 모임을 기약하는 그 좋은 마음 그대로 전해지고요. 부분 부분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잘 묘사가 된 그런 시가 아니었나 하는데요. 지초실님 좋은 시와 사진 감사합니다. 또 마들재님께서 보뜰마을님의 사촌동생과 형님 곁에서 기도하면서 함께합니다. 응원합시다 하셨어요. 아, 수술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결과 나오기를 저희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 보허자의 파생음악, 보허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거문고, 가야금, 양금 이렇게 3종의 악기로만 연주하는데요. 규모를 키워서 여러 대로 연주하도록 편곡한 음악입니다. 작곡가 이상규가 KBS 국악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와 같은 연주를 시도해서 편곡한 곡인데요. 지금은 마치 원래 전통음악이었던 듯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연주하는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아명으로 황하청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아명으로 황하청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금은 독주로 하고 여러 대의 가야금과 검과 합주로 연주해서 보허사의 맑은 정취를 더해주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마들제님의 쾌유덕담에 너무 감사합니다. 국악산책 청취자분들 가정에 모두 두루 평안히 거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우리 산책길 벗들이 서로 걱정해주고 응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 나누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사설 지름 시조인데요. 길이가 길어진 장형시조 시를 노래하는 경우 사설시조란 이름을 붙이고요. 지름시조란 이름은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음으로 소리를 질러서 부르기 때문에 지르다란 뜻에 지름시조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설지름시조 태백산하입니다. 시조 시를 초중종장으로 나누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초장 태백산하 애굽은 길로 중 선엇 가는 중에 그 중에 말제 중아 걔 잠깐 말 물어보자. 중장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을 마련하시던 부처님이 어느 절 법당 탑전 탁자 위에 감중년 하옵시고 뚜렷이 앉은 모양 그 보았던가. 종장 소승도 수종 청송이 금 11호대 모르옵고 상좌 노스님 아도신가 하노라. 끝에 하노라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조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노랫말 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새겨보겠습니다. 태백산 아래 굽은 길로 서너 명의 스님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막내 스님을 꼭 집어서 말 물어보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을 만든 부처가 어느 절 법당 안에서 엄지와 장지 손가락을 둥글게 모으고 앉아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조시 중에 감중년이란 자세가 나왔는데요. 바로 엄지와 장지 모양을 손가락을 둥글게 모아서 하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소승도 수종청송 금11호대 모르옵고 상좌 노스님 아르신가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기에 수종청송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아마도 일천천자를 쓰는 천종청송으로 새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천천자하고 손수자하고 글자가 비슷해서 아마 약간

다르게 읽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들으실 노래에서는 수종청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의 푸른 소나무들이 지금껏 그 둘레가 10위나 되도록 자라는 동안 전혀 못 보았고 아마도 상좌 노수님이 알지 않을까 이렇게 답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임과 이별하고 독수공방해야 하는 이에 하소연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사설지름시조 태백산하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사설 지름시조 태백산하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인간사 중에 독수공방을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닌데 이 시조시의 화자는 이미 떠나가서 독수공방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자신의 그 심정을 감중련을 하고 앉아 계신 부처님에게 화소연 혹은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듯하죠. 그래서 막내 스님에게 물어본 건데요. 그 막내 스님은 잘 모르겠고 혹시 상좌 노스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미루는 그런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 스님이 그 대답을 회피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노련해 보이네요. 음악, 문화의 여백, 고양이 음악. 고양이는 어떤 음악을 들을까?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을 한 편 만나보려고 합니다. 요즘 고양이 키우는 분 많던데요. 그런 분이라면 더 관심이 가실 듯합니다.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수록돼 있는 글 고양이 음악, 고양이는 어떤 음악을 들을까라는 글입니다.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이 동영상은 상은 다들 알지만 고양이 음악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고양이 음악, 그런 게 정말 있을까? 물론 있다. 동물병원은 진찰을 위해 고양이를 안정시킬 때 비싼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지 않는다. 그냥 오디오를 켜고 고양이 음악을 튼다. 이른바 고양이 친화적인 음악,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고양이 음악은 효과가 있다. 고양이가 음악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틀렸다. 고양이 집사가 음악을 잘못 골랐고 게다가 너무 크게 틀었던 탓에 반응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고양이를 위해 고양이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이 실제로 있다. 고양이 집사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고양이도 좋아할 거라 믿고 온갖 제품을 구매한다. 집사들이 실망하지 않게 그렇게 믿도록 그냥 두기로 하자. 그리고 고양이는 먹이만 주면 누구든지 사랑한다는 사실도 비밀로 하자. 데이비드 타이라는 첼리스트가 고양이를 위한 앨범을 발매했다. 그는 워싱턴 DC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이고 고양이를 사랑했다. 그는 몇몇 생물학자와 함께 고양이 음악을 연구했다. 앨범에는 어떤 음악이 수록되었을까? 어떤 음악이 고양이 음악일까? 고양이는 사냥꾼 본능을 가졌고 그래서 감각이 아주 예민하다. 특히 고양이의 청각은 동물의 왕국에서 최고로 꼽힌다. 고양이는 심지어 자면서도 주변 소음을 듣는다. 청각은 그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민한 청각이 없다면 고양이는 집사의 거실 밖에서 쉽게 잡아먹힐 것이다. 고양이는 저음이면서 시끄러운 소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양이의 청각은 소리를 증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먹이가 어디에서 소리를 내는지 정확히 알아낸다. 고양이의 음악 취향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고양이가 좋아하는 이른바 주류 음악이 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고양이를 위한 음악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연구팀이 고양이에게 여러 음악을 들려주고 무슨 일이 생기나 관찰했다. 그 결과 고양이가 좋아하는 주류 음악의 볼륨은 긍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전투 때 크게 외치는 고함은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젖을 빠는 소리와 갸르릉 소리가 고양이 히트 퍼레이드 상위권에 있다. 고양이 작곡가로 경력을 쌓고 싶다면 이런 소리와 고음을 애용해야 한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한 옥타브 높은 고음을 좋아한다. 그리고 심장박동 50. 고양이의 심장박동 템포는 음악 템포와 비슷하다. 라르고는 1분에 40에서 60회이고 프레스토는 168에서 200회이다. 고양이를 안정시키기에는 라르고 템포가 더 좋다. 단 볼륨이 높아서는 안 된다. 고양이는 뚝뚝 끊기는 리듬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양한 음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인

음악을 고양이는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튼 재즈는 고양이 음악으로 좋지 않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면 잔잔한 음악 또는 클래식 음악이 필요하다. 음악은 인간뿐 아니라 고양이의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양이는 바닷소리를 좋아한다. 높은 주파수와 갸르릉 소리, 그리고 조용한 비트를 좋아한다. 고양이 음악은 차분한 카페 음악에 실험적 클래식 음악을 합친 것처럼 들린다.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심상남의 대금, 지순자의 가야금, 최희연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서 고양이 음악, 고양이는 어떤 음악을 들을까라는 글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주장하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정리해보니까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0: 보다 한 옥타브 높은 고음을 좋아하고 고양이의 심장 박동수인 50 정도의 속도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라르고가 1분에 40에서 60회 정도 속도이니까요. 이 라르고 정도의 속도를 좋아하고 볼륨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뚝뚝 끊기는 리듬은 안 좋아하고 다양한 음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인 재즈 음악과 같은 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가끔 저희 집에 오는 고양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야금 산주의 중중머리를 듣고 있는데 고양이가 귀를 쫑긋쫑긋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아주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음악을 듣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프 로이더의 책에서 정리한 내용도 보니까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의 특징, 또 가야금의 음색, 중중몰의 속도 등 이 고양이가 좋아할 만하겠다. 조건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하게 됐는데요. 단소 소리도 좋아할 듯해서 다음에 찾아오면 단소 연주를 들려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 집사 혹은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직접 실험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군사 서름 대목입니다. 우리가 판소리 적벽가의 내용을 크게 나눈다면 삼고초려와 장판교 싸움, 군사 서름 타령, 적벽대전 화용도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판본에 따라서 이 장판교 싸움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의 넘나듦은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별로 조나 장단 선택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들으실 군사 서름 타령, 물론 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나온 군사들 아무래도 부모님 혹은 부인, 자식을 집에 두고 동원된 이들이라서 저마다 서름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군사 서름 타령에는 전반적으로 개면조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 서름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담이 많은 편입니다. 적벽가 중에 어렵게 얻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부분, 또 군사들에게 공을 세우고 돌아가자 하고 호기를 부리는 그런 내용까지 담은 군사 서름 타령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부모 생각 네 서름 성여지심 기특하다. 아이고.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 안이 죽고 살아가겠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 봐라 군사들아 너한테 서름 들어라. 너한테 서름 뭘 들어봐라. 나는 우리 집 5대 독신으로 17에 장가 들어 근로십 장군 토로 설라 일점 여룩이 없어 내일 부부한단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맹각공을 다디릴 제명산대 찰정신당 곤묘총사 석광사 불포산 비룡짐 노고마지 집짓기와 칠성불궁 난불궁 백일산제 신중마지 가사시주인 등지주다이군 선길따기 집에 들어있는 날은 성조조왕 당산철룡 천구능구고 지신제를 지극 청송 드리니 공든 탐부너지며 힘든 난기가 꺾어지랴 그날부터 대기했어 측부정 부자호고 활불정 불식호고 이불정 금성목 불세 악세가야 십사기 중

하더니 하루는 해복구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딸이라도 반가 울째 아들은 나왔구나. 열 손에다 또 받들어 땅에 뉠 날이 조조없이 삼칠일을 다 지나고 오두목상도 먹으니 방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 노는 양방 그두는 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얌 찰강 설마 동동 내 아들 내 아들이지 내 아들 옷구름에 돈을 채워 감을 삭감 질 비껴 손에 들려 오르면 주야 사랑해 좀 헌게 자식 받고 또 있느냐 뜻밖의 급한 난리 이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나오는 소리 아니 오를 수가 없던구나 사당 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하지 않으니까 난 어린 자식 우정한 가소를 골 안고 누워 둥글며 부대의 자식을 잘 길러 후사를 전해주어 생리별 하지고고 전장으로 나왔으나 언제나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립던 자식을 품안에 안고 아가가 얼려볼거나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자식 두고 생각는 정 졸장부의 말이로다. 전장에 나와 죽어도 후사는 정겠으니 네 서름도 가소롭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띠네 서름 들어봐라. 나는 부모님을 조시로 일가 친척 파이 없어 혈혈단신 이내 모임이 이 성지 앞 우리 안에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초초하야 종가대상 탁신안정 일시 떠날 듯이 파이 없어 철가는 줄 모를 적에 불나병 일어나면 유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전하 성애는 소리 촛불 지린 나를 끌어내니 아니 울 수 없던구나 군복 입고 절지벌 쓰고 장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안에 내 고동을 보더니 보선 발로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드리면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젊은 몸을 나 혼자만 띄워놓고 전장을 갈아치요.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라지. 마누라 우지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어났다. 천장 출신을 모두가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줘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구나. 잡았던 손길은 애구리 치고 저장을 나왔으나 일부지 천장은 불식이라. 살러 가기 끌을 댄다 서단목으로 수직을 하니 함중하던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나 고향을 가서 그립 던 마누라 손을 잡고 만단 정에 부르어볼거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르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가속이라 하는 게 물가부재다. 네 서름도 울만하다. 또한 군사 나서는디 그 중에 키 적고 목 있는 주벅대게 쥐털수염 거살이고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 군중이 송신하게 말을 하겠다. 이놈 저놈 발덕거라. 너희 울째 졸장부다. 국자 불고 가라. 그래도 일러 있고 남한 필지원 초자요. 박향강촌 두 가지 넣어서 우리 몸이 군사대야. 천장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고 속절없이 돌아가면 부럽지 않겠느냐. 이내 심사 평생하니 우한삼 척트는 칼로 우한양진창 손머리를 퍼뜩 땡기는 비어들고 창끝 대높이 달아 개가성 부르면서 심고쿠 국물려 본국으로 돌아오며

0: 많이 좋더란 말인자 오지 마 나면 오지 마라.
1: 참 다양한 서러운 사연들이 나왔는데요. 늦은 나이에 장가가서 어렵게 얻은 아이가 태어나서 5, 6개월이 되자 빵끝 웃고 주암주암 하면서 재롱 떠는 그런 아이를 두고 전쟁에 나온 군사. 참 서럽겠다 싶네요. 또 조실 부모하고 일가 친척도 전혀 없는 혈혈 단신인 어느 군사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잘 살고 있는데 전쟁에 동원돼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 어느 때나 돼야 마누라 손을 잡으며 만단 정회를 나눌까 하며 서러워하는 그런 사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군사가 나오더니 우는 군사를 탓하면서 전장에 나왔는데 공을 못 이루고 속절없이 돌아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면서 장수 머리를 베어들고 공을 이루고 돌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군사들에게 우지 말라 하고 격려하는 그런 군사 이야기까지 다양한 군사들 사연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적벽가 중에 군사 서름타령 들으셨는데요.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9073님께서 후반부에 주로 들려주는 판소리 전반부에도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일에 따라서 가끔 앞부분에서 판소리를 듣는 날도 있고요. 또 방송 흐름도 감안해서 음악을 골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산책길 방송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봉산 탈춤 음악 중에 골랐습니다. 봉산 탈춤은 황해도 봉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월남하면서 그 연희자들을 통해 이 땅에 전승될 수 있게 된 탈춤입니다. 봉산 탈춤은 오락성과 예술성이 두루 뛰어난 탈춤인데요. 의상도 화려하고요. 귀면형의 탈은 요철과 굴곡이 심하죠. 그래서 눈을 사로잡습니다. 춤을 출 때에는 한삼을 쓰는데요. 춤사위가 역동적인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도 풍류가락을 반주음악으로 쓰는데요. 오늘 봉산탈춤의 제2과장 팔목 중 춤 중에 첫 목 듣겠습니다. 봉산탈춤 보존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봉산탈춤의 제2과장 팔목중 춤 중에 첫째 목중 천목 춤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춤은 못 보았습니다만 첫째 목중은 거의 눕거나 엎드려서 춤을 추다가 후반부에 일어나 춤을 추게 됩니다. 봉산탈춤 보존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서도 풍류가락을 반주음악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도 저하창의 하나 초한가 준비했습니다. 초한가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두고 다투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고 영웅 호걸들아 초한 승부 들어보소 절인 지용 부질없고 순 민심이 으뜸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절인 지용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용맹을 말하는데요. 그와 같은 절인 지용도 부질없고 순 민심,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으뜸이라 했습니다. 초나라 한나라의 이야기가 담긴 초한가 듣겠습니다. 서도 잡가 서도 좌창의 하나 초한가를 김광숙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남산 하의 장찬밭은 어느 장부 갈아주며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 손가 참전 고후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끝부분에서 한왕이 관후하사 불살한군 하오리까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대로만 갈거나 하고 수심가조로 마무리했는데요. 한나라의 유방이 관용이 있고 후덕해서 항복하는 군사는 죽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끝에서는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대로만 갈거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서도좌과 서도좌창의 하나죠. 초한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서도민요 보유자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 어느새 9월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요즘 맑은 햇살을 받고 익어가는 벼이삭이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데요. 모든 것을 익어가도록 하려면 가을 햇살이 아직은 좀 더 따가워도 되겠다 하는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햇살 한 줌에 곡식 한 알, 과일 한 알이 더 연그러지고 굵어지고 또 붉은 빛도 더해주겠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라서 햇살과 바람 한 자락 그 모두가 참 좋습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의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을 하늘처럼 맑고 고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0: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벌써? 그렇지.

안개처럼 사라진 나의 님이여. 못 견디게 그리운 날은 심장의 아픔을 들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노래를 바치겠나요.

뜰 앞에는 나뭇잎 떨어져도 찬 이슬 벌레 소리 언덕에 가득 슬프도다. 길 위를 나르는 외기러기 끝없이 자꾸 어디매로 가는가. 님이여 꼭 가셔야만 한다면 뒷기약을 쳐버리지 마세요.

이야.

으시루시일추가 벌머리 사지 통서는 그

마아

청나라니 간 곳이여고 무시문 개창

안녕.

아니야. 아.

0: 이해가 안 돼.
1: 사람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마시니 아니 나든 고향 생각 저리 절로 만나.
0: 야,

다시 불러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면 우리가 습관처럼 떠올리는 풍경들이 있죠.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 붉게 물드는 나뭇잎, 그리고 너무나 고소한 가을 전어 굽는 그 냄새.

워낙 기름지고 맛이 좋아서 돈을 아끼지 않고 사먹는다 해서 이름마저 돈전자를 썼다는 이 전어. 서민들의 가을 밥상을 부담 없이 채워주던 계절의 전령사였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바닷물이 유난히 뜨거워지면서 시원한 물기를 좋아하는 전어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 물에 잡혀 올라오는 양이 예년의 반도 되지 않아서 금값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가을이면 을에 전어를 찾아 먹었던 건 단지 그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철이라는 말을 핑계 삼아 내 삶 속에 가을 한 조각을 들여놓고 싶었던 건데요. 언제부턴가 바다도 계절도 예전 같지 않아서 계절의 맛과 기억을 누리는 일이 점점 더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른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창 계면 두고 임술지추입니다. 노래에 김월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 계면 두거 임술지추였습니다. 노래의 김오라였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의 전령사 전어.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달 경매장에 들어온 전어 양이 1년 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서 가격이 확 올랐다고 합니다. 어획량이 최근 몇 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인데요. 전어가 좋아하는 수온보다 바닷물 온도가 훌쩍 높아지다 보니 더 깊고 서늘한 곳을 찾아 멀리 떠나버린 탓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계절이 바뀌면

시장 어귀에 자연스레 깔리던 제철 생선이며 나물들이 이제는 귀한 몸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전어를 제철에 맛있게 잘 챙겨 드신 해도 있고 또 일이 바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바람결에 지나가는 그 전어 냄새만 맡고 지나친 해도 있으셨을 겁니다. 비록 제철 음식으로 계절을 누리기 어려울진 몰라도요. 이 아침 서늘해진 공기 한 모금과 더 높고 파래진 하늘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가을은 이미 우리 곁에 충만하게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풍경 소리와 또 수요일에 만나는 정겨운 코너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도 신민요 꽃피는 새동산 듣겠습니다. 소리의 조주선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2018 새 음원 시리즈 김일구의 강태옥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김일구 명인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공대일 장월중선 정권진, 박봉술 명창에게 판소리를 익혔고요. 원옥화 명인에게는 강태옥류 가야금 산조를 배웠습니다. 판소리를 비롯해 여러 악기와 우리 음악을 두루 익혀온 폭넓은 음악 세계를 지닌 명인인데요. 오늘은 김일구 명인의 가야금으로 강태옥류 산조의 멋을 만나보겠습니다. 강태옥류 가야금 산조는 강태옥 명인이 짜낸 가락으로 전체적으로 줄을 막아 소리내는 주법을 많이 쓰고 리듬의 변화도 무척 다채로운 산조입니다. 하나의 선율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며 거듭 풀어내는 변주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가락의 짜임이 촘촘하고 장단과 선율이 서로 밀고 당기는 듯한 흥미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또 개면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우조와 강산재를 폭넓게 사용해서 호쾌하면서도 부드럽고 온화한 맛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가락 사이사이에는 엇박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박자를 반듯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장단을 살짝 비켜가고 다시 맞물리면서 강태옥류 특유의 긴장감과 생동감을 만들어냅니다. 강태옥류 산조는 진양조에서 중모리, 중중모리를 지나 자진모리와 휘모리로 갈수록 점차 속도를 높여가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자진모리부터 휘모리까지 들어봅니다.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 위에서 복잡한 가락과 엇박, 그리고 반복과 변주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네요. 김일구의 가야금, 이태백의 장구입니다. 강태옥류 가야금 산조, 자진모리에서 휘모리 듣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0: 쉬고!
1: 김일구 명인의 가야금과 이태백 명인의 장구로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자진몰이에서 휘몰이 듣고 오셨습니다.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 속에서도 가락은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엇박과 벼안주가 촘촘하게 이어지고 가야금과 장구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강태홍류 특유의 긴장감과 호쾌한 멋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자진몰이에서 휘몰이로 넘어갈수록 점점 속도를 높이며 한바탕 힘있게 몰아가는 맛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새 음원 시리즈 속 특별한 우리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수군가 중 세상 풍경 토끼 팔란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2: 인제어금 난 녹수청산 일무황혼 천부날이 월출동 여자볼게요. 장년벽에 제발 상국갈비 엄든 선광목실을 양식을 싸보스 감시할 적 시녀 부인은 이곱성명산 차지어서 완경할 적 여산동남 오리오봉과 진구명산 만장봉하봉내봉약 영중 삼산이명 중산화산 태산이명 만왕천봉 구월산과 상거계룡응왕산 아이비산 수양산들 아예보는가 뜻없이 모두 단둘로 영유삼산동을 완완제 기억올라 흑우득을 박차고 백운을 모두 쓰고여 선두닥 조영화 위국의 월출향한 아하삼마란예 등태산 수천하공부자고 대관진들이 서더하더란 말이냐

정진담 뿐이라. 정성제 한기 생근 따지 자를 삼아

예. 강산 풍경을 못도다고 잔변원 면나지들 주를 모르고 쓴지 대강방을 구스서이다. 자라가 듣더니 잘났소 잘났소. 토선생 참말로 얼굴이 남중일색이오. 그런디 내가 그전에 말이지요, 그 상을 조금 배워갖고 상 볼 줄을 아는디 말이여, 토선생 상을 가만히 내가 본게로 이마빡에 내천자 써져갖고 화망살이 끼어서 말이여, 1년이면 꼭 죽을 뻔을 8번 당하겠소. 토끼 놀이 여보시오. 원 세상이 최면이 방정 맞은 소리를 해도 유분수가 있지하야지. 여보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번 죽기가 원통한디 8번을 죽는단 말이 그 웬 말이오. 예, 여보시오. 자라가 그 말 듣더니 나를 물론 책해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관상이 그리 나왔는디 어쩔 것이오. 토선생 반란 세계 내력을 이를 띵께 토선생 잠시 들어볼라요. 토끼가 생각하니 껄쩍지근하지만은 반란 세계 내력을 이른다니께 어디 한번 이르셔 들어봅시다. 자라가 이르는디 일개한 또 그대 신생 일개한 또 그대 신생 삼춘구줄 터보내고 대한 운동선한 풍은

오간 마오툼이 고픈 배틀지 않고서 발바닥만 활짝 활짝 터진 듯이 앉은 어둠 채운 변을 무광수에 최고한 그 원혼이요 1월 동풍고초에 소무의 고생이더구나 그거 어디서 죽을 토끼가 삼동고생을 치른 후 어평 도공행 주지원이 주인 구복을 재우려고 심고심산을 찾고 찾아 이리저리 은일적어 골고리 묻힌 거를 목다리 검찰교 멍멍에서 넘어 배받은 응조로다 목다리에 거치게 되면 기량치사가 때랑때랑 채소고기가 될 것이오 무리꾼 사냥개 음산골로 찾고 찾아 박새 포기 떡 깔려 포기 포기 튀져 깔적이 토끼 노래 호도독 뛰면 수월자 배도하네 해동창부라매 귀뚜리매 공작이 도리당당 서적으로 죽지를 벌치고 방울이 딸렁 펄펄 소르르르르 따라와 그대 위전형비가서 당그랑께 춤춰를 고불한간 춘딩이로다 그대의 골치 때문에

놀러. 그분이 방정 맞은 소리를 말라는디 전염도 하는 그려. 그러기 개 니간디 산 중득으로 도망을었지. 중득으로 도망가면 솔매대 소문 부서. 솔매대 소문 부서 원한 토끼를 놓으라고 상사마물 주물 조총 화약 텁사세를 얼른 넣어. 반달 같은 방아쇠 한둥지 그리고 반만 지르시며 귀여 뿌리 번쩍 꾸르쾅 토끼 놀라대 그분이 방정 맞은 소리를 말라는디 점염도 하는 그려. 그러기에 견디어 간디 시원하 들로 내려까지 들로 내려가면 초동 목수가 그 놈들 몽둥이 들어.

0: 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팔라지요 초사모사자네 신생한가한주를 뒤가간다 아까가리기생 척송야 중얼들 때렸던 그런 거짓말을 뒤앞에 내고 하더란 말이오
1: 수군가 가운데 세상 풍경 토끼 팔란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아 이제 운동 좀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나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무려 30년 동안 성인 14만 명을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육을 쓰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90분에서 120분 정도 채운 분들이 사망 위험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근력 운동을 120분 넘게 무리해서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운동에도 딱 좋은 적정선이 있는 셈인 거죠. 여기에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함께 섞어주면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효과가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 가을 운동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걷고 가볍게 근육 쓰기입니다. 매일 만보씩 무리하게 걷기보다 일주일에 합쳐서 총 150분 정도 편안하게 걸으시고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나 가벼운 팔굽혀펴기를 하루 15분씩만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혈압을 뚝 떨어뜨리는 벽 기대고 버티기 운동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을 벽에 편안하게 기대고 마치 의자에 앉듯 살짝 무릎을 굽힌 채 잠깐 버텨주는 동작입니다.

하루 10분 내외로 틈틈이 버텨주기만 해도 혈관이 수축했다가 이완되면서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릎 관절이 시큰거린다면요. 절대 깊게 앉지 마시고 살짝만 굽혀서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운동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더 강하게 하느냐, 이거

0: 정재국의 피리연주로 들으신 상령산 풀이었습니다. 자,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고추 따기 듣겠습니다. 소리의 조공래 외 여러분입니다.
1: 고추를 볼자 야라디야 야라디야 해고추를 몰자
2: 해고추를 몰자

0: 들아 새집 가기 전에 아새끼를 낳아서 애기 앞뒤를 찾으려고서 팔레청으로 냉겨부렸네. 해해해 고추를 몰자
1: 해해해 고추를 몰자 허이야.

돈벌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한박조박을 되짚어쓰고서 괴삽단박질을 쳤네. 해 고추를 볼자. 해 고추.

조공래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고추따기 1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을 들려드리죠. 풍경소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만나는 정겨운 코너, 예전 추억까지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예술의 열기로 도시 전체가 물들기 시작한 곳 빛골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 예술 나들이 떠나고 싶어지죠.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 축제이자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자리 잡은 광주 비엔날레가 16번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시작된 이번 제16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총 72일 동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구에서 따온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입니다. 이 주제는 어려운 미술 이론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과 사회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도시 여러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비엔날레 전시관 한 곳에 집중해 다섯 개의 방을 차례로 걸으며 차분하게 사유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광주의 아픔과 삶을 보듬어하는 따뜻한 시도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5.18의 아픔을 품고 살아온 5월 어머니 집 어머니들이 정성껏 그린 그림 322점과 책이 광객을 맞이합니다. 한국화의 거장 허백년 선생이 가꾼 무등산 춘설차를 직접 맛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쉼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을 품은 제주 화산암이 작품으로 참여하고 공장의 소리가 예술이 되는 파격적인 도전도 가득합니다. 입장권을 끊지 않아도 광장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테크노음악 설치 작품과 로비에 인공지능 시짓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또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전시장 외벽에 대형 영상이 펼쳐지니까 어스름한 가을 저녁 산책길에 들러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축제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1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 아리랑 듣겠습니다. 노래의 전현정입니다.

전현정의 노래로 들려드린 광주아리랑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는 박범훈 작곡의 가야금 3중주 몰이 듣겠습니다. 몰이라는 제목처럼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과 석대의 가야금이 주고받는 역동적인 가락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서로 다른 음역의 가야금이 촘촘하게 얽히고 어우러지며 흥과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김일륜, 김혜숙, 박현숙의 가야금 연주로 듣겠습니다. 몰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가야금 3중주 몰이 들으셨습니다. 가야금의 김일륜, 김혜숙, 박현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임별곡 준비했는데요. 연주의 이현의 농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옛날 우리 산과 들에 있었던 하나의 풍경을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여우인데요. 어릴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와라. 여우가 잡아간다. 요즘 아이들에겐 여우 무서워 하고 물으면 아마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어릴 적 여우는요, 밤길에서 만나면 사람을 홀리고 예쁜 처녀로 둔갑하고요. 또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고 심하면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꼬리가 아홉 달린 구미호 이야기는 등골이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옛 이야기 속 여우는 참 묘한 동물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한 수 위인 것 같기도 하고 영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모르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여우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아주 드문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하면 전국 여러 곳에서 살았고요. 산자락과 들판, 숲을 오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산길을 걷는 사람도, 새벽같이 나무하러 산에 가는 사람도, 무덤가를 지나는 사람도 여우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우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어쩌면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만 만들어낸 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살았던 거죠. 실제 여우를 보면요, 주둥이는 가늘고 귀는 쫑긋하게 크고 다리는 날씬하고 또 꼬리는 아주 풍성합니다. 몸 길이 대략 60에서 78cm, 몸무게는 대략 5에서 6kg 안팎, 생각보다 크지는 않죠. 그리고 주로 밤에 움직입니다. 쥐 같은 작은 동물부터 새와 곤충, 때로는 열매까지 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우는요, 사람 간을 노리고 다니는 괴물이 아니고 밤새 들판을 다니면서 쥐를 잡아먹던 우리 생태계의 작은 사냥꾼이었던 거죠. 자, 음악 듣고 얘기 이어갑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여우야 여우야입니다. 노래의 아라연입니다.

아라연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여우야 여우야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산과 들에 흔했던 여우가 왜 하나 둘 사라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쥐입니다. 지난번 이 코너에서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던 시절 쥐잡기 운동이 벌어졌던 것 기억하시죠? 이때 쥐를 잡으려고 놓은 약이 쥐를 통해 여우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여기에 모피를 얻기 위한 포획과 서식 환경 변화가 겹치면서 1980년대 이후 여우는 사실상 야생에서 자취를 감춘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죽은 여우 한 마리가 발견됩니다. 이때부터 혹시 우리 산 어딘가에 아직 여우가 남아있는 것 아닐까라는 복원을 위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2012년부터 복원시설에서 태어난 여우들이 자연 적응 훈련을 거쳐서 다시 산으로 돌아가고 야생에서 새끼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방사된 여우 가운데 적지 않은 개체가 도로에서 차에 치이거나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에 걸리거나 또 농약 같은 독성 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복원이라는 건요, 숫자만 늘리는 일이 아니라 여우가 사람 곁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일 아닐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무서워했던 것은 여우에게 홀리는 일이었는데요. 어쩌면 정말 무서운 건 우리 곁에 수많은 생물들을 하나 둘 사라지게 만드는 인간들의 이기적임이 아닐까. 네. 지금까지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였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준비합니다.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노래입니다. 여름비 듣겠습니다.

0: 물속에 빠진 어미가 무명된 기덕에 살아나고
1: 일고받을 바느질로 곡간이 불어나고 장기 두자던 여인은 여산 부인으로 둔갑하고
2: 아들 간 꺼내려고 아비는 칼을 가는 일이 말이나 될 법한가
0: 싶으실지 몰라도 이 소리판에서 소리꾼들 재담으로 무슨 이야긴들 못 만들다.
3: 거 이야기라 하는 것이 옛말에 이르기를
2: 그렇게 만들어진 데에 다 사연이 있지 않나 싶지.
0: 그리하여 소리꾼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려보자면 책간으로 달아나던 노일저대는 변속관 디딤돌에 목매달아 죽고 체면 없는 남선비는 정주목으로 달려가다 정낭의 목이 턱 걸려 죽었다지. 또 이 이야기 들으시면 사람 죽는다는 말 어찌 저리 쉽게 하나 하실지 몰라도 노일저대는 그렇게 측간신이 남선비는 정주목 정살지신이 되었구나. 그리고 여산 부인과 일곱 아들은

들으신 곡은 여름비였습니다. 노래의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창과 국악관현악 청장경련대요. 소리의 윤하정, 김하나, 서정민, 연주의 세종 국악관현악단이고요. 실황음원으로 들려드립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장과 국악관현악 청장경려 듣고 오셨습니다. 실황 음원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인간의 낙원지향적 자아를 정겹고 애절한 호소력이 풍기는 선율로 파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무결점의 풍경을 입체감 있게 연출한 장과 국악관현악 청장경려였습니다. 소리의 윤하정, 김원아, 서정민, 연주의 세종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자, 오늘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이맘때 하늘을 나는 잠자리를 보면 늘 몇 마리씩 어울려서 날고 또 많을수록 보기에도 좋지요. 귀뚜라미도 여럿이 함께 울 때 가을의 정취가 더 깊어집니다. 코스모스도 한 송이보다는 여럿이 모여 있어야 더 보기 좋고 구름도 이맘때는 사이좋게 뭉쳐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은 혼자보다 함께 있는 풍경이 더 잘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시간을 같이 보내기 좋은 계절. 라디오도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 김동률의 노래로 여름의 끝자락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곧 간격의 변화인 것 같기도 해요.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좋았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좀 더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계절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함께 우는 귀뚜라미, 또 함께 나는 잠자리처럼 우리도 좀 더 가깝게 누군가와 지내보면 어떨까요? 아, 근데 요즘 호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핸드폰 이용 제한 정책을 두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이런 제한에 찬성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보는 것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못 보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문제. 아, 그래서 집집마다 나름의 스마트폰 규칙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는 휴대전화 내려놓기, 밤 11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각자 방에서 잠들기, 또 이런 건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숙제를 다 해야 게임할 수 있다, 이런 거요. 이 아침에 이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집의 스마트폰 규칙, 우리 집 스마트폰 규칙에 대한 이야기 오늘 아침에 나눠보겠습니다. 행여 이런 거 아직 못 정했어요 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 문자 주제일 것 같아요.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오늘은 우리 집 스마트폰 규칙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소희의 노래 듣습니다. 난센.

0: 송소희의 지난 9월 13일에 발표된 아주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이었습니다. 난센 들려드렸고 이어드린 곡은 그림과 이자람의 연주와 노래로 제3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 스마트폰 규칙 어떤 건지 사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미새님은 저희 집은 구성원들이 다 성인이라 핸드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0911님, 저희 집은요 남편이 애들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왕왕왕 애들한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어른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부터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핸드폰 없으면 뭘 해요. 멀뚱멀뚱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죠. 7062님, 게임은 숙제 끝나고, 이게 우리 집 규칙인데요. 근데 아들이 숙제를 너무 빨라도 너무 빨리 해서 이거 숙제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숙제 검사까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역시나 이 집도 어른의 할 일이 늘어난 거가 되는 거네요. 와, 휴대폰 제대로 쓰게 하는 거, 스마트폰 규칙 만들고 지키는 거 이거 쉽지 않네요. 2741님, 식구들 얼굴 좀 보고 밥 먹으려고 식탁에서는 휴대폰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밥 먹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게 또 걱정이 되네요. 와,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손바닥만한 휴대폰 이거 제대로 쓰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사실을 지금 문자 소개하면서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요. 우리 집 스마트폰 규칙, 아, 무릎 탁 치는 그런 규칙이 문자로 와서 모두 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순간으로 접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로이탈의 노래와 연주로 팔자 아라리 듣습니다.
1: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스타디에 이어서 이승윤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군. 0204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 스마트폰 규칙 얘기 나눠봅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규칙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죠. 끄집어내봐야죠. 8093님, 휴대폰 통제하는 어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 시간 제한을 했는데요. 뛰는 아빠 위에 날아다니는 아이들. 어디서 알았는지 잠금을 해제하고 몰래 하더군요. 우린 뭐 한 거죠? 라고 하셨네요. 아우. 앞에 한 줄만 읽으면 아, 통제하는 어플이 있구나. 이거 하면 되겠네, 다들.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제를 하는 건지. 뭐 그래도 이게 칭찬이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참 똑똑하네요, 그 집 아이들. 1640님 지금 막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스마트폰 교육 첫 번째, 밥 먹을 때는 본인이 떠놓고 먹은 양을 다 먹고 한다. 두 번째, 숙제도 살펴보고 건성으로 했으면 핸드폰 하는 시간 줄이기. 세 번째, 모두 안 보기 적어 실천 동기부여를 합니다. 10번 실천하면 아이스크림 주기. 오, 굉장히 체계적이고, 오, 빠진 거 없네요, 정말. 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오호, 1467님. 핸드폰 안 보기요? 아이고, 대답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말 걸었을 때 대답부터 하기. 이게 규칙입니다. 영상 보느라 몇 번씩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저도 청소년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몰입했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부에 몰입했으면 다행이었을 것을. 대체로 음악 듣고 막 기타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구민지가 노래하고 노래는 리다가 만들었습니다. 푸른 고양이 함께 듣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우리 집 스마트폰 규칙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리다와 고민지가 함께한 푸른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 스마트폰 규칙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연 나누고 있는데요. 2406님, 중학생 딸이 밤 11시에 휴대전화 반납하는 조건으로 새 폰을 샀는데요. 10시 59분쯤 되면 아주 손가락이 바빠집니다. 아, 새 핸드폰 사줄 때 딱 약속하고 하면 잘 지키겠네요. 그래도 나 왜 11시까지밖에 못 써? 막 이렇게 반기를 들지는 않는 아주 착한 중학생 딸입니다. 2975님, 아들한테 잘 때는 휴대전화 거실에 두라고 했는데요. 아, 그런데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더니 캄캄한 거실 소파에서 몰래 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정말 깜놀했습니다. 이게 뭐지? 도깨비 불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셨을 것 같고, 아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8555님, 저희 집은 초등학생이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 날을 정해놓고 금요일에는 휴대폰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함께 지키고 있고요. 지키기 힘들 때는 함께 TV를 1시간 정도 시청하기도 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아들을 위한 그래 맞네요 진짜. 그 멋진 어머니상을 드려야 됩니다. 참여해드린 햇살에서. 9183님, 밥 먹을 때 휴대전화 보면 설거지 당번입니다. 이야, 이거 결정적이다. 덕분에 아예 식탁으로 핸드폰을 안 갖고 옵니다. 아이들 머리가 더 똑똑하니까요. 아유, 내가 밥 먹을 때 휴대전화 안 하면 설거지할 시간에 충분히 핸드폰 할 수 있으니까, 아, 밥 먹고 이따가 설거지 안 하는 대신에 휴대폰만 보면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0853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이날치의 노래 떴다 저 가마귀.

이날치의 노래 떴다 저 가마귀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8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 향 립스틱입니다. 2025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분 젊은 연극상과 서울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유쾌하고 발랄한 가족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 향 립스틱 공연은요, 10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은 홍길동 전을 쓴 조선의 이단아, 허균의 삶과 홍길동 집필 과정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현대판 마당극 몬스터 허균입니다. 공주국제연극제 대상작 몬스터 허균은요 대학로 스튜디오 블루에서 공연되고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제목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각각 7상 초대하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어떤 퀴즈 가지고 왔어?
1: 한철이 삼촌.
0: 응?
1: 오늘은 제가 경기 작가 중에서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가사에서 땡땡을 후리러 나간다고 했는데 효과음에 가려진 땡땡은 어떤 새일까요? 봄에 찾아왔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남쪽으로 떠나는 그새 있잖아요. 보기 드려요. 1번 제비, 2번 까치, 3번 기러기, 4번 따오기? 좀 어려워요. 판소리 흥보가에도 나오잖아요. 땡땡 물러나간다. 땡땡 후리러 나간다. 인제 아시겠쥬?
1: 아하, 창호가 오늘은 경기 작가 한 소절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복희 씨가 그물을 둘러매고 어떤 새를 후리러 나간 걸까요? 창호가 알려준 결정적인 힌트. 판소리 흥부가에도 나오죠. 제비 몰로 나간다. 제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여러분 못 들으셨죠? 어떡하죠? 못 들으신 걸로 해주십시오. 네, 저도 너무 신났나 봅니다. 자, 예전에 박동진 명창이 한 광고에서 불러서 아주 유명해진 아주 유명해진 복이인데요. 대목인데요. 복이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제비, 2번 까치. 까치 몰로 나간다. 어우, 쏙잘 어울리네요. 3번 기러기. 기러기 몰로 나간다. 이건 것 같기도 하고, 4번 따오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흥보가에서 박 씨를 물고 오는 그새 다 아시죠? 자, 정답 하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은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정답 보내시는 동안 신현식 정송이의 연주, 정혜빈의 여러분의 노래로 범벅 타령 듣습니다.

0: 정혜빈의 여러 사람의 노래, 신현식, 정송이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범벅 타령이었습니다. 창호의 퀴즈 함께 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경기 작가 땡땡가 한 소절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새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 창호가 결정적인 힌트를 얘기해 줬어요. 판소리 흥보가에도 땡땡 몰러 나간다, 땡땡 후리러 나간다. 박동진 명창이 한 광고에 불러서 아주 유명해진 대목까지 힌트로 드렸는데요. 정답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늘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제비, 2번 까치, 3번 기러기, 4번 따오기였습니다. 제가 뭘 했길래 다들 저보고 큰 웃음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당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5853님, 한디 아침부터 큰 웃음을 주시네요. 수습하는 모습도 귀여우세요. 정답 제비. 8093님, 오늘은 서비스인가요? 1번 제비. 아, 그럼요. 장사를 이렇게 좀 있으면 저희 이제 3주년 됩니다. 3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서비스 한 번은 나가야죠. 6465님, 오늘 스포하는 한디 귀엽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1번 제비로 보내주셨고요. 상은님,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은 1번 제비로 보내주셨습니다. 0853님, 정답 1번 제비 여유롭게 맞춰주시면서 날이 서늘해서 그런가 수제비도 생각나네요 라는 여유로운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창호로부터 오늘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제비였어요. 한철이
0: 딩동댕.
1: 삼촌,
0: 응?
1: 경기 작가는 이 제비가를 포함해갖고 12곡이 있는 거 아시죠?
0: 알죠. 그래서 12잡가라고 하잖아.
1: 한철이 삼촌,
0: 응?
1: 이제 국악인 다 되셨네요.
0: 아니야, 아직 멀었지.
1: 그럼
0: 응.
1: 국악 좀 아는 삼촌으로
0: 그거
1: 해드릴게요.
0: 괜찮다.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좀 빨리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0989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0702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드립니다. 0989 범장기지 떡0702 어쩌다

0: 저다 못난 이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다사다난했는데 수고 많았다. 우리는 내일 만나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자, 오늘 제가 스포했는데요. 이게 몸으로 익힌 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네요. 3305님, 오늘 저희 딸 수정이가 판소리 시험 봅니다. 수시 첫 시험인데요. 준비한 만큼 떨려도 괜찮고 첫 소리만 편하게 다른 사람 말고 내 호흡, 내 장단, 내 소리에만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익힌 대로 그냥 슬슬슬슬 화이팅입니다. 자, 1부 끝곡은 전병훈의 7살 때 부른 음원으로 듣습니다. 경기 12작가 중에서 제비가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예수야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앞사나 땡겨라
1: 예수야
0: 뒷사나 밀어라
1: 예수야
0: 서산 낙조
1: 예수야
0: 흩어라 전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어서 하소
1: 예수야
0: 바삐 가자
1: 예수야
0: 떴는데 살아

0: 하자
1: 예수야
0: 하늘 품고
1: 예수야
0: 남방이라
1: 예수야
0: 주주 밑에
1: 예수야
0: 주장하자

0: 백하산사
1: 예수야
0: 아래를 품네
1: 예수야
0: 수다가서고
1: 예수야
0: 북방이래
1: 예수야
0: 주추 밑에
1: 예수야
0: 급복하사
1: 예수야
0: 노라하난다
1: 예수야
0: 중앙이래
1: 예수야
0: 주추 밑에
1: 예수야
0: 인업이 한사
1: 예수야
0: 터널을 잡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허라차
1: 허라차
0: 허라차
1: 허라차
0: 우리 혈아
1: 예수야
0: 여권 내다
1: 예수야
0: 발마야 주사
1: 예수야
0: 넘어가서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인왕구라
1: 예수야
0: 배여하다가
1: 예수야
0: 이방구

0: 천년 만년
1: 예수야
0: 가다를 해도
1: 예수야
0: 내가 살고
1: 예수야
0: 내 놀 곳에
1: 예수야
0: 자리를 찾고
1: 예수야
0: 더 잡으며
1: 예수야
0: 만대유자
1: 예수야
0: 내 후손들
1: 예수야
0: 천만 년 가도
1: 예수야
0: 발복을 한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수야 수야
1: 예수야
0: 허라차
1: 허라차
0: 앞서나 땡기라
1: 예수야
0: 뒷산 밀어라
1: 예수야
0: 저기 저산
1: 예수야
0: 나를 하네
1: 예수야
0: 어서 가고
1: 예수야
0: 바삐 가자

이한철의 청호의들인 햇살 2부 첫 음악은 손혁만의 또 여러분들의 소리로 나무 끄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의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프랑스의 두 뮤지션이 만든 팀입니다. 로맹 트랑샤르와 얀 데스탈이 함께한 모조라는 팀 이름인데요. 2000년도에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Lady Heal Me Tonight 이라는 노래인데요. 펑키한 기타 연주 그리고 프렌치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신나는 하우스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소리는 살짝 허스키 보이스인데 거칠거칠한 매력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감상 포인트는 기타 연주를 듣는 거예요. 딱 한마디 든데떼 따라단 든데떼 따라단 요것만 계속 반복되는데 와, 굉장히 중독성 있습니다. 이 연주는 시크라는 팀의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디스코 음악에서 엄지 척 기타리스트입니다. 나일 로저스가 1970년대에 연주한 것을 샘플링해서 사용했고요. 곡 듣다 보면 베이스는 원래 뒤에 받쳐주는 악기잖아요. 근데 앞으로 스멀스멀 기어나와가지고 둠비뚜야 둠비뚜야 요렇게 자기 몫을 해냅니다. 자, 든데떼 뜨르딩 기타 소리부터

시작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죠. 목소리도 좋지만 오늘은 기타도 베이스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모조의 레이디 듣습니다.

모조의 Lady Hear Me Tonight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오늘 RR 뉴스 하는 날이에요. 조현정 시사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부터 볼 텐데요. 네.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짚어보죠.
1: 예, 앞서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허. 원래 1인당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이게 종료를 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9월치까지만 애초부터 편성이 돼 있었고
0: 예.
1: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있지 않고 그런 가운데 다른 것도 챙겨야 된다. 아이들 급식도 그렇고 취약계층 지원까지 이거를 멈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올해 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9월까지만 편성된 거는 김동연 지사가 있을 때였던 거네요.
1: 네. 그래서 경기도 측에서도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9개월분까지만 반영이 돼 있던 예산인데
0: 예.
1: 마치 멀쩡히 다 편성돼 있던 거를 잘라버리고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 측의 입장입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김동연 전 지사가 또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0: 오호.
1: 그러니까 9개월 분만 편성을 한 것도 9개월 뒤에 딱 끝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하반기 추경 때 또 어떤 뭐 9개월 동안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감액하고 조정하고 해서 나머지 재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뜻이었다. 라고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0: 네. 근데 이게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나 봐요.
1: 아무래도 동갑내기를 낳았는데 9월생까지는 산후조리비를 받고 10월생부터 못 받는다 하면은
0: 그러니까요. 옆에 계신 분은 9월 30일에 출산해서 받는데 10월 1일에 출산하는 나는 못 받는다? 이거 좀 이상하죠.
1: 50만 원 너무 크고요.
0: 그죠.
1: 그리고 이 산모들은 나도 이거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하에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금액을 떠나서 이게 뭐 출산한다는 아주 뭐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게 생기면 기분 상하죠.
1: 맞아요. 당장 다음 달인데
0: 예.
1: 이제 만삭인데 나만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0: 예.
1: 그래서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의 동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0: 우와.
1: 그 경기도 청원에 올라왔던 뭐 역대 도지사 사퇴 요구 청원 중에 그동안 아무리 뭐 많아도 1,000명대였거든요.
0: 예.
1: 근데 엄청 많은 우와. 역대 가장 많은 동의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0: 그저께인가 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3만 명이 넘었군요.
1: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추미애 지사가 사용하는 뭐 관사는 얼마였는데 뭐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까지 번지고 있고
0: 예.
1: 뭐 도지사인데 도정에 관한 일은 별로 안 하고 뭐 중앙 정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까지도 막 이제 정치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간 청원 참여 인원이 만 명 넘기면은. 그 도지사의 공식 답변 대상이 돼요.
0: 아, 답변을 해야겠군요.
1: 네, 그래서 청원에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 추미애 지사의 설명을 조금 더 제가 덧붙여 보자면
0: 예.
1: 그런 거예요. 뭐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
0: 아하.
1: 요 얘기 들으면은 또 일리가 있나?
0: 일리가 있네요.
1: 싶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그거예요. 산후조리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언젠가부터 출산 시에 이런지는 오래됐는데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면서
0: 네.
1: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0: 오.
1: 산후조리원 비용이
0: 네.
1: 다 같이 올랐어요. 전국에서.
0: 지원을 해줬는데 산후조리비

0: 이
1: 자체를
0: 원금이
1: 올렸어요?
0: 있으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사설 아. 업체에서 더 받는 거예요.
2: 우와, 이건 체크해 봐야겠네요.
0: 옛날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면은 뭐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크긴 했지만 뭐 300, 400 이렇게 가는 거죠.
2: 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금 지원을 했더니 산후조리원에서 받아가는 비용이 많아졌다라는 네.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고
2: 있고.
0: 또 이건 제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예. 정부, 지방정부와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낳은 아이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2: 네.
0: 인구수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을 더 시급하다고 여길 거 아니에요?
2: 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또 지방선거 후에 새로운 그 시장이라든지 네. 도지사든지 이렇게 부임을 하셨으니까 내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인구가 늘었다.
0: 늘었다.
2: 이런 수치가 중요하니까요.
0: 경기도 출생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그리고 이대네요.
0: 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난임 부부가 더 뭐 절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2: 예.
0: 그런 좀 공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 야, 생각을 네. 여러 각도로 해봐야겠네요.
0: 예, 그래서 이 경기도에 이번에 뭐 재정 비상 선언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재정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저 잘라낸 복지 후퇴 논란으로 더 번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네. 아, 그러니까요. 도민들한테는 마음 졸이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가을하면 전어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 전어가 아니라 금어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싸졌다는 얘기겠죠?
0: 네, 그 금덩어리 할 때 그 금인데요.
2: 어허.
0: 가을 전어라는 사실 대명사처럼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예.
0: 얼마나 맛있으면 가을 전어라고 하겠어요.
2: 그렇죠.
0: 통상 9월 달이면 전어 살의 기름이 오르면서 제일 맛있어서 이때가 가격도 수요도 가장 높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2: 예.
0: 그런데 올해는 전어를 좀 먹어보기 힘들 것 같아요.
2: 와.
0: 전어 1kg에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입니다. 지금. 근데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가격이 3배 넘게 뛴 거예요.
2: 우와,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가격이 많이 뛰었죠?
0: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예.
0: 우리 RR 뉴스 많이 들으셨다면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 수원 탓일까요?
0: 딩동댕,
2: 우와.
0: 맞습니다. 예. 그 올여름 남해안 평균 표층 수온이 25.4도까지 오르면서
2: 예.
0: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2: 아, 그렇군요.
0: 근데 전어는 좀 물이 차야 된대요. 수온이 높아지면 좀 더 차가운 바다를 찾아서 옮겨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2: 예.
0: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원래 여기가 전어 잡던 곳인데 라는 연안에서 전어가 크게 줄어들게 된 거죠. 실제로 경남 마산수협에서 지난달 취급한 전어 물량이 2,600kg 정도인데 1년 전에가 8,000kg이 넘었거든요.
2: 와,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0: 네. 근데 여기에다가 그나마 이렇게 조금 잡힌 전어도 대형마트로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2: 아.
0: 횟집으로 가고 있어요.
2: 아, 횟집에서 먼저 선점하는 건가요?
0: 네, 물량이 워낙 귀한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어요?
2: 횟집이죠.
0: 네, 횟감으로 가는 쪽이 더 값을 칠 수 있으니까 횟집으로 가는 것이고 마트에서는 비교적 그 구이나 막 조림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2: 예.
0: 얘네들은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원래 대형마트도 이맘때쯤에 막 가을 전어 할인전 막 가을엔 전어지 이런 예. 거 막 붙여놓고 했거든요.
2: 아하.
0: 그게 없어졌습니다.
2: 아쉽습니다.
0: 예, 근데 또 전어의 특성이 뭐냐면은 오징어나 고등어 같은 거는 깡깡 얼려가지고 또 정부가 비축 물량 뒀다가 풀면 돼요.
2: 그러면 가격이 안정되죠.
0: 네, 네. 근데 전어는 주로 활어나 당일 잡은 선어로 먹는 생선이라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2: 그러네요. 기후 변화로 우리가 당연하게 먹던 제철 수산물들이 점점 귀한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야기 지난번에 저희가 또 했었었는데요.
0: 네.
2: 다시 스멀스멀 늘어나고 있네요. 이 소식들이.
0: 네.
2: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독감 유행 시기까지 겹치면서 트윈데믹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0: 네. 독감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내려졌습니다.
2: 예.
0: 그런데 코로나 입원 환자도 다시 늘고 있어요.
2: 음흠.
0: 그래서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두 가지 팬데믹. 그 독감과

0: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1: 예.
0: 특히 이번 독감은 좀 아이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오호.
0: 지금 독감 의심 환자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25.3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것도 지난 11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보다 36일이나 빠른 거고요.
1: 예.
0: 지금까지 기록된 유행주의보 발령일 중에 가장 빠릅니다.
1: 그러니까요. 찬바람 불기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독감이야 싶은 마음이 드는데
0: 네.
1: 오, 조심해야겠네요.
0: 그러니까요. 보통 막 10월 말, 11월 이때 그랬는데 지금부터 9월부터 독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독감은 7세에서 12세 어린이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1세에서 6세. 그 다음이 13세에서 18세 순 거의 어린이들 아동 쪽으로 몰려 있고요. 네. 반면에 코로나는 입원 환자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1: 네, 정리하자면 아이들은 독감을 어르신들은 코로나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런데 이거 참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예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독감은 비교적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1: 예.
0: 덜 헷갈린대요.
1: 응.
0: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심한 근육통, 두통, 오한, 기침,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반면에 코로나는 처음에는 좀 감기인가? 콧물 훌쩍이고 재채기 좀 나는데 근데 열이 조금 몸이 조금 뜨끈한 것 같은데 미열 요 정도 시작하는 경우가
1: 네, 그걸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0: 네,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하긴 어려워서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받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1: 예.
0: 특히나 독감이 이걸 왜 빨리빨리 해야 되냐면 검사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 타미플루 같이 항바이러스제가 그 시간이 있어요. 48시간 안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오래 가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이라고 할게요. 그
1: 예.
0: 시간 안에 바로 알고 이 타미플루를 투여해주는 게 딱 들어맞는 거죠.
1: 아유 감기인데 뭐 괜찮아.
0: 네.
1: 조심은 낫겠지. 뭐 이렇게 버티기보다는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고열이 나고 몸살처럼 온몸이 아프다면 빨리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저도
1: 예?
0: 이랬었고 제 주변에도 한 3일 정도 끌다가 진짜 일주일 넘게 고생한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도 나지만 이렇게 본인이 아픈 어떤 걸 잘 얘기를 못 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평소보다 처져 있거나 물을 잘 마시지 않거나 소변량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해요.
1: 아하.
0: 예. 그리고 또 좋아지는 거 이제 다 낫는 것 같은데 하다가 다시 갑자기 열이 나거나 상태가 나빠지면
1: 네.
0: 이런 경우에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 가능성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 아이들 있는 집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독감이라고 나 아직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았는데
0: 네.
1: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독감 국가 예방접종도 이맘때 하지 않나요?
0: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이런 것도 다 국가가 챙겨주고요.
1: 예.
0: 오는 21일부터 독감 국가 예방접종 순차적으로 나이별로 시작이 됩니다.
1: 다음 주부터요.
0: 네, 특히 학령기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였거든요. 근데 이 연령을 14세까지로 확대를 합니다. 올해는.
1: 예.
0: 그래서 65세 이상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코로나 백신과 함께 맞아도 가능합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21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0: 근데 지금 질병관리청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유행이 너무 빨라지면서 이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어쨌든 간 시작을 하니까 다음 주쯤으로 생각하시고 동네 의원에 문의를 해보시고 꼭 빠르게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나이대별로 이렇게 독감 예방접종 하는 뭐 스케줄이 있을 텐데
0: 네,
1: 그걸
0: 네.
1: 좀 앞당긴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RR 뉴스 이어갈 텐데 iOS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미끄러운 재채기인데요. 미끄러운 재채기는 어떤 걸까요? 에치 이게 아니라 에치 뭐 이 정도 될까요?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미끄러운 재채기 이날치 밴드의 장현규 씨가 작곡했고 작사는 백현진 씨네요. 오, 그 직장인들의 부장님 아주 독특한 노래를 만드셨어요. 미끄러운 재채기 iOS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황당한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요. 홍콩에서 복권 1등에 당첨된 남성이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당첨금이 무려 51억 원이었다는데 도대체 왜죠?
1: 예, 홍콩에서 한 30대 남성이 복권 네. 1등에 당첨이 됐고요. 그것도 무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돈으로 51억 원에 우와, 당첨이 됐어요.
0: 51억 원이면 진짜 팔자 고친다?
1: 그러니까요.
0: 다 맞는 정도의 액수인데요.
1: 그런데 경찰에 체포가 된 거예요.
0: 와, 이거 왜 그런 거죠?
1: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이 남성은 직장 동료 14명과 함께 돈을 모아서 복권을 샀어요.
0: 아.
1: 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0: 예.
1: 복권을 실제로 산 사람도 이 남성이었고 네. 당첨금을 받을 계좌도 이 사람의 명의였습니다.
0: 오, 대표자가 필요했겠군요.
1: 네. 그러자 이 남성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당첨금.
0: 이게 주머니에 네. 돈 들어오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첨금을 받고 나니까 회사 오고 싶겠어요? 회사에 휴가를 냈죠?
0: 뭐.
1: 네. 회사에 휴가 내고 사흘 뒤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0: 네.
1: 천만 홍콩 달러, 17억 원은 내가 갖겠다.
0: 우와. 원래는 지금 51억 원 나누기 14 하면 3억 6천 정도인데 네. 엄청나게 자기가 한 반 가까이 네.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1: 그래도 어떻게 보면 51억 원 다 갖겠다고는 안 했는데
0: 어떻게 네. 나온 수치인지도 궁금한데요.

0: 1억 원?
1: 주장은 이래요. 네. 자신이 복권 구매를 주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동료들에게 나눠주겠다. 똑같이. 네. 뭐 이런 거예요.
0: 야,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근데, 17억 원 돈 더 갖고 직장 동료 14명을 잃게 되는 건데.
1: 근데 그러기엔 또 17억이 또 보통 돈도 아니고.
0: 그렇긴 하네요.
1: 네. 그래서 동료들이 또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첨금 분배 문제를 놓고 회의까지 열렸는데요. 예.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남성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어요. 우와. 그때 이제 동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예 돈 가지고 17억 원이 아니라 51억 가지고 잠적해버리면 예. 우리가 이거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와. 그래서 동료 중에 한 명이 네.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0: 아, 일이 커집니다.
1: 네. 그 오늘 이 소식은 제가 그냥 정말 재미로 황당한 사연이고 사실 뭐 어떤 뉴스로서의 정보성의 기능은 없지만 예. 제가 상상을 해보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라면 어떨까?
0: 와.
1: 한디님이랑 네. 저랑 우리 뭐 피디님이랑 작가님이랑 기술 감독님이랑 샀는데 샀어. 한 20억 당첨이 돼서
0: 여기서 내가 주도했어. 우리가 사줘.
1: 네.
0: 근데 돈은 다 나눠서 냈어.
1: 근데 저는 옆에서 복권은 무슨 복권이에요. 그냥 뭐 가요 이랬는데 아니 사보자 한 게 한디님이에요.
0: 아니 사세요 그냥. 저 지금 5천 원 줘요. 5천 원 줘. 뭐 이래가지고 했다.
1: 그랬는데 당첨이 됐어요.
0: 아니 똑같이 나눠야죠.
1: 아 진짜요?
0: 돈을 나눠야죠. 나이 들고 뭐 그러니까 진짜 점점 주변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1: 역시.
0: 옛날만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돼요. 있는 사람 잘 지켜야죠.
1: 아 그렇구나.
0: 이렇지만 눈앞에 50억이 나타나면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AI한테도 물어봤어요.
0: 잘하셨어요. 네. 뭐 뭐라던가요?
1: 그랬더니 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공동으로 복권을 살 때는 빠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당첨금을 어떻게 나눌 건지 미리미리 기록을 해둬라.
0: 아니 근데 한낱 복권 사는데
1: 그러니까요.
0: 뭐 쓰고 자 여기 서명하십시오.
1: 맨날 그렇게 했는데 꽝 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꽝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1: 그래서 아이고. 예, 1등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거보다 이 거금을 사이좋게 나누는 게
0: 그러니까
1: 인생사에선 참 그게 더 어렵다는 거를 왜 형제지간도 그렇게 만드는 게 돈이잖아요.
0: 맞아요. 네.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면
1: 그러니까요.
0: 분란 일어나는 집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1: 50억이 뭐예요. 더 이제 몇 천만 원으로도 또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0: 그러니까요.
1: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생 올까 말까한 행운을 잡았지만 그 행운 때문에 동료도 잃고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마음 따뜻해지는 거 가지고 오셨어요. 양념통 닭 한 마리에 대한 뭉클한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1: 예, 그 글쓴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0: 예.
1: 이 글쓴이는 막내 딸이에요. 누군가의 막내 딸. 그 아버지가 93세입니다.
0: 와.
1: 연로하신 93세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0: 예.
1: 근데 이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가 사다 준 양념통닭이 먹고 싶어서 자꾸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
0: 어머.
1: 근데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미안하다.
0: 아이고.
1: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0: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 미안함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데 미안하실 거 없는데 전혀 그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자식이 귀찮을까 봐 또 돈 쓰게 할까 봐 나이 먹었는데 또 먹고 싶도 비싼 거 먹겠다고 하는 걸까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이 딸이 뭐 금방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주문할 거니까 30분만 기다리셨다가 이제 오면 드셔라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0: 예.
1: 그리고 오열을 한 거예요.
0: 아이고
1: 딸이.
0: 그렇죠.
1: 네. 아유. 그래서 이제 남매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남매들도 같이 울고 가족들이 날 잡아서 그 후에 아버지를 찾아뵀다고 해요.
0: 잘했네요.
1: 그래서 이 글쓴이는 그렇게 오열하고 나서 이런 사연을 글을 올린 거죠. 그리고 올라온 지 나흘 만에 글이 조회수 100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0: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차. 우리 부모님도 혹시나

0: 있던 걸까?
1: 저런 마음 아니실까? 예.
0: 혹은 뭔가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 지금?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이 사연이 큰 화제를 모으자 해당 치킨 업체가 직접 댓글을 남겼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업체 측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네. 가족을 위해 평생 많은 것을 내어주셨을 죄송합니다.
1: 네, 네, 네.
0: 아버님께서 치킨 한 마리가 드시고 싶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거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뭉클하다.
1: 아이고.
0: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생각나실 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라면서 쿠폰을 이제 주기로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이 업체가 또 얘기한 게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함께 먹던 추억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문득 다시 생각나는 맛으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1: 따뜻하다.
0: 이렇게 네, 훈훈하게 또 멘트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업체가 치킨 쿠폰을 보내주기로 했고
1: 오호.
0: 그래서 이 따님도 아버지께 또 이 쿠폰을 보여드리면서 아무래도 부담 없이 드셔라 좀
1: 그러니까요.
0: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양념통닭 앞으로도 포장해다 드려야지 이렇게 또 글을 썼어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아버님께서 즐거워하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흔이 넘으셨잖아요.
1: 예.
0: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는 게 복인 거잖아요.
1: 그럼요.
0: 입맛이 많이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요.
1: 또 치아가
0: 아, 맞아요.
1: 건강하셔야 치아. 치킨 드실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씹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진짜 나이 들면 치아 문제도 되게 복병인데
1: 예.
0: 그러면서 이제 그런 토론까지 열렸어요. 우리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할까?
1: 아.
0: 네. 어떤 거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1: 저희 어머니는 삼계탕 진짜 좋아하세요.
0: 아.
1: 저보다 먹는 속도가 더 빨라요.
0: 아 진짜요? 근데 좀 더 배달 음식 중에도 뭐 삼계탕도 배달이 되긴 하지만.
1: 네. 중국 음식도 좋아하세요.
0: 아 중국 음식.
1: 그것도 저보다 왜 이렇게 빠른 먹는 속도가 빠르시지? 짜장면 좋아하시고
0: 옛날...
1: 근데 혼자 사시니까 혼자서 시켜 먹기가 그렇잖아요.
0: 아 맞아요. 1인 가구. 그러니까 저
1: 별거 아닌 음식인데 그래서 제가 가면 이제 둘이니까 혹은 뭐 셋이니까
0: 혼자 주문 진짜 못하겠는 게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나 혼자 먹겠다고 막 2만 원, 15,000 원 이렇게 시키기가 되게 부담이 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1: 그렇죠.
0: 이러다 보면 에이 됐다 안 먹다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더 할 것 같고
1: 찾아뵙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음식 손에 들고 배달시켜드리는 것도
0: 또
1: 좋지만
0: 같이 먹어야 또 맛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막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생각보다 뭐 피자나 도넛츠, 파스타를 좋아한다.
1: 좋아한다.
0: 에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 에 근데 저는 아주 극히 공감을 하고 막 그런 가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엄마 이런 거 안 좋아해.
1: 그래.
0: 에이.
1: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양 이제까지 양보했던 거고
0: 그렇지.
1: 말씀을 안 하신
0: 네.
1: 거야.
0: 그리고 뭐 안 먹어본 것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무심하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안 먹는 사람이고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하면
1: 네.
0: 안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조현정 씨 자평론가 부모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0: 네. 피자 엄청 좋아해요. 근데
1: 피자 어떤 피자?
0: 그 치즈
1: 피자?
0: 엄청 추가하고
1: 오.
0: 치즈 크러스트 들어가고 저는 사실 막 그냥 피자면은 뭐 다 괜찮거든요. 근데
1: 예.
0: 생각보다 이렇게 비싼 피자 시켰을 때 더 맛있다.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구나. 뭐 가격을 모르시는데도 뭔가 토핑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를 좋아하시고
1: 피자 그리고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개그맨 김신영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도넛 피자 좋아한다.
1: 와.
0: 예. 그래서 그 싫어한다 이런 고정관념은 탈피를 해야 돼요.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0: 네.
1: 꼭 일주일 남았어요. 집에 갈 때 뭐 홍삼이라든지 딱 흔히 매번 사가는
0: 맞아,
1: 거.
0: 맞아 맞아.
1: 그거 뭐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지금 열거되었던 이런 흔히들
0: 그쵸?
1: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음식들도 한번 부모님께 한번 맛보여 드리시죠.
0: 근데 꼭
1: 어떨지 모르겠네요.
0: 부모님 반응은 꼭 에이 막 에이 입맛 배렸다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근데 무슨 힙한 가게에서 유행이

0: 라고 하는 거 나도 한번 먹어봤다라는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1: 그러네.
0: 같아요.
1: 뭐또 친구분들끼리의 자랑거리도 되는 거고.
0: 두쫑쿠 그거 우리 딸이 줄 서가지고 사왔는데 나도 한번 먹어봤어. 근데 맛은 없더라라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 먹어봤다라고
1: 그니까요.
0: 얘기할 수
1: 그러면
0: 있는.
1: 나중에는 은근히 그때 그거 맛있더라니 또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좋습니다. 자, 오늘 부모님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신지 있으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꿀팁 감사드리고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아트만의 연주로 사랑꽃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팔보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하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이나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군부는 김광식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라고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 쳐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닥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음악이 있죠. 한 사람의 음악엔 그가 걸어온 시간과 자신만의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9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두 명인의 음악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9월 22일엔 고요한의 서용석의 담이 펼쳐집니다. 해금 연주자 고요한이 새롭게 시작하는 공연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는 명인은 남도 음악의 거장 서용석 명인입니다. 공연 제목의 담은 연못을 뜻하면서 깊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선 검은고의 이재야, 장구 윤재영이 함께해 서용석 명인이 만들고 다듬은 남도민요 연곡과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3일엔 렉처 콘서트 월화의 가사와 마주하다 2가 이어집니다. 이번엔 가사의 명창 김어라 명인의 음악을 통해 우리 전통 성악의 깊이를 살펴보는데요. 김어라 명인 특유의 섬세한 식임새와 물 흐르듯 이어지는 선율을 따라가며 가사라는 음악이 가진 아름다움을 만나봅니다. 명인의 음악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를 만나보는 시간, 9월 22일과 23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함께하세요. 추석 연휴, 전주에서 우리 전통예술의 흥과 웃음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마당창극이 펼쳐집니다. 전주 대사슴돌이보존회가 준비한 해양마당창극 암행어사 출도야! 인데요. 9월 23일 수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주 대사습청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제목부터 익숙하시죠? 바로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를 시작으로 변악도의 횡포, 춘향의 순환,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암행어사의 출도까지 춘향가에서 극적인 재미가 돋보이는 대목들을 골라 한 편의 창극으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앙상블의 힘찬 소리와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춤사위까지 더해지는데요.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웃음이 터지는 마당 창극의 묘미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이 펼쳐지는 전주 대사습청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하고 있어서요. 추석을 맞아 전주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도 반가운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공간에서 배우와 관객이 가까이 호흡하며 마당 창극만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정보는 전주 대사슴돌이보존회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국악관현악 무대가 찾아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추석엔 국악가요인데요. 9월 24일 목요일과 25일 금요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제목부터 재밌죠? 국악에 가요를 더했습니다. 익숙한 민요와 대중가요를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풀어내 세대와 장르를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공연은 경기, 서도, 남도 이렇게 세 지역의 소리를 따라가

0: 에 펼쳐집니다. 먼저 경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기민요 명창 김영임과 소리꾼 신승태가 만납니다. 서도 지역에선 유지숙과 인순이가 만납니다. 싸름 타령과 개 타령으로 서도 소리 특유의 해악과 재치를 보여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도 지역입니다. 국립창극단의 조유아와 소리꾼 남상일이 나섭니다. 이렇게 경기의 흥, 서도의 재치, 남도의 신명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풍성한 연주까지 더해지는데요. 익숙한 노래는 반갑게, 국악은 더 가깝게. 올 추석엔 온 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아 국악과 가요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 추석엔 국악가요는 9월 24일과 25일 국립극장 한일극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국립극장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이곳저곳 걷기 좋은 길을 많이 추천하던데요. 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걷기 참 좋은 무렵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향해 나를 열어놓는 것이다. 걷는다는 게 그저 이쪽에서 저쪽으로의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걷는다는 건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도록 해서 보다 넓은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각을 열어주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게다가 금상첨화인 건 무엇보다 내 건강을 지켜주는 첫 출발이 되는 행위란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의 우리 산책길은 수령음 들으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계희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이웅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